0: 빨리 보고 안 해!
1: 네, 나... 어디?
0: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2: 아, 죽는 줄 알았네. 야, 뭐야? 야,
3: 너 목소리가
2: 이상해. 야, 이거 말고 어떻게 좀 해봐.
3: 저기
2: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3: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2: 아치가
4: 역시 프랭크야. 멋있어요, 프랭크.
2: 갑자기 웬 파랑이니?
5: 저기, 어?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6: 아, 여기야. 잘했어.
7: 일어나.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5: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4: 어, 저기 레인저 스타
8: 솟구치는 물줄기여 생명의 파도를.
9: 이 정도 가지고.
5: 어, 프랭크.
7: 레인저 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기아!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10: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7: 어?
10: 얼마나 멋지다고.
5: 이거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7: 나를?
5: 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7: 역시.
5: 아니거든.
7: 어?
5: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11: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와, 멋지다.
5: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11: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7: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12: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0: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레인저스가 믿지?
7: 누구야?
0: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7: 아니야!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11: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13: 여기 큰일 났어요. 빨리 와요.
11: 어떡해.
5: 얘들아, 어떡해요. 대체 무슨 일이야?
11: 저기 봐.
5: 긴급구조대는?
11: 프랭크인가 봐.
5: 이제 안심이야.
2: 저기야.
5: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4: 역시 프랭크라니까.
0: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올려버리겠어.
5: 이건 설마.
0: 모두 다 꼬꼬 올려주마.
5: 도망쳐. 익스지시야, 어서 루아에게 알려야겠어. 버스 타!

0: 전신 중장비 레이저러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터! 솟구치는 물줄기야!
2: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2: 소멸의 불길을!
3: 왜 저러는 거야?
4: 거는 우리야.

0: 훔쳤네.
1: 프랭크, 제발 정신 차려요.
2: 자, 얼려버릴 거야.
0: 레이저스.
3: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2: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지하타!
4: 프랭크의 얼음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5: 내가 물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2: 가소롭군.
6: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2: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7: 이럴 수가.
8: 우리도 얼고 있어.
2: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0: 아니야.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2: 그게 무슨 소리.
7: 너는.
0: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1: 프랭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2: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5: 다행이다, 그치?
6: 엔진 최대 출력! 맨탱! 그대로 돌파해!

0: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 스키즈다. 에너지 재문이 이제 우리 것이다.
1: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강철수범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이성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페루 녀석,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나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싸야 해.
1: 그럼 난 중잡인걸.
0: 그만해, 모래 다 튀거든.
1: 아이 페루로 존나 다 놀다 가자. 어?
0: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3: 설마 유괴?
4: 메탈카드 보스?
5: 어쩐지 스펠 난 자보다 조용하더라니.
6: 하차한 거 아니야?
5: 그건 이전 문인데.
7: 너 가실했었냐?
8: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9: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10: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4: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0: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1: 뭐 어차피 기간트렉스를 따라 기름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2: 먹보들 같은 이라고.
0: 웨폰카드는 왜?
1: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0: 부탁할게. 준! 어땠어?
3: 못 찾았어.
1: 플래시백도?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0: 그게...
4: 스파크비트 늦는군.
5: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1: 설마 스파크비트도 사라진 거야?
6: 기다리는 것도 뭐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5: 너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녀석이! 이 새우 머리가!
6: 통주제! 야, 루커씨!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몸을 말해봐!
5: 다 보냐? 진실도 명확해질 뿐이지!
0: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5: 누가 그게 궁금하네!
0: 으아!
6: 에이,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우리 갔어.
7: 모습은 못 본 거야?
6: 봤어.
1: 뭐?
6: 지금까지 무서워서 내 볼 거냐?
0: 저기 하늘에.
6: 스파크비트를 들여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8: 맞지?
6: 네가 그런 거 맞지?
1: 잠깐.
4: 스파크비트를 어쨌지?
9: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게 알리바이가 있어.
4: 그래, 나이트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9: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4: 뭐라고? 진정해.
6: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0: 레드 블리츠,
6: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대로 말해. 와일드 카드만
9: 끈질기시오.
1: 나이트 그리폰!
9: 어디 계속하실까?
6: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0: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4: 이 마을에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 봇이 있는 것 같고.
1: 내가 해볼라!
4: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7: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9: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1: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4: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1: 저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6: 뭐?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1: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6: 죽고 보자, 쭉!
0: 정말 괜찮은 거 맞지?
1: 나만 믿으라고.
0: 언제 나오려나.
1: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0: 네가 다 먹었잖아.
1: 아니거든. 아, 큰일 났네. 이거 블루카드 싫어하는데.
7: 뭔가 오고 있어.
1: 뭐? 너희 괜찮아?
0: 뭐지?
4: 스파크비트인가?
5: 동생아!
0: 그만해, 스파크비트!
5: 동생아!
6: 야야, 어떻게 된 거야?
0: 왜 저러는 거야?
1: 얘들아, 저기!
6: 시에로?
4: 꽉 잡아!
0: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4: 준, 예감이 좋지 않아.
1: 어쩔 수 없나? 야, 블루팜, 제로!
4: 제로, 미안!
6: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4: 시에로!
0: 시에로!
4: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7: 전, 베르르!
4: 스파크비트!
6: 쟤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4: 저 중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방지다.
0: 레드 블리츠! 레더!
7: 블레이온 셋업 붙잡아!
0: 러크라시 셋업 블리자드 에이지!
5: 녀석 가만히 있어!
1: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4: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10: 경지여, 날 뛰게나.
7: 역시 이거.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5: 뭐라고?
4: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0: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
1: 이 목소리.
2: 솔레이유, 스파크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3: 알겠어, 플레이언.
0: 자네는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2: 그럴 리 없잖아.
4: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2: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퍼, 대박.
4: 고품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0: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 것도 자네 못지않단만.
5: 가만히 있어, 시에로.
3: 오늘게요, 우리가 먹고.
5: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
1: 저 녀석이 내 동생을.
0: 어떤가?
4: 어허, 이건 질투가 나는가?
1: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2: 왜 그래, 메가 엔드요?
4: 아! 이거,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0: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4: 러드문 리퍼!
2: 그리치 오브 그레이!
0: 하베스팅 소울!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나의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1: 준, 나를 내버려줘.
2: 뭐?
1: 어서.
2: 아, 알았어. 내가 일불러.
6: 블러드윈, 정말 너냐?
7: 내가 일불러. 자네인가?
2: 뭐?
6: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7: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6: 거기서!
3: 드디어 멈췄어.
1: 스파크비트는?
2: 메가 엠블럼,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6: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윈.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2: 뭐?
6: 와일드 카드 국가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적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0: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
8: 방위라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6: 여기까지인가?
0: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6: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0: 걱정 말게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6: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9: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2: 메가 엠블러.
6: 블러드윙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었군.
10: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9: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10: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9: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11: 듣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10: 가만히 있어봐, 벤토몬에.
6: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9: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헤디 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던 걸 알게 됐다. 헤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2: 있잖아, 블루캅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 카드봇이 많지 않아?
3: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11: 가여운 딥바이트.
12: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더라.
2: 헤비 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10: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13: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파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10: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12: 아버지 웨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6: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3: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0: 수 있던 거네.
1: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2: 마키나 행선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1: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3: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0: 흡혈귀처럼? 그게 뭐야?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풍요를 늘리는 괴물이야.
4: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풍요를 늘리려는 거지?
1: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0: 그래, 그럼 들어가자.
5: 무서운 밤이었어.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구조건설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이스걸과의 조.
1: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2: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1: 그래서 뭐,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2: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3: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4: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3: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5: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6: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7: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5: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8: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9: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8: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6: 에이, 왜 저래?
7: 아, 테디 오빠가 태우를 그렇게 부르거든.
6: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9: 뭐야? 야,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3: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10: 메가 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6: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7: 맞아요. 말도 안 돼요.
10: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11: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3: 다행히 아직 메가 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10: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2: 네?
10: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3: 태호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허큘리스 액션!
5: 피닉스 액션!

0: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1: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0: 어?
2: 뭐야?
0: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1: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0: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0: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1: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0: 뭐야?
1: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마그넷! 에어로 제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타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2: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3: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4: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1: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4: 좋아요.
6: 간다.
7: 나이스 리시브.
5: 자, 메가 탱.
4: 해병님 멋져요. 최고 최고. 역시 최고 존엄 대병님에게는 안 되지.
7: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4: 대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7: 그럼 우린? 야?
4: 미안.
7: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6: 그거 기대되는데?
7: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4: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아니.
6: 맘 쏘서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4: 월드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저기.
1: 어?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액션!

0: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5: 사라졌어.
6: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 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0: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1: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2: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3: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1: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3: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6: 죽을 무서운 걸
7: 잊었어. 나도 한 시간
8: 뇌를 바꿀 것인지.
9: 예술이 뭔데.

0: It's a map! A treasure hunt will be the perfect yellow party game!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
3: 화병, 골병, 나는 겁니다. 제때 안 내보내면 내가 타 죽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할 만병통 치약은 바로...
4: 역시
3: 신나는 댄스!

0: 위험하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불타버려! 갱년기랑 에어로빅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1: 갱년기 살고!
2: 이번 저희의 타겟은 소유자 넘버 3, 이름 모미란, 나이 50세.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원생 딸, 시어머니와 시누, 시조카까지. 여섯 식구가 남편 소유 건물에서 거주 중인데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한 곳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모미란 씨를 아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1: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솔직하게 말하고 주말에 같이 다니자니까.
3: 언니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문화센터 간다니까 밤에 나가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1: 아우, 그렇지 참. 미안 미안. 이따 콘서트 후기 꼭 공유해줘.
3: 당연하죠 언니. 이따 톡방에서 봐요.

0: 뭐야 이게? 이게 뭐냐니까?
1: 그게...
0: 당신 나리 장난감 자꾸 사주지 말랬지? 지금이나 숙모 숙모 따라다니지. 나중에 취직하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올 줄 알아?
1: 근데 어디 다녀왔어요?
0: 완이 형님, 그 형님은 언제 봐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셔. 정치, 경제, 사회 흐름을 개최하신다니까. 완이 형님 와이프도 요새 클래식 성악 배운다더라.
1: 그래요?
0: 당신도 말이야,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닐 시간에 교양을 쌓아봐. 거기 다니면서 당신 이상해졌어. 어리 빠져선 밤 11시를 넘기질 않나.
1: 그건 회원님들이랑 차 한잔하느라.
0: 뭐? 그게 좀 말해. 그리고 난 거기 오는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들어. 통화 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그리고 당신 가계부 3일이나 밀린 거 알지? 그거 한번 구멍 나면 끝없이 밀리는 거야. 장부 보면 즉각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표정이 안 되네. 아 참, 어머니가 주말에 절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뽀얗더라. 나 비염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대강 걸레로 그냥 슥슥 닦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아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 아이 그렇지. 아이고 덥다 더운데.
2: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엄마. 여성의원 선생님 말씀 들었죠?
1: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얼마만이지? 죄송합니다.
3: 큰일이다 양순아. 우리 오리즈 팬카페 개설 한 달째인데 신규 회원이 0명이야.
4: 지숙님이 꼭 가입한댔는데.

0: 쟨 벌써 류비통한테 입덕했어. 축제 때 매니저님 얘기 들었지? 팬들 목소리가 커야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를 더 챙긴대. 무조건 한 명이라도 오리로 만들어야 해.
1: 그게 될까, 언니? 여긴 이미 다 류비통 밭인데.
2: 저기, 여기가 갱년기 극복교실 맞을까요?
3: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은 국화차 시음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0: 봐, 눈에 광기가 하나도 없지? 갓 상담받고 등록한 순진한 갱년러일뿐 머글이 분명해.
1: 일반인 영업이 난이도 극상이라며?
0: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금물. 줄을 다치기도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부담스럽지 않게. 저기 몸이란 회원님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1: 부담스럽고 직접적이잖아.
2: 아니에요. 전 늦어서 이만.
4: 아니, 미란 회원님 5분, 아니, 1분만요.
1: 수선의 미야, 머리 좀 잘라다오. 이런 기술 썩히고 있으면 안 아깝니?
2: 네?
1: 내 머리 보고 동네 할매들이 난리잖아. 어디서 잘랐냐고. 낮에 할매들 머리 해주고 용돈 벌이 좀 할래? 내가 연결해줄게. 애미야, 여자는 어떻게든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네 시애비 봐라. 피똥 싸가며 뒷바라지 다 했더니 건물을 헬랑 아들 주고 갔지. 이 나이에 아들 집 빌부터 사는 신세라니.
2: 수선 아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
1: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5: 여보, 밥.
2: 네, 여보.
6: 오케이, 언니, 부탁해요.
4: 엄마! 수선 언니가!
2: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6: 내가 뭘.
5: 여보, 밥.
4: 엄마!
2: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 마트 좀. 내 몸, 내 맘, 내 인생을 나만 쓸 수 있다면.
6: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마일리지 만 포인트 사용하시면 트롯 아이돌 오리진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
2: 아, 오리진이라면.
7: 내일 절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고요.
8: 마트 간다더니 갑자기 목욕탕.
5: 알았어.
4: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란 회원님!
2: 갱년기 극복 교실.
0: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미란 씨 이미 오리였구나. 배고프면 소리 못 지르니까 이거 먹어요.
2: 이건 얼마예요?
0: 아유, 팬들끼리 나눔하는 거예요. 미란 씨만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
2: 나눔이라니 너무 좋은 말이다. 설렘으로 가득해. 이런 게 콘서트구나.
1: 나 저번 농산물 콘서트 갔다가 오리신한테 완전 치였잖아.
2: 가수가 차로 쳤는데도 콘서트에 오더니 얼마나 멋진 가수길래?

0: 세상에.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1: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2: 도마자!

맞아요. 제가 돈가스집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대요. 발레리나는 날개가 없는데 날려는 사람이라고 돈가스를 튀기며 말했죠. 어느 날 돌아오신 엄마가 현관에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죠. 들러붙었어. 발바닥에 기름때에 들러붙어서 날 수가 없어 지나. 오늘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오르골박스.

0: 그게 바로 지은다는 거구나.
1: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우리에게 줄게요.
0: 우리 주님 손에 다 안고 받아야 해. 큰 소리. 나는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국, 찜,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플라워 범랑 5종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7: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0: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0: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3: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2: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5: 아, 깎아야 잘 살지.
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9: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8: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1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7: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3: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4: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3: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7: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0: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 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땀뻥벌레
6: 땀뻥벌레
5: 네.
7: 아저씨 힘 엄청 세시대요.
8: 힘 세세요?
9: 이 형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10: 어이
11: 산, 수, 이, 이거는 죽겠어.
12: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13: 와. 오씨.
14: 오,
13: 조심.
14: 내 거.
13: 아, 이거 대박인데. 자,
14: 나 조심해.
9: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14: 토끼,
13: 토끼.
14: 태어나 처음 먹어.
9: 팔이 떨려. 진짜 맛있다.
13: 맛있어. 이거 맛있어.
14: 시시! 고아이니! 고아이니!
15: 이야, 진짜 우리 마우타이 도착했다.
9: 와, 마우타이 마시고 있어.
14: 멋있다. 주의 도시다, 주.
9: 술 먹고 춤추는 곳이다. 와, 나한테 춤춰.
14: 맛있어.
15: 어, 맛있어.
16: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있을 것 같아. 양조장 붙어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인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17: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15: 자, 이제 가자. 아침에.
16: 오케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15: 어.
16: 자, 기차 타듯이 1, 2, 3.
15: 잘 잤어, 어제?
16: 저요? 네, 저도 잘 잤어요.
18: 저는 못 잤어요.
16: 왜?
15: 못 잤어? 왜? 네.
18: 너무 일찍 일어났어.
16: 아, 일찍 일어나서.
18: 아, 진짜.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데.
9: 내가 죄송해.
16: 살려주세요.
9: 민아. 오메나 사이. 아, 미안해.
16: 하지 마.
9: 또 가?
18: 고층 빌딩이 제일 꿀이었구나.
15: 그럴 수도 있어, 진짜.
18: 5시는 너무하다.
16: 5시 쉽지 않지.
15: 와우. 자.
16: 자, 가자.
18: 잘 자요.
16: 잘 자요.
18: 산에 가네.
16: 무지하게 올라간다, 우와.
18: 위험하다, 위험해.
16: 갑자기 오빠 굴러덩, 흘러덩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15: 그러면 그냥 뭐 멜드 해도 죽어. 아이고.
18: 세세.
16: 아이고.
18: 아, 여기구나. 세세.
16: 안녕.
19: 안녕. 我是市场的酒业的负责人，我是负责人，然后我向你们去介绍一下我们的酒厂。
18: 哇，你냄새가，냄새가예술이다。

0: 일단 임신 출 후반에
1: 옷도 없어.
2: 유니폼도 있어요.
3: 옷을 갈아입어. 오케이. 남자 두 분 먼저 갈아입으세요. 남자 둘이 먼저 DX. 갈아입으라고 나는 자가 여기 서 있어.
4: 오, 냄새.
2: 와, 냄새 장난이다. 우와.
5: 저 사람도 진짜 희한하다.
2: 이것도 몸 쓰는 일이구나. 나 술 만든다 그래서 몸 쓰는 거 생각 안 했는데.
6: 好，我们先到这边看一下我们的一个酿造车间，然后咱们那个工艺。
7: 香酒对汤，
2: 嗯，香它是味道非常好。对，因为这个是咱们茅台镇这边独有的一种酱香型白酒的一种气味。啊，酒香。这 흙같이 쌓여있는 거 뭐예요？
6: 堆的就是我们的原材料高粱，也就是我们的酒胚。 那现在的话，咱们就是说先去吃了早餐，回来吃我们这边的面条，吃得惯吗？不是凉面，是煮的水面。
7: 啊，水面。
6: 嗯，对。
7: 水面吗？
6: 每天他们就是凌晨3点多开始上班，3、4点开始上班，中午12点多就下班了。

0: 연매출 얼마 정도 나와요?
1: 就我们工厂的是吧？我们工厂一年的话，它应该就是在三五千万左右的一个。
0: 아, 60억에서 100억이네.
2: 60억에서 100억.
3: 여기서 일이 몇 년 해서 하셨어요?
1: 2018년在这里开始工作的.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빨리 갔어요?
1: 不是，我老板跟我们有亲戚的。
0: 가족회사였구나. 아, 가족회사였구나.
4: 그러면 매출도 그렇게 나오시고. 친척들도 이 공장 사람들이고. 그러면 잠깐 살짝 이렇게 앉아볼까?

0: 연말, 연말.
1: 오빠, 오빠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얀데?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2: 안 타서 그래.
1: 발만.
2: 바르는지랑 똑같아.
1: 발은.
2: 아, 그러네.
1: 발은 나랑 똑같은데.

0: 우리나라 막걸리도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1: 무거워요
0: 형님인데 한 손으로 들었어.
2: 20kg는 돼.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서.
0: 아, 못하겠구나.
2: 진짜 무거워. 성훈이 형이 너무 쉽게 뛰어들어서 그래. 아,
0: 근데 이게 오빠가 너무 쉽게 들어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엄청 무겁네.
2: 무거워, 진짜 무거워. 못해, 못해. 야, 힘 좋다.
3: 아, 힘 좋다. 아, 좋아.
4: 아, 힘 좋다. 아, 좋아.
2: 어떻게 이걸 한 손으로 들지?
3: 아, 오케이.

0: 오케이. 이렇게. 아니 근데 정훈이 오빠는 지금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1: 아, 그래?
0: 같아요.
1: 바로?
2: 아니 형님이 형님이 전문가 전문가 같아요.
1: 와, 엄청 무겁다.
3: 어디?
1: 어떻게 열어?
0: 창문 보세요.
1: 아, 나는 저쪽이야?

0: 아 저거 이제 일로 터나 보다 우리가.
1: 이게 원래 그
2: 사실 입에 올라와서
1: 운동 수 장갑
2: 이리 와서 여기
1: 온거来我们把它摊量摊量冷却到冷却到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半取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2: 이거 이제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0: 우와 저 엄청 뜨겁겠다.
2: 와 이거 봐봐.
3: 엄청 커.

뜨거워.

0: 뜨겁네. 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지? 진짜 뜨겁다니까.
1: 조심해야 된다.

0: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둘째나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1: 아, 여기다가.
0: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1: 이렇게. 아.
2: 이렇게 하면 더 편해.
1: 지렛대, 지렛대.
0: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허리 안 아파.
1: 그러네.

0: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뜨거워!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베긴. 난 알이 다 베겼어. 알 베기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3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아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걱정은 말아 아니어야지.
0: 아, 나 간식할 것 같아요.
1: 간식한다고 혹시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이것도 전신 운동이네.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오.
1: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2: 辛苦了。
3: 이렇게 와서
1: no.
3: 여기서 나와.
4: 好好好，来，慢点。
3: 아, 이렇게 지금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0: 하오.
3: 은지야 마셔봐 봐. 아,
0: 선배님. 선배님.
4: 쓰이자.
0: 아유, 잘하네.
2: 조금. 갈라跟大家稍微明一下就行，尝一下就行。
3: 어때?
0: 아!
1: 좋아했어?
0: 맛있어.
1: 오.
0: 어, 근데.
3: 근데 어, 그...
0: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3: 아. 그. 근데 술 쎄, 그러면?
0: 양주 처음 먹었을 때 느낌.
3: 아, 그럼 술 쎄긴 쎄구나. 어.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1: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3: 와! 진짜 세다.
2: 아, 마요 바서지.
0: 80몇 도.
2: 예.
3: 진짜 세다. 와.
0: 오빠 80몇 도야.
3: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1: 세다, 그치요?
3: 아, 세다.
1: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3: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0: 아유, 안 돼, 안 돼.
3: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0: 갓 나온 거잖아.
3: 조금만 마셨더니.
1: 취한다, 취해. 아,
0: 정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어이,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5: 이게 지금 뽑으면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0: 벌써 또 정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5: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인 거
0: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3: 없지.
0: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3: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0: 아, 핸드폰이 어. 있으니까. 아,
3: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0: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3: 왜?
0: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3: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0: 태양만. 진짜 원시 시대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3: 어, 왜? 어,
0: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3: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0: 좋은 말인 거죠?
3: 어, 좋은 말이지.
0: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 운동이야.
1: 화장실이 저거네.
3: 어?
1: 화장실이 이거네.
0: 그거야.
3: 어, 왜? 갔다 와.
1: 저거 잘 못 사서.
0: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1: 진짜 급하면 싸요.
0: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1: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해져야 될 것
0: 같아.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6: 两酒是个体力活啊，更是一个技术活啊，是是，辛苦了啊。我把这个，多少钱几个兄弟？你们得贡献给你们。
1: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예, 밥도 먹고
7: 네,
1: 밥값을 해야 또 이게 예, 할 수 있고. 오 월급 받아야지 우리.
6: 친구라
1: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0: 와.
1: 잘 좀 쳐주세요.
0: 또 이부치 또 이부치. 사장님. 888 위안? 888 위안. 그럼 얼마예요?
1: 16만 원이죠.
0: 16만 원? 오!
1: 아니요.
8: 괜찮아, 괜찮아, 넣어야.
9: 너무 많이 주시는데?
1: 아니야, 돈 넣어줘.
6: 왜, 선지요, 쌍구. 바지, 양조, 모두.
9: 우리가
0: 아, 힘든 일이라고 또 되다. 우리를 주신 거네.
6: 야, 어머니 공대나 하면 제일 힘들어.
0: 괜찮을 것 같아.
9: 그러니까 4시부터.
0: 4시부터.
6: 진짜 회장님. 其实我最敬佩的是他们。真的。我也最敬佩你们。
0: 아유,
8: 여러분들 좀 谢谢谢谢。
1: 직원분들 월급은 괜찮아요, 그래?
8: 오늘 안 나도 공지가마.
6: 공지가.
8: 높은 편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9: 그러면 좋지.
6: 열去我家. 四个五百万.
0: 진짜요?
1: 집에 가도 돼요? 저희 진짜 이제 할 거 없긴 해요. 집에서 자도 돼요?
6: 그래야.
1: 오, 자도 돼요, 자도 돼요. 오, 수소비 수소비 굳었다.
0: 대박이다.
1: 밥도 먹어도 돼요?
0: 와.
1: 밥도 먹어도 돼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의자 뭐야? 아 이거 베개도 있네.
0: 베개가 사장님이 있어. 사장님이 여기 타신다고?
6: 뛰어들어.
0: Let's go.
1: 이거 사장님 차예요?
10: 아 네.
1: 와 차 진짜 좋은 거 타시네.
0: 사장님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6: 아 종환이 오늘 좀 선생님이네.
0: 우리가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전화 왔어. 바빠. 사장님 바빠.
1: 네, 진짜 모든 나라 기업은 다 똑같아. 항상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바쁘게 되는.
6: 쌍남이죠. 바로.
1: 나 회사 다닐 때 저랬잖아. 그리고 사장님 차만 회사 차에.
6: 가요, 주지지라.
0: 사장님 특.
1: 혼자 통화하는 것도 너무 회사 사장님이다.
0: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
1: 그러니까.
6: 수고
0: 아,
10: 근데 뭐 처음에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었습니다.
8: 예. 네.
1: 사장님, 그러면 요 세 명 중에 누구를 직원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일 밥값 잘하게 생긴 사람.

0: 看，
1: 爸爸。
2: 哇！
1: 平常那种天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한

0: 와, 화려한다.
1: 펑요.
2: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1: 진짜 감사합니다. 뭐예요?
2: 아, 한국에서 친구와 왔다. 한국. 화려한다. 이게 다
3: 집에 이제. 이런 걸 왜 해놓으신 거예요?
4: 에이, 가게잡이야.
3: 아, 손님이.
1: 얼마나 손님들이 오케이. 파티를 자주 하겠어.
3: 아, 나 이게 집이야? 가게 아니야? 와. 집에 무슨 이런 계단이.
1: 대박이다.
3: 집이셨다.
1: 이게 집이야. 여기 무슨, 와.
3: 이 저, 저 봐봐. 여기 장가게야, 거의.
1: 장가게. 오!
3: 집 뷰 봐, 이거 미쳤다. 우와. 집이 절벽. 우와. 우와.

0: 저, 저 아, 장독박 와 개수박 와.
1: 우와.
2: 하우하우 헌하우 헌하우
0: 장독재벌이요. 아, 그니까, 어디 있는지 다 기억은 하실까?
3: 갈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이거.
2: 워낙 크니까.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집이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큰 거야.
3: 진짜 크.

0: 뭐 끌고 있다, 끌고 있다, 준비다, 뭐 끌으신다.
1: 뭐야, 이거. 와. 감성 미쳤다.
0: 와.
2: 자, 단야. 단야기. 끝나죠, 향이요.
3: 향 좋다.
0: 이분이 좋아하시는 향이에요.
1: 이거 한 통에 얼마씩이에요, 이런 거는?
2: 4,000만 줘, 이래 가보세요.
1: 1억 6천만 원.
0: 쉐쉐.
1: 1억 6천만 원 달려요.
3: 그러니까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1: 이 귀한 술을.
3: 아우야.
0: 맥주, 맥주.
1: 맥주, 고생하셨습니다.
2: 쿵베이.
0: 쿵베이.
2: 쿵베이. 싸.
0: 쿵베이 짜.
2: 싸.
0: 싸. 쿵베이 짜.
2: 까.
3: 자,
0: 자, 자,
3: 이거 완샷 해야 된대.
0: 왜?
1: 에?
0: 왜?
1: 에?
3: 어, 그래, 그래. 아니야? 오, 이거는 몇 도예요?
2: 53도.
3: 와, 53도.
2: 저기 막 저기.
1: 어, 드림도 시원하게 하시네.
0: 와우.
3: 오, 세다.
0: 와우, 와우. 와. 나, 맛있는데 나는, 나.
1: 술이 어때요, 형님?
4: 어, 맛있어요.
3: 도수가 53도라고 했는데 53도까지 안 느껴.
1: 그러니까.
3: 향도 부드럽고 이게 나는 너무 좋아요. 먹기가 너무 이게 시원해. 너무 시원해.
0: 주.
2: 안진사.
5: 您上去好像上去一下吗？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와우.
0: 와.
2: 진짜 맛있어.
0: 와.
1: 거의.
3: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왔어 이거?
0: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을 어떻게 했을까?
3: 그러니까 여기까지.
0: 응.
1: 야, 씨, 그냥 차로 실어서 올려야 되잖아.
3: 그러니까
1: 이거.
3: 이게.
0: 이거 방방이 선배님들이 갖다 놓은 거 아니야?
2: 아, 뭐지 않아?
3: 오.
0: 가게에 있는. 매트가 있어, 웰컴. 신발 신고 같은
2: 거. 난 가야지, 임마.
1: 저 엘리베이터 아니야?
0: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1: 집에 엘베가 있다니까.
0: 완전 신기하다.
2: 소리야.
1: 우와, 친구 봐, 우와.
0: 여기가 그냥 현관인 거잖아? 거실도 아니고. 현관.
2: 아니, 저 앞에 뭐 전생?
1: 의자도 무슨.

0: 관리인
1: 관리하는 시,
0: 관리인 집이구나.
2: 관리하시는 분들의 숙소.
1: 와 그냥
3: 관리하시는 숙소가 집에, 우리 집보다 크다.
1: 하나 집에 주시네.
2: 아 엄청 좋아. 와.
4: 이거?
2: 와.
1: 와 너무 예쁜데. 와 여기 와
3: 너무 냄새.
2: 좋다.
1: 좋다. 혼자 살기 제일 좋다.
3: 오늘 여기 자고 가도 돼요?
4: 그냥. 로산지도 오스.
3: 내일도 자고 가도 돼요?
4: 로산지도 오스.
3: 케이. 저 다음 달에 여행을 끝내 여기 자고 가도 돼요?
4: 여행을. 케이.
3: 술도 한잔 해도 돼요?
4: 可以
3: 다커이야.
4: 这是我的地方，我说了算。哦，那
1: 여기 진짜
3: 저 그럼 생수통에 그 물 빈병에 저기 술 채워가도 돼요?
4: 可以.
2: 아,
3: 다커이.
4: 都可以.
3: 어디까지나 테스트해볼까?
2: 커이맨, 커이맨.
3: 어디까지 커인가 해볼까?
2: 와.

0: 감사해요. 네.
1: 메이장까지.
2: 많이 잘한다.
0: 네. 술 주신 것도 감사해요.
1: 마오타이, 谢谢. 메이장까지.
0: 가자.
3: 贵州不大, 风景如画.
0: 풍경이 좋아요. 구이저우가 풍경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또 봬요.
1: 네.
0: 파이팅.
1: 메이장까지. 약간 진짜.
4: 얼마 주인이냐?
5: 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마우타 준비할 수
4: 우와,
5: 있게
4: 자리에.
6: 사장님 추천해 주셔서 우장자이를 한번 가보는 거야.
1: 우장자이
6: 어쨌든.
5: 근데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한 시간 반. 1시간 반?
1: 어. 오, 진짜 땀덩이가. 옆 동네 간다 그래서 난 또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6: 그러니까.
1: 아, 한 시간 반이면 가까운 거잖아.
6: 어, 우장자이 가서 또 한번 놀아보자.
1: 밥도 먹고. 아, 맞다. 밥은 이제 도축경 왔어도 됩니다.
6: 와.
1: 드디어.
6: 888 위안을 주셨어.
1: 아니, 어제 남은 것도 있어.
6: 그쵸.
1: 어제가 100위안 남아서 거의.
4: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네.
6: 진짜 맛있는 거 먹자.
1: 배고프다, 또.
6: 슬슬 배고프지?
1: 어.
4: 뭐 먹었어?
6: 안 먹었어요. 오빠 남 드셨죠?
1: 기가 막힌 걸로 먹죠.
6: 좋아.
1: 그건 신경 쓰지 말고.
6: 좋아.
1: 왔다. 우장자이.

0: 어, 무슨 테마파크 같다. 민속촌.
1: 근데 우리 아침에 조금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2: 그러니까.
0: 뭔 놈의
1: 거야, 무슨. 진짜 크다.
0: 무슨 관광센터가 왜 이렇게 크냐? 안내소가 왜 이렇게 커?
2: 어, 왠지 잉글리시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어, 안경 쓰신 분. 어.
0: 니하.
2: 니하.
0: 잉글리시, 오케이. 리틀
3: 일벳?
0: 리틀 also, thank you. We want to go to restaurant, but not 마라.
2: Oh, I'm sorry. 하고 해야 돼.
0: Restaurant? I want to eat.
2: 아?
0: 어, 한국어, 오케이.
2: No, no, no, no.
3: Or Japanese?
0: Japanese?
3: No, we don't know English, right?
0: Russian? French?
2: No, no, no, no.
0: Spanish?
2: No. 어, 추억볼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0: 일단 가자.
2: 아날로그로 그냥 일단 가자로 가야 돼.
0: 니하.
4: 니멘지웨.
0: 방금 있었는데.
2: 어디에?
1: 두 개밖에 없는데.
2: 두 개밖에 없어.
1: 두 개밖에.
0: 이거 두 개밖에 없지.
2: 준빈이었거든.
0: 이거 제 거예요.
1: 아니야. 어?
0: 어 아니구나.
2: 어디 갔냐? 나 아니야. 내가 안 숨겼어.

0: 친구가 먹었다고 이렇게 지저분해졌냐, 너꺼네.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는데 또.
1: 아니, 아니.
0: 너 거 숨기면 안 되지. 어.
2: 엉덩이를 만져봐.
0: 아, 여기 있구나. 뒷주머니. 저분들은.
2: 데이트하러 오셨나봐.
0: 코스프레인가?
2: 아니, 왜 우리도 경복궁 가면은 저렇게 옷 한번 입어보고 한 바퀴 싹 둘러보듯이.
3: 얼마예요?
2: 아, 380위안.
0: 7만, 7만 2천원이다. 입장료.
4: 7만? 셋이서? 너무 비싼데?
2: 비싸다.
4: 하지 말자.
2: 그럴까?
4: 너무 비싼데?
2: 너무 비싸다.
0: 돈이 많이 남긴 했어. 근데 가죠, 뭐. 한번 관광지도 한번 들어가봐야지.
4: 그지?
2: 그러게.
0: 아, 7만 2천원.
2: 7만 2천원. 처음 이렇게 야, 크게 지출한.
4: 그렇게 너 오고 싶었어, 여기?
0: 아니,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더라고.
2: 너 그렇게 여기하고.
4: 근데 안에 가도 아마 그게 이런 시설이라면 좀 레스라도 비쌀 거야. 그렇잖아.
0: 그럴 근데 888 받았습니까, 오늘?
4: 뭐, 그렇지만.
0: 오늘 마지막 김이에요,
2: 오늘. 오케이.
0: 아, 잠깐만. 물이 뺑인데?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4: 비싸다.
0: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는데.
2: 아,
0: 돈이 없어, 우리.
4: 근데 이게.
0: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오늘 마오타이 사장님이 줬다고 생각하시죠. 짜이젠, 짜이젠. 뭐가 있을 것 같아?
4: 있겠지. 7만 원인데.
0: 여행은 원래 한 번 가면 놀랍고 두 번 가면 감동이야.
2: 아, 너무 좋은 명언이다.
0: 진짜 대륙 테마파크네. 너무 큰데? 아. 버스 타고 투어하는 거네. 그래서 비싸구나.
4: 여기서도 또 다시 돈 내야 된다고 안 했었어?
2: 아까 뭐라고 하셨지?
4: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었나? 또 돈 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0: 돈 아까면 걸어갈까요? 근데 걸어가면 안 될 사이즈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걸어가면 죽어.
2: 쉽지 않을 것 같아.
4: 그냥 한 걸어. 한 도시야 이게. 봐봐.
0: 물어보지 뭐. 니하. 식당은 어떻게 가나요?
5: 버스에 타서 몇 번에서 내려야 식당으로 갈 수 있나요?
2: 1번. 오빠 버스 타고 1번으로 내리면 1번. 식당이 있대.
4: 오케이. 1번.
2: Only one.
0: 버스 무료? 무료?
2: 프리?
0: 부위안? 부위안?
2: 아예 데려가.
0: 프리도 공짜예요 버스? 20 위안.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 진짜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헤매는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한자로 해야 돼요.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학교 때 한자 30점 받았어요. 심지어 언어도 안 통하지.
2: 준비나 왜?
0: 버스 20위안. 싼가?
2: 결제해야지 뭐 어떡해.
4: 얼마예요?
0: 4,000원 1인당.
4: 와.
0: 그럼 식당을 가려면 저기 안에 가야 되고.
4: 야, 식당 가는데 우리가 돈 내고 식당 가야 돼.
0: 구경도 하고 뭐.
4: 아, 진짜.
0: 따그.
2: 你好。 아마 여기가 목조 건물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
0: 목조 건물.
2: 어.
0: 여기는 민속촌 느낌보다는 좀
2: 테마파크가 더 맞는 것 같아. 버스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0: 돈 아낀다고 버스 탔으면 안 돼. 뭘 888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4: 아, 진짜네.
2: 영화 촬영장 같아.
0: 아니 저기도 엄청 큰 호텔이네.
4: 여기서 내리는 사람 내리라.
2: 시시해.
0: 시시해.
6: 시시해 짜증.
2: 오 나무 냄새.
0: 여긴 진짜 그냥 완전, 마을이네.
2: 완전 마을이네.
4: 와 절차 가려. 우와 옛날에 느낌이 나네 여기.
0: 와 호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진짜 많아.
2: 많다.
0: 와. 오, 식당이다.
2: 어, 여기 뭐가 있다.
4: 오, 바로 있네. 오. 이거는 안 매울 거야.
2: 안 매울 것 같아.
0: 오, 동파육이다.
2: 동파육 같은 느낌이다.
0: 동파육이 전복 올라가 있어.
2: 오, 좋은데?
4: 오, 괜찮은데?
0: 진짜 비싸겠는데?
2: 가보자, 한번.
0: 드디어. 드디어.
2: 50m.
0: 드디어 정통 중화요리.
2: 뭔가 중국 영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지?
0: 와. 오, 진짜 입구부터 고급진데?
2: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왔던 곳 중에 가장 고급진데?
0: 야, 식당 부디 미쳤는데?

0: 你好，你好。
1: 쌍쌈매
2: 쌈쌈
1: 쌈까하이의자도좋은곳이네라탄이네
0: 무겁네여기에 QR 을찍으면메뉴가나올것같아
1: 진짜뭔다 QR 이야
0: 성훈이오빠가메뉴잘시키던데저는그냥오늘오빠가탕탕탕탕탕해서다주문해보는건어때요
1: 그래좋은생각이다
3: One the order and then one, two, three, okay?
0: okay.
3: Order,
0: this,
3: yeah, okay. okay.
4: 나는이거이거먹을게
0: okay. 하나맛있어어비빔면은왜
4: 이건맛있어
5: 이거맛있다
0: 맛있어
5: 어맛있어맛있어근데맛있네
1: 내맛있다
0: 맛있다

0: 정파육 저 골라준대. 정파육.
1: 오빠가 지금 담고 계신 거죠?
2: 어, 지금 보고.
1: 좋아요.
2: 네 개 시켰어.
1: 네, 좋아요.
2: 좋아. 오케이. 어. 아니야, 300, 400은 안 갔어.
0: 그래요? 어. 어, 얼마 안 나왔네. 어. 7만 원 나왔네. 보통 우리가 먹은 식사가 32안이에요.
2: 그러니까, 야, 우리 맞아. 여기 가장 비싼 거네, 우리가.
0: 어, 30, 40.
2: 야, 야, 그러면 10배잖아. 어. 10배 맛이 나는 건지 한번 네가 한번 먹어봐봐. 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어.
0: 이런 레스토랑이 처음이잖아.
1: 이런 것도 처음이야. 이런 식기도
2: 깨끗하고
0: 이렇게 티 주는 것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야. 저 티 씻는 것도 처음이고
1: 화장실에 처음으로 물비누 있더라고.
0: 어, 충격 받았어.
1: 오, 씻어. 아이,
0: 맛봐도
1: 순두부
0: 순두부 맛봐도 순두부가
2: 순두부 같은데
1: 너 너무 맛있는데?
0: 오, 맛있다.
2: 진짜.
0: 맛있잖아, 우리.
1: 어, 맛있는데, 나는?
0: 나도 길거리 음식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2: 이거는 맛있다, 진짜로. 그치?
0: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네.
2: 계속 이게 있잖아. 그치?
1: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0: 고급 레스토랑 음식 맛이야. 어,
2: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그렇잖아. 어, 잘 왔다, 여기.
0: 야, 너무 맛있다. 나 레스토랑 체질인가 봐.
1: 어, 너무 좋아요.
0: 좋다, 좋다. 뭐 시킨 거야, 이거?
2: 야채 같은 거, 약간. 느낌이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같아서.
1: 잘했어.
0: 그 와중에 전복이.
2: 어, 그럴까, 그럴까.
1: 너무 잘했다.
2: 먹어봐봐.
0: 밸런스. 어, 이렇게 잘 시켰어요? 저 대본 있어요?
1: 너무 맛있어!
2: 어때?
1: 너무 맛있어!
0: 먹어. 아니, 이 집이랑 아는 집이에요?
1: 오빠 너무 맛있는데요? 와.
0: 우와!
2: 맛있다.
1: 와.
0: 이거?
1: 맛있는데?
0: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진짜 맛있다.
1: 너무 맛있는데?
2: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1: 버섯이랑 마늘을 같이 먹어봐.
0: 와, 그리고 이, 와, 식감이 너무 좋다. 와, 만두도, 와!
2: 만두.
1: 와.
2: 맛있다, 이거.
1: 맛있다, 맛있어. 아,
2: 먹어봐봐, 맛있어.
0: 아니, 원래 저걸 먹으러 왔는데, 지금 먹는 거지. 여기 좋다고 잘.
1: 오, 뜨겁다. 오빠 안 뜨거웠어요?
0: 아, 이거 무슨 용광로인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먹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먹어?
2: 그럼 뭐
0: 너무 뜨거운데?
2: 아니야, 그거가 더 뜨겁지.
1: 손에 굳은 살이 많아서 그런가 봐.
0: 어, 아니야, 입에 굳은 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1: 어?
0: 이거 한 번에 먹었다니.
1: 한 번에?
0: 야, 맛있다. 찐빵 같은 그 그 딤섬 종류 중에 바오들을 찐빵 같이 하는데
1: 너무 맛있다. 육즙이 살아 있어. 너무 맛있는데?
2: 어, 여기 괜찮은데 진짜로.
0: 정파육 얼마 맛있을까?
1: 이번 촬영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0: 어, 인정. 와, 씨. 아, 역시.
2: 고소한 게 맛있네.
0: 와.
1: CSM.
0: 이야, 양분도 많아.

0: 와, 전복.
1: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와. 와.
0: 와.
2: 맛있어?
4: 씹는 그, 그냥 살이랑 완벽한 조화.
5: 아, 그 기름이 그, 진짜 바로 녹아내.
0: 아, 좋아.
2: 준비 잘 먹는 게 좋아요.
5: 오, 잘 먹는데. 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4: 안 먹으니까.
5: 어, 많이 먹어.
2: 뭐 줄까? 밥 줄까?
4: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골랐다. 아, 어떻게 또 이런
2: 호사를 누려?
4: 와, 이게 다 우리 마우타이 사장님 덕분에.
5: 맞아.
4: 팔팔팔. 사실 평소 저희가 받는 월급보다 많아요.
2: 맞아.
4: 네, 마우타이 사장님. 와,
5: 많이 주신 분이.
2: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냐? 와.
4: 한국에서 마우타이 볼 때마다 저 한 번 하고 먹어야 돼.
2: 나도. 호수하고 먹을 거야.
0: 어, 와.
4: 아니, 이 네 개 음식 호흡이
2: 딱이야.
4: 고급 레스토랑 거의 뭐 지금.
2: 코스야, 코스.
4: 코스, 딱.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나랑 내, 나한테 그 로키 맞지요?
1: 어, 차라리.
0: 난데요. 어느 정도 알죠?
1: 자기 자신을 잘하니까 오빠는 수술도 잘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어. 수술도
1: 꼼꼼하게. 왜냐면 여자애기 키운 분들이 되게 섬세해. 왜냐면 또 오빠는 육아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0: 그건
1: 좀 섬세해.
2: 그래서 로킹 맞고 싶은 거야?
1: 아, 저는.
2: 아니야?
0: 아, 그런 줄 알았어, 나는.
3: 당연히 육정선생님한테 로킹 맞죠?
4: 아니, 왜냐면 성훈이 형한테 5분 동안 맞으면은 부러지잖아요.
0: 그것도 수술을 해야 돼.
1: 결국엔 둘 다 수술이야.
4: 아,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짧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 그냥 오빠 누르잖아, 살짝.
4: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방송용 호들갑이라고 좀 생각했거든.
1: 오빠 괜찮아요? 맛 한번 보여줘요.
4: 그러니까 100% 말고. 그치. 그게 말고 그 연예인들 맞은 거 있잖아.
0: 그 정도.
4: 안 아프면 안 아프다 할게.
0: 안 아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4: 많잖아. 난 이해하지.
0: 갈까? 자. 하나, 둘.
4: 아, 난 이해가 안 돼.
3: 이게 약한 게 보여?
4: 치명 보면 똑같은 거야, 이게?
1: 그렇지. 왜 울어?
4: 어, 이제 몽둥이 때린 거 같아.
1: 왜 울어?
4: 어머씨.
1: 진짜. 소리가 장난 아니야. 무슨. 아니, 무슨 나무 갈라지는 소리 나.
4: 아니, 진짜
1: 없어. 쩍 소리가 나, 쩍 소리.
0: 그 아프지? 아프지. 이게 이거를 100%에서 5분 때리기. 아까 했잖아.
4: 디저트도 하나씩 할까?
1: 좋지.
4: 그 밀크티가 유명하다며.
1: 밀크티 파는 데를 한번 보자.
4: 아, 여기도 식당 있네. 뮤직 레스토랑.
1: 먹고 싶어, 준빈이? 하나 가야지.
4: 계속 부를 때 근데 살짝 우리 엄마 가방도 살짝 우리 엄마 가방.
1: 준빈이?
4: 지금 살짝 엄마 아빠 느낌인 거죠?
1: 준빈이? 아, 건물들이 너무 이쁘다. 여기 공사 중이네 근데 뮤직 레스토랑.
4: 누구 알아본다.
1: 여기 공사 중이네 근데 뮤직 레스토랑.
4: 누구 알아본다.
1: 궁금한데 누구 알아보신 거지? 아니야, 준빈이 알아본
4: 거 같아. 누구
1: 알아요?
4: 니하, 니하. 누구지? 누굴까?
0: 잠깐만.
4: 누구? 후. 누구 알아요?
1: 오빠를 알아.
0: 잠깐만.
4: 누구? 후.
1: 나야? 나를 어떻게 아시지?
0: 맞아.
1: 이거 심어놓은 사람 아니야? 셰셰.
5: 셰셰. 可以合个照吗?
1: 네, 좋아요.
4: 이럴 때 아직. 거의.
0: 둘, 셋. 오케이.
1: 谢谢.
4: Have a good trip.
1: Thank you. 谢谢. 오. 귀여우시다.
0: 네가 예뻐서 깜짝 놀랐대.
4: 예뻐서 연예인인 줄 알고.
1: 이렇게 개기름이 잘 흐르는데.
4: 예뻐서 연예인인 줄 알고.
0: 연예인인 줄 알고. 그냥 딱 맞았대. 아우. 아우, 기분 좋지?
1: 예.
4: 야, 이게 뭐야?
1: 야, 이게 분수.

0: 거야.
1: 신기하다. 오, 학생들이
2: 썽이에 왔나 보다.
0: 그런가 봐.
1: 오, 군대식이네. 학생. 학생, 우와.
0: 좌로 모여!
1: 우와, 뭐야?
0: 우로 모여!
2: 애들 결혼하러 왔나?
0: 제일 늦게 오는 사람 벌칙!
1: 그런 느낌인데?
0: 소품샵 하는 데도 있네. 소품샵 팔고.
2: 소품도 좀 살까, 그러면?
0: 그래, 구경해보자.
2: 형님 이런 거 잘 안 사죠? 기념품 사요?
3: 안 사.
2: 그럴 것 같아. 어, 사면 좋지? 이럴 것 같아. 어. 기념품 사면 어때요?
1: 사면 좋지.
0: 니하오.
2: 니하오. 이거 예쁘다.
0: 어떤 거?
2: 이거.
0: 턱받침? 이 턱받침?
2: 오브제.
0: 오브제.
2: 아, 이거.
1: 와, 이거 씨.
0: 오브제.
2: 아, 이거. 이거. 와, 이거 씨.
0: 별의별 게 다 있네. 야, 이거 되게 비싸다. 158, 158, 150.
2: 아, 안 비싸. 3만원 밖에.
0: 그래도 이거. 아, 이렇게 생겼지.
2: 내 돈이면 그냥 사는데. 되게 싸.
0: 오빠, 뭐 하세요?
1: 와, 이거 씨.
0: 또 장인 같네.
1: 우와.
0: 햇빛 너무 셀 수도 있잖아.
1: 아니 나는 이거 필요 없지. 맨날 나를 선택하는데.
2: 예, 또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1: 하나도 안 좋지, 나.
2: 안 좋은 것도 있구나.
1: 하나 안 좋지.
0: 아, 건물들이 너무 이쁘다.
1: 와, 이런 데 좋다.
2: 야, 좋다, 여기.
0: 나룻배 저런 것도 탈 수 있나? 신기하네.
2: 힐링된다, 힐링돼.
0: 조용하지. 사람이 많아도 조용해.
2: 어, 말차 라떼 맛있겠다, 저거. 니하.
1: 오, 말차 아이스크림 먹자.
0: 말차 아이스크림 먹자.
2: 뭐, 말차.
0: 나는 저거.
2: 라떼?
1: 어.
0: 난 저거.
2: 라떼도 맛있겠다, 저거. 나는 아이스크림.
0: 64.
2: 12,000원.
0: 어, 12,000원. 확실히 여기가 물가가 와, 있다. 물가가 진짜. 있다.
2: 하나씩.
1: 여기 비양 없나?
0: 여기 비양 없어.
1: 없어, 없어.
2: 오, 시시해.
0: 네.
1: 이따가 할게요.
2: 오, 시시해. 와,
1: 먼저 먹어. 어, 맛있어? 어.
2: 맛있어?
0: 맛있어, 맛있어.
1: 어, 맛있다.
2: 맛있다.
0: 아이. 그래, 이 맛이지. 근데 진짜로 이걸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 원래 있던 거.
2: 아, 맞다, 맛있다.
0: 응, 사주신다. 원래 만약에 이게 있으면.
2: 진짜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0: 처음으로?
2: 어.
0: 너 말처럼 진짜 오늘에서야 진짜 여행 같다.
2: 그냥 역시 맛있는 거 먹어야 돼.
0: 어쩔 수 없어.
2: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에 너무 쪼들렸다 보니까 이게.
1: 야. 미션 받았다, 미션.
0: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2: 알바예요, 설마 여기서?
0: 어?
2: 공장무 댄스 강사?
1: 아, 딱 한 명. 근데 오늘 9시까지 여기 가야 돼.
0: 오늘 9시까지 여기를 가서 이거 댄스 강사를 해야 되는 거야?
1: 응. 우리 어저께 여기 갔잖아. 마우타이 거기 같이 찍어. 약간 그런 거야.

0: 서비스랑 이게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2: 강사 가르치는. 아.
0: 근데 이게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2: 이얼산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이얼산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0: 오빠도 잘 모르니까 잘 몰라. 대답을 못해.
2: 근데 진짜 느낌이야. 진짜 솔직하게 방송하신다.
1: 몰라, 그냥 바로 건데.
0: 일상이면 하루에 300 위안인 거예요?
1: 그잖아. 근데 3시부터 5시, 2시간밖에
2: 내, 내일
1: 딱 근데, 2시간.
0: 근데 오빠 면접을 왜 저녁 9시에 봐요?
2: 나 좀 추측이라도 해봐요.
0: 추측이라도 해봐.
2: 성이라도 보여봐요.
0: 아니 추측이라도
2: 성이라도 해봐요. 뭐라도.
1: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2: 댄스 강사를요? 응. 댄스 강사 한 명밖에 더 있나?

0: 나도 놀 순 없으니까 그래, 아르바이트 그래. 또 있겠지 뭐. 아니면
1: 그래, 그래.
0: 정 안 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내일 막 일이 없으면은 방방 형님한테 가가지고
1: 그래
0: 옆에 일거리 한번 찾아보고 있어. 그거 건바이 건이니까.
1: 그러네.
2: 그래도 이게 여기 9시까지 가야 되는데
1: 지금 몇 시예요?
2: 지금 6시 반 정도 됐거든.
1: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2: 빨리 가야 되겠네.
1: 가자. 면접을 어떡하냐?
2: 근데 거기 선생님이 선택이지.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아니.
1: 선생님 뭐 고르라 그래.
3: 오케이 가자.
0: 걱정인 게 나 태양복도 잘 쳐가지고.
1: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한테 고르라 그래.
0: 나 언제 나 대신 기분 나빠하게 없기? 나도 저도. 나 저도 기분 나빠하지.
1: 그럼.
0: 댄스 배웠잖아.
1: 그럼.
0: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1: 그래.
2: 그래?
1: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right, and I'm walking to the dance 이런 거? 알았어.
0: 아, 그런 거 훨씬 잘 쳐.
1: 갑자기 그걸.
4: 한국의 많은 무대에서 춤을 췄고요.
1: 클럽이에요. 클럽. 오빠 1등 하면 어떡해? 나한테 자존심 상해.
4: 박빙이야.
5: 몰라.
4: 아직 몰라.
2: 자신감은
1: 오케이.
2: 너보다 훨씬 내가 세.
1: 오케이.
0: 잘했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모범생 느낌.
1: 오케이.
6: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의 33.8kg, 636억 원어치로
1: 잠시만요.
2: 어?
1: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머, 제가 뭘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1: 아.
2: 학생!
1: 폐가 검사대로 같이 가실까요?
2: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키링이에요. 캐링, 캐링.
1: 자, 가세요.
2: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1: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2: 아이고,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1: 아니에요.
2: 아니구나.
1: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2: 뱃속에 있는 걸요?
1: 네.
2: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어? 이거 뭐야?
1: 전부 다 가루네요.
2: 이건 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이고 뭐함입니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으로 양치하면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뽑아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오, 아유, 부끄러운데 이거.
1: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2: 명품 같죠? 아, 이거 산 게 아니고요.
1: 어? 구찜?
2: 예, 아구찜이요. 어, 그거 안 돼요.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걸 아유,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저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1: 알겠어요.
2: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1: 아, 저거요.
2: 이런 건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숙덕입니다.
1: 이게 랩에 쌓여 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 봐요.
2: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1: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2: 이분야.

0: 저 이번에 입사한 펭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 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지요. 선배님이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어, 마를리 반가워요.
2: 저는 마를리 아니고 이 친구가 마를리. 이제 까뿡.

0: 강아지가 말리요?
1: 그렇죠.
0: 말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1: 우리 마를리는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마를리
1: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보도 될까? 나랑 같이 가. 오, 자체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강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는 1급인데요.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토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1: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0: 야, 진짜 좋아하네요.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1: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0: 야, 말리.
1: 말리 하면서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0: 마르리.
1: 마루. 이걸 되게 좋아해요.
0: 오, 잘한다.
1: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당겨보실래요?
0: 한번 당겼어요.
1: 당겨, 당겨.
0: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1: 같이 부리러 가겠어요. 야, 이제 당겨주는 척. 그렇죠.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1: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을 찾는 건 놀이이죠.
0: 마를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총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0: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1: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0: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곳도 찾아요.
1: 참지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0: 1만 배나 돼요?
1: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또 부위가 좋아요.
1: 아,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1: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0: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있자.
1: 제가 숨겼는데요.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0: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 펭수 현란한데요?
0: 오!
1: 아! 그거예요?
0: 이거에 있을 것입니다.
1: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를리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2: 찾아!
0: 마를리 찾아!
1: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좀 따라가주면 돼요.
0: 네. 오오오오! 냄새가 나? 오! 오, 뭐야?
1: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확실하기 위해서.
0: 마를리 찾아!
1: 어?
0: 오, 찾은 것 같은데요?
1: 먼저 마를리가 찾은 거 한번 가볼게요.
0: 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1: 자, 어때요?
0: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1: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0: 네.
1: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마초가 있습니다.
0: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1: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0: 어머!
1: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용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0: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0: 네.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실합니다. 나와라, 참치!
1: 야.
0: 아우!
2: 아,

0: 이걸 왜 넣어? 자, 생긴 부리 무시하지 마세요. 덮어. 어우.
1: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1: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1: 자, 화이팅!
0: 화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가자. 마들리, 짐 엄청 많아.
1: 자, 찾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0: 야, 완전 지금.
1: 찾아.
0: 열일 중이 열일 중.
1: 그쵸. 찾아.
0: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1: 어디?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0: 오, 잘못... 앉았어!
1: 전 제작진이에요.
0: 아! 아! 아! 왜 가져온 거야?
1: 나 잘못 찾았어.

0: 여러분 나를 위해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1: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편! 뭔 말로 할게 문 열어. 여기 받아요. 또 하네. 이야.
2: 맛있다?
1: 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세상에 우리 어디 있겠는가.
2: 어우, 갑자기. 어? 어우. 아!
3: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폴.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에 빵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치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지금 착착착 이리 모여 빨리 파.

0: 다가오지 마. 멈추지 않으면 너희도 돌이 될 거야.
1: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아크로폴리스. 여러 신전들을 구경할 수 있지.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이곳에 남아있지 않아. 대형 박물관들이 보존 중이야. 지금 위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따라 하는 거야? 어? 이런 조각상이 있었던가?

이건 진짜 사람이야. 그럼 그렇지. 벌써 등장하셨군. 그리스의 랭기온 메두사. 그 녀석에 지실 거야. 사람들을 돌로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 응, 신전 안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조심해야 해.

아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는 그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인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운명인 거야. 우리는 결국 게임 속 저 캐릭터, 인간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직도 계속하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

0: 이제 나를 없앨 거지? 뭘 망설이는 거야? 나를 없애지 않으면 다시 게임이 시작될 거야.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어쩜 너라면...
1: 맞았네. 랜디온이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괴물들 주제.
0: 그건 분명 너는 게임에서. 사라지고 있어. 잠깐이지만 망설여줘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줘서 기뻤어. 소맥이 너라면 운명을...

0: 너무 과몰입하지 마. 어차피 게임이잖아.
1: 이겼구나, 소매가! 저건 캡처폰. 저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0: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네. 내가 더 예쁘게 써줄게.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를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 보여.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면.
6: 예쁘긴 뭐.
2: 죽겠다.
7: 사랑해.
8: 여러분들 사랑해.
9: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4: 아, 밥 쳐줘야 되나?
10: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아, 이게 너무 예뻐.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자,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갈 겁니다.
4: 안녕하세요.
5: 뭐야?
1: 어머!
4: 안녕하세요. 저랑 굴을
6: 셰프군요.
4: 언니라 그래.
6: 언니.
4: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하게 뭐냐면은.
5: 오.
7: 와, 냄새 장난 아니다.
5: 아, 진짜 맛있겠다.
8: 아, 미쳤다. 아.
9: 딱 한 입 매운 물으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8: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네.
4: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을 보내줄게요.
5: 진짜. 아니, 뭐 내가
8: 만나고 있는 거야?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네.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0: 너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이렇게 재료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Start. 선생님 눌렀어.
2: 시작이에요?
3: 양파. 우리 근데 쉐어할 거 쉐어하자.
4: 그래.
3: 이거.
4: 당연히.
3: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다음에.
1: 고모아가 어디 갔어?
2: 감자랑.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셰프가 이 초보자들 도망까지 챙겨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진짜. 자.
2: 고마워.
1: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0: 여기 있어, 여기.
3: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흘리네, 바로. 여기.
3: 언니, 지금 오케이. 감자 고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재료 흥분도 안 되겠다, 보니까.
2: 된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0: 된장, 거기 맞아.
2: 아, 된장.
5: 나는 아마 내 거 다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3: 아니, 이불 나물될 시간이 있나 봐.
5: 이불 나물될 시간? 야.
3: 아니, 제가 그 셰프님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0: 너 고기 나를 또 끌고 들어가.
3: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2: 너 재료는 씻었어?
5: 야, 그럴게. 네.
2: 씻었어? 재료는 진짜?
0: 아, 그래도 재훈씨 칼질 잘한다. 나 아직 초보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1: 아니, 벌써 칼을 써?
6: 그러면.
0: 재훈 씨 아주 뭐 요리사 같아. 막, 아우, 접시까지 준비해놓고 재료 손질 딱 하고.
1: 야, 뭐야, 너 의외 잘 온 거 아니야?
0: 의외인데?
5: 선생님,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1: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6: 우기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0: 정훈 씨는?
5: 저요? 응.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훈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 사용 안 해요?
5: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0: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5: 아, 칼을 먼저 써요?
6: 네.
0: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로 벗기면 싹 벗겨지잖아. 알았지?
6: 네.
2: 여러분, 다 아는 맛.
3: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2: 진짜 처음에는 자신 없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0: 내가, 정희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놓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2: 움직이질 않네.
0: 봐봐. 움직이지 않죠?
2: 네네네.
0: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그렇게 넣어서 놓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희 씨가 자르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썰기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2: 여러분, 애호봐.
0: 잘 살았어.
2: 예를 들어 사과처럼 네.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면 네.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0: 아, 그렇구나.
2: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쓴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한
3: 언니, 아니 원래 이게 한손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2: 옷이 다르네.
5: 부족하다.
3: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옷이 있어.
3: 아.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0: 뭐?
3: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0: 좀 불편하지, 그래서.
3: 네.
0: 부정이 안 되잖아,
3: 와우.
0: 그치?
3: 네.
0: 내가 잡아줄게.
3: 네.
0: 자.
3: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0: 근데 길게
3: 맛집이잖아.
0: 네. 길게 치는 거.
3: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0: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3: 아.
0: 자,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3: 네네네.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3: 엎어놔라.
0: 그렇지.
7: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셰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갔습니다.
0: 이렇게.
3: 그치?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 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기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좋은.
1: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몇 가지 정도면 다 쏟아, 이거.
2: 그치?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에요?
4: 아니, 이거.
1: 벌써요?
4: 말이 안 된다.
3: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켜기 직전입니다.
0: 불 켜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언제 나버리고 있어?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자, 3분 전.
0: 아, 안 돼, 안 돼. 내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었습니다.
2: 너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너 식사식당에?
0: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에어박 넣었습니다. 주꺼.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이렇게.

0: 싸고.
1: 맛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하, 저는 이제 다 썰었습니다.
2: 다 썰어요? 네.
0: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줘.
3: 네, 할게, 할게.
0: 얘만 열어줘, 얘도.
1: 와, 열었어.
0: 땡큐, 얘도.
1: 알았어.
0: 마늘.
1: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은겨?
2: 아유, 잘했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참견하느라
0: 감사합니다.

0: 이거 아를로스.
1: 아, 아를로스.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0: 내가 안 보여서. 뭐야?
1: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2: 가지라.
1: 여기 안 켜집니다, 이게.
2: 아, 에어바.
1: 이거 아닌가?
0: 빠는데?
1: 자, 2초 전.
3: 2초!
4: 헐, 나 망했어.
1: 자, 땡! 끝났어요.
2: 끝났어?
1: 네. 자, 끝났어. 땡.
2: 땡. 땡.
5: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1: 진짜 다 됐어. 이거 이제 뭐 끝났는데 뭘.
2: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증 아닐까요?
4: 저 안 들린대요. 뭐라고요?
1: 아, 이럴 때 그걸 써먹으란 말이지?
2: 아, 근데.
6: 재밌대.
7: 재밌어요.
0: 어때?
2: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0: 뭔데?
2: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
6: 어, 어떡하니? 어.
7: 된장찌개 처음 먹어. 어떡하니?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5: 아, 먹어야 돼요?
2: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5: 아, 아쉽다. 아, 진짜.
2: 재홍이는 뭐 하긴 했어?
4: 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1: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5: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0: 자, 내 키팅이 한번 먹어볼게. 오, 재홍 잘했다.
5: 아니, 케찹 마시죠, 소야가.
2: 응! 까나리, 아니, 먹지 마.
1: 아니, 그게 아니라.
5: 아니, 근데 이게 날것 같은데.
0: 아니야, 괜찮아.
2: 근데
0: 아니야.
2: 바지락을 넣는
1: 특이하게 하면서. 우유 나 우유?
5: 맛있다.
0: 맛있어.
5: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8: 아, 조금만 시간이 줬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1: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5: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1: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하고요.
5: 호박전.
1: 그리고 두부조림하고. 오. 그리고 버섯 소고기밥.
5: 와,
1: 맛있겠다. 그리고 양념까지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사이 다른 걸 하면은.
5: 오, 좋아요.
1: 시간이 되니까.
2: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요.
1: 그렇죠.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는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5: 아,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씻지 말고 적당히 씻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까지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2: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또 넣고, 그 다음에 간장.
2: 불고기 양념으로.
1: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의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2: 잡내를 잡아주는. 아,
1: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여기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치우지? 쌀을 여기다 넣어.
2: 넣고.
1: 여기 다 부어.
4: 와, 밥이랑 같이.
1: 여기다 부어가지고.
2: 자,
1: 이거 갖다가 볶고.
5: 오호.
1: 자.
5: 자, 일단 아. 밥을 올려놨습니다.
2: 어,
5: 첫 번째 끝났다, 미션 클리어. 끝났어.
1: 청양고추 3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2뿌리 씻어줘. 자, 홍이씨.
5: 아,
1: 씻죠?
5: 네. 씻어. 네.
1: 씻어. 빨리 씻어.
4: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2: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5: 아, 너 평생 살면서 오래.
1: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4: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1: 빨리 씻어야지.
5: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전래도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아,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1: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부칠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부칠 거를 이렇게 썰어 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린보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2: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1: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부칠 때
0: 여기다가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2: 네네,
0: 내가 호박전을 부치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2: 짜 소금만?
0: 부침가루는 맛이 나요.
2: 아, 그게
0: 가미가 돼 있어요.
3: 짜더라고.
0: 대신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드세요. 양념까지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2: 네.
0: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쓸 수가 있어요.
6: 한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 됐어, 끝. 자, 이러면 양념까지 한 끝이에요.
5: 와.
0: 자, 우리가 원팬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5: 아,
0: 근데 여기다 두부 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팬 닦아야 되잖아.
5: 아. 네,
0: 네.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자, 이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부치세요.
5: 쭉쭉.
0: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배우면 배추전도 할 수 있고
2: 아~
0: 다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5: 네.
9: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부치잖아요. 막.
0: 그렇죠.
9: 그건 빼고.
2: 계란은
0: 계란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5: 아, 그래요?
6: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는 청가장애 갖고 있고 모든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2: 아, 조금 천천히 얘기해
0: 주라고?
6: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고 있어요.
9: 못 알아들어.
0: 못 알아들어. 천천히.
6: 아니,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5: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오늘 혼인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5: 네.
0: 자, 이렇게 해서
4: 하나.
6: 여기 키친타올 깔아서 막
0: 어디?
6: 기름이 조금 흡수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6: 알겠습니다.
0: 먹거든요.
6: 아, 괜히 말했어.
4: 네.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5: 아, 자, 알겠습니다.
6: 정신 단결.
0: 자, 이렇게 해서 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6: 네.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2: 아니, 언니가 하면
5: 근데 왜 이렇게 20분만에 하라고 시키는지 알겠어.
0: 그 다음에는 두부를 이 팬 자체 그냥 올리세요.
2: 그냥 바로. 올려요?
0: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을 붙여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만이지.
9: 아, 달큰하게.
0: 그렇죠, 그렇죠.
9: 좋아.
2: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0: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 못하면 어떡하니?
6: 아,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2: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6: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항상 뼈가 있어요.
0: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까지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9: 조림이니까
0: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를 이만큼 떠서 파를 조금씩 얘네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9: 안 뿌리고
0: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2: 얹어. 하나씩 얹어서.
0: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틀 수가 있어요.
2: 네.
0: 여기다가 그냥 하면 은 너무 타버리니까 물을.
2: 아, 물을.
9: 살짝. 아.
0: 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2: 들기름.
0: 들기름을.
9: 아, 기름이 또 들어가네.
5: 아니, 들기름 한 세 통 정도
0: 하겠네. 항상 여러분들 해서 드실 때 두부 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5: 오, 와, 그래요?
6: 그렇게 생각보다 네. 많이 넣네요?
0: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5: 아.
0: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이제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2: 끝났어요?
0: 네. 와.
6: 벌써? 벌써? 네.
2: 벌써 끝났어요.
6: 아니.
0: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양 먹으면 예쁘게 싹 뿌려서.
2: 참식의 끝은 참깨다.
0: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2: 나이스.
0: 네 분이 시간이 다 갈 때 그럼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 장 차려줄게.
6: 와. 자, 들어오셨죠?
0: 바다 앞에서.
6: 네,
0: 바다 앞에서.
2: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6: 빨리 우리.
0: 아니,
9: 아니, 이미 지금 방송 나갔잖아.
0: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2: 맞아.
6: 아, 좋아.
5: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0: 아, 밥이 다 됐대, 홍유씨.
4: 자, 밥이 다 됐습니다.
6: 밥이 다 됐습니다.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 아, 색깔이 진짜 예쁘다.
9: 미쳤다.
0: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9: 와.
2: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하나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아.
2: 저는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3: 아, 네,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4: 입맛이 딱 나죠?
5: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요.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우와!
4: 왜, 왜?
2: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어디
3: 잠을 흘렀어, 미안해.
2: 어,
3: 네, 그럼요. 여기요.
4: 호박 자체의 단맛이 딱 나잖아요.
6: 어우, 너무 달아.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4: 왜, 왜?
7: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긴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이러지?
6: 약간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3: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아, 누가 덜어줄게.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잎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데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6: 아, 맛이 없어요?
1: 아니, 맛이 나.
0: 밥이 잘 됐죠?
3: 네.
0: 여기다가 여기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고. 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2: 기름,
0: 참기름 약간 둘러서 비비면 네.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은 씨는 내가 넣어줄게. 네. 참기름.
2: 감사합니다.
0: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6: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0: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1: 아, 진짜 아까 그게 막.
3: 아까 그 김이.
2: 김 싸서 먹어야 돼.
0: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3: 드실 거.
2: 어, 고소해.
0: 소고기, 소고기.
2: 코스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우방 먹고,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요리 같아요.
3: 재밌다, 맛이. 버섯
0: 만났다가
3: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퍽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6: 사실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7: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0: 나올 줄 몰랐지.
1: 진짜 놀랐어요.
2: 아니 사실 우리 넷이 요리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6: 내가 너무 특질나서.
2: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배추전에 제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잘하면.
1: 뻥이에요.
0: 아, 실력이 좋은데?
2: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
0: 그게.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는 할 순 없어.
2: 생계형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0: 이 처음에는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6: 네. 예뻐요.
3: 아, 진짜 예뻐요. 예뻐요.
6: 빛나세요. 네.
0: 네.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살다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뭐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1: 이거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3: 네. 이게 EBS라고?
1: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여기는 곧 인생이다?
8: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연애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2: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아,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9: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되게 아까워, 되게.
0: 홍윤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1: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쟤.
0: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그래. 손이다. 네. 빨리 네.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1: 네. 칼은 빡빡 닦아다가.
0: 자, 잘 일하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1: 어, 네. 네. 네, 좋아.
0: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간장. 와!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와! 자, 여기 있어요.
9: 와,
0: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6: 네.
0: 자,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주 한잔 하게, 알았지? 와! 대신 그때 숙제 검사 할 거야.
9: 네.
0: 자, 수고하십시오.
10: 아까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모카센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이 갖고 왔거든요.
11: 이모카센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파이팅!
12: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부쳐본 두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김에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14: 제가 만든 건 요겁니다.
13: 올려가지고.
14: 저는 만든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만든 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만든 간장? 참고로 이모카세님 너무 고마워요.
15: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6: 아, I gave this to your mother.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0: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8: 아유, 어디 뭘 먹었네.
7: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9: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7: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9: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 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7: 징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9: 아우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7: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배고 또 배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10: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7: 배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10: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7: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0: 콩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콩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싶고.
1: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잘 사라고 그래서 뺑덩어리 샀어.
3: 여기 뭔데요?
2: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어, 맛있어요.
1: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4: 어서 오세요.
5: 저 바깥에 나무 오자에 네 분 앉으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5: 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능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1: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6: 상큼하고 향이 좀 진해요.
7: 이게 약초죠.
8: 약초.
7: 네, 약초.
1: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5: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만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1: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9: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경주입니다. 방풍나무를 지금 추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10: 방풍 캐고 있는 분이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10: 어이, 많이 캤는가?
9: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11: 방풍 좋았어.
10: 좋아. 오늘 캐갖고 오늘 들어가세요.
11: 아, 다 해야 가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 가지.
1: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12: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13: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역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이, 나물이. 먹어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이거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라는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못당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1: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2: 그 바쁜 시즌인가 보네요.
11: 네. 이거 딸 때가 꽤 바쁘죠.
12: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11: 한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12: 계속 따시는 거예요?
11: 네.
1: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12: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13: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놔둡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1: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13: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느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12: 아, 먹을 수도 있어요?
13: 아니, 이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12: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1: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0: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1: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0: 아, 밭, 어머니 밭이구나.
2: 네. 소쿠리 다 갖고 왔네.
3: 어, 나 가져왔지.
2: 어, 소쿠리 나 어제 빌리놨는데.
0: 안녕하세요, 어머니.
1: 예, 안녕하세요.
0: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1: 방풍 들어 왔습니다.
0: 방풍.
4: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0: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1: 예.
0: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1: 이웃이니까.
0: 이웃이니까. 네.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1: 우리요?
0: 네.
1: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발달하니까 다 처리해 버렸어요.
4: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0: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만으로 77.
0: 만으로 77.
1: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는 48년생이요.
0: 아니, 어,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
1: 그럼 다 많죠.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 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기 나가버리고.
4: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당.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0: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1: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한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밭,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아유, 베라별 걸 다 해요.
4: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 어, 몸뚱이가 멍들었어. 여러 저 돌 깔고 앉아갖고.
0: 돌이 많네요, 사람이.
5: 그렇게.
1: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0: 아, 왜요?
1: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원래가.
0: 아,
4: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1: 아이고 힘들어.
5: 아이고 어머니 못 먹었네.
4: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다.
4: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물을 제때 캐줘야 여린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1: 4,5,20,
0: 200kg요?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 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0: 아니 요거요?
1: 네.
0: 이거?
1: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6: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든 것 같아, 돌덩이.
4: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0: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2: 아이, 방풍인데 안 무겁겠어. 너희 한 가마에 40kg가 한 가마이라고.
0: 아, 40kg구나, 저게.
2: 그래.
4: 자,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0: 몇 kg씩 싸보냐?
1: 알로 4kg. 박스 1kg 해서 5kg.
4: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1: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10,000원씩만 떨어져도 그냥
0: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2: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
3: 힘들었어.
2: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3: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0: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2: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3: 예. 날마다 둘이서 해야지.
2: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3: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다니요. 다리가 아파 죽었어요. 아,
2: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3: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2: 아이고.
0: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2: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0: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3: 방풍전하고 나물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2: 전하고 나물.
0: 방풍철이면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2: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시는 거야?
3: 전을 하면 그런 게 해물이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이거 방금만
0: 향긋한 방통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2: 왜 오신 거예요?
3: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2: 저녁 같이 드시려고?
3: 네.
0: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2: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4: 네.
2: 뭐가 제일 좋아요?
3: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0: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4: 드게 보세요.
2: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우와.
0: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 밥 먹읍시다.
5: 어서 오세요.
3: 밥 먹게.
0: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5: 맛있다, 맛있다.
3: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을 해서 팔아서 자녀들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5: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
0: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고

0: 고생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1: 안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차가 와서 이제 쉴 거라고 미리서 넣어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0: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2: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3: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0: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4: 네, 가보겠습니다.
1: 네. 이따가 네, 여기 되면 연락해줘.
4: 네, 알겠습니다.
1: 전화요.
4: 네네.
0: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3: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렇게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0: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2: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3: 거예요? 네, 여기 그렇게요.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0: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1: 고생했어요.
2: 네? 이제 다 실은 거예요?
3: 네.
2: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 한 3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방풍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경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5: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6: 네.
5: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6: 이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0: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대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5: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6: 그 어차피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저락 하고 사는 거죠.
0: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창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8: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7: 맞죠?
8: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7: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9: 미나리 좋아요.
7: 어떻게 좋아요?
9: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도네요. 여기 거는
7: 통통한 건 이모랑 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9: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7: 이모지.
9: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지. 이모도 통통한 거야.
7: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삼겹살!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0: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7: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0: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7: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0: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7: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수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4: 이건 지금 어떻게 따는 거예요?
7: 이거는 딴다는 것보다는 벤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네.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0: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10: 그냥 이렇게 위에 비면 이게 다 마디가 잘려나가거든요. 잘려나가면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0: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6: 아우 어려. 아우 어려.
4: 허리 아프세요, 언니?
6: 아우 힘들어요. 조잡아서.
11: 이거 비는 거.
6: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11: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6: 엉가리야.
0: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6: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4: 아, 예.
7: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4: 하면 아,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7: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담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0: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7: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4: 극한가 보네요.
7: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0: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6: 아유 더워요.
11: 땀 많이 나죠?
0: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4: 하루에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7: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6: 그러면 조금이 남았네.
7: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6: 어?
7: 그만하자.
6: 그만해?
7: 그마직 하면서 계속 비고 있는 나는
6: 그래,
7: 보고.
6: 가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7: 가자, 가자. 후후. 엄마, 그만.
4: 다 하셨어요?
7: 네, 이제 여기 이제 소꼬리가 없어요.
6: 올라, 밖에 가.
7: 이걸 이렇게 다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7: 아이고 힘들다.
0: 소쿠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4: 이거 무겁지 않아요, 언니?
6: 무거워요, 생물이어 가지고.
4: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6: 네, 그래야 실고 가서 작업을 하지.
0: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7: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4: 네. 이제 어디로 가요?
7: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0: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7: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12: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7: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0: 지하수인데요?
1: 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2: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3: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1: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부시자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2: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4: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2: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4: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좀 질기거든요.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가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 그래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이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2: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4: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5: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1: 아, 손 많이 가네.
5: 아우, 좋네.
4: 역시 사장님 손이야.
1: 이 집에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3: 왜 에이스예요?
1: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3: 너무 오래 하셨나 봐요.
4: 한 7, 8년 했습니다.
3: 18년?
4: 네.
3: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쓰고 계십니다.
4: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하네요.
2: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3: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1: 미나리 사러 왔어요.
3: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1: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3: 어떻게 달라요?
1: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5: 아이고, 단골.
1: 네. 근데 네.
3: 자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1: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이거는 좀 전구지가 살짝 삐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거 자꾸 줘서 괜찮아요.
2: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계산할까요?
6: 네, 알겠습니다.
1: 산소가 없는데요?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6: 삐글 들어가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3: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6: 이게 지금 13,000원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나 39,000원이죠.
1: 39,000원. 네,
6: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3: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합니다.
6: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통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1: 가세요.
2: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3: 여긴 어떤 일이세요?
1: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1: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2: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1: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0: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1: 혈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뭐도 질리지가 않아요.
2: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0: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제대로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오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 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네, 먹어도
4: 돼요?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이거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꼭 들어가지고.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뭐 그 장판부터 해서 비닐 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3: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미나리로만?
3: 네.
1: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5: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0: 하루에.
1: 네.
2: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1: 마무리합시다 우리.
0: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0: 좋으시겠네.
3: 예. 좋아요. 뭐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2: 주부 기사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1: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듬고 나서 남는 이파리인 거죠.
0: 다 버려요?
1: 네, 엄청 많이 나와서.
0: 네. 네,
1: 진짜 많이 나옵니다.
0: 너무 아까운데?
1: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하거든요.
0: 거름으로.
2: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2: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잘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2: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1: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로리.
0: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1: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4: 네, 네. 여기서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2: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6: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에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2: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3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7: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2: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 즙을 짤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0: 탈수기예요?
1: 네.
2: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른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6: 이 미나리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2: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1: 미나리 30kg, 물 30kg. 50대 50 비율인 거죠.
2: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0: 바로 가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분주실로 들어갈 거예요.
0: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1: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0: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1: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가루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0: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2: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1: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0: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하고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1: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0: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0: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1: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3: 네.
1: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3: 네.
1: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맛있게 하세요.
4: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

0: 치과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2: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3: 아니요.
14: 가기 힘들 것 같아.
15: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7: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5: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8: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9: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1: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5: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

0: 1096-1995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되십시오.

0: Pardon me?
1: Would you like a flower?

for the princess.

보고 싶어. 저 개구리.

0: Well, what is it?
1: I thought I saw a mouse.

such a pretty name. Sarah.

0: Break.
1: Okay, follow me.
0: Oh, putting it rocks.

0: 어느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0: 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0: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 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뿐 안 돼요.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3: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 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0: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1: 2024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꽁냥이 챌린지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꽁냥이 챌린지의 원조 주인공은 바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 한강 위를 걷던 이 고양이가 집냥이가 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2: 꽁꽁아, 꽁꽁.
3: 무서워?
4: 거의 하루 종일 안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홈캠에 찍힌 거로는 제가 자거나 이럴 때 또 열심히 움직여서.
1: 그동안 밖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꽁꽁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 위 고양이가 집냥이가 된 사연 들어보실래요? 꽁꽁이는 처음에 한파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5: 아,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CBS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5: 아, 네, 저 MBN의 이시열 기자라고 합니다.
6: 꽁냥이님을 보도하셨던 기자님.
5: 네, 제가 보도했었습니다.
0: 갑자기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지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5: 제가 당시 이제 수습 기자 갓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파 이제 사고나 그런 현상을 이제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영상에 들어와 있던 것 중에 이제 고양이가 말 그대로 한강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 기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1: 2021년 뉴스 보도 후에 이 고양이 영상에 대한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5: 근데 저도 그게 촬영하고 보도가 나간 시점 21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넘었죠. 근데 24년에 갑자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생일날에 아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거기에 이제 리듬을 붙이고 이제 또 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0: 보도에 들어갔던 영상을 찍은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그 유명한 꽁꽁이를 촬영하신 기자님 맞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0: 2021년 겨울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날.
1: 그때 제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파 취재를 왔었거든요. 여기 얼어있는 한강을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 도와주던 후배가 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무슨 소리지? 한강에 고양이가 왜 있지? 하고 줌 당겨서 보니까 실제로 그 고양이가 한강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 끝나고서 그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한강을 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마실 물이 없어서 얼지 않은 곳까지 가느라 한강이 얼으면 그렇게 가로질러 간 건데 그때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물이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그 고양이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이동학 기자. 사진을 비교해보니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1: 최근까지도 그 고양이를 이 뚝섬에서 봤다라는 댓글을 보고 그럼 아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와서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0: 한강을 다시 찾은 그는 운명처럼 12분 만에 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이끌리듯 녀석을 쫓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그 후 2주 동안 한강을 오가며 물과 먹이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1: 근데 얘를 이렇게 계속 밖에 두는 것보다 실내에서 지내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결국 그는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도 영하의 날씨에 무척 추웠다는데요. 포획틀 안에 먹이 주위를 맴돌며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을 몇 번의 시도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촬영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된 꽁꽁이. 새로운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어서니 꽁꽁이를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꽁꽁이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양이 물건만 보이고 꽁꽁이는 안 보이네요. 저기 2층에 꽁꽁이 맞죠?
1: 일단 짐이 엄청 많아졌죠. 원래 저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고양이 집에 사는 건지 제 집에 고양이가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양이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0: 이곳에서 꽁꽁이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꽁꽁아, 너 신수 환해졌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고양이가 이젠 집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꽁꽁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요? 외부인의 방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꽁꽁이.
3: 누운 상도 가서 무서워? 쫄았네. 꽁꽁 큰일 났네.
0: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3: 꽁꽁아, 꽁꽁, 무서워서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거 그 사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2: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숨어버려요?
4: 손님이 그동안 잘 안 왔었는데요. 손님 오면 거의 숨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캣타워 같은 데 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건 또 처음이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0: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꽁꽁이를 위해 제작진이 잠시 철수했습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집사만 있는 걸 확인하더니 1층으로 내려가는 녀석.

0: 아이가 걸어다닙니다.
1: 이렇게까지 막 순식간에 좀 집중받았던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넷이나 또 뭐 다른 회사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이번엔 한파 뉴스.

0: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꽁꽁이를 위해 한동안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지금 이제 데려온 지 얼마나 됐나요?
2: 올해 1월에 데리고 왔으니까 9달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나와서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밑으로 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좀 살펴보고.
0: 처음엔 집사를 굉장히 경계했던 꽁꽁이 공포에 질려 구석에 꽁꽁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꽁꽁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았을까요?
2: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왕이면은 앞으로 남은 그 묘생을 되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면은 한 1, 2년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더라도.
0: 꽁꽁이가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집사님.
2: 꽁꽁아. 너무 놀랬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
0: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 가까워진 꽁꽁이와의 거리 더 좁히기 위해 계속 애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2: 제가 이렇게 조금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려고 매일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꽁꽁이.
2: 갑자기 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 식탁 밑에 숨숨집이 있었거든요. 박스로 된 숨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니 막 열심히 활보를 하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고 먹을 거 먹고.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0: 이렇게 집사 가까이서 놀다가도 집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36개 줄행랑을 친다는데요.
2: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은 갑자기 호다닥 다시 2층으로 가고 놀래서 그러고 있어요. 한국이야.
0: 게다가 집사가 꽁꽁이와 놀아주려고 하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꽁꽁이. 집사님,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2: 고양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놀이를 하루 15분 이상 해줘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주인하고 집사하고 교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얘가 실내에서만 지내는데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얘가 나랑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0: 집사와 조금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멀어지는 꽁꽁이.
2: 쟤도 나랑 여생을 함께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놀이도 하고 교감도 있고 하는 게 제한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0: 집사는 꽁꽁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을 통해 꽁꽁이와 거리 좁히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꽁꽁이는 바깥 생활보다 집 생활을 더 좋아할까요?
2: 어쨌든 이 친구가 여기 살게 된 거는 저 꽁꽁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서 저 친구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다.
0: 집사는 꽁꽁이와의 만남부터 근황까지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2: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오랜만이에요. 네, 아.
2: 어,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 근데. 아, 예전에 왔을 때랑 집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진짜.
3: 완전 다른 집이야.
2: 아니, 이게 뭐 사다리도 있고, 이거 해먹도 있고, 저기 캣타워도 와, 완전 진짜 꽁꽁이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네.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설치 직접 하시고.
3: 어, 이렇게 다. 아. 밖에 있으면. 네. 고양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어. 또 보이시죠. 아.
2: 저희 지금 없을 때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보일 텐데.
3: 어, 없을 때도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였다고 나오거든.
1: 이 처음에 이제 고양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2: 예. 오,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바깥에 그때도 이제 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강 갔을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아,
3: 꽁꽁아.
2: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 알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3: 모르겠지? 꽁꽁아. 너 이시열 기자 아니?
2: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도 안 했으면 이제 더 뚝 싸면서 이제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여기로 와서.
3: 이시열 기자 덕분에 꽁꽁이가 인기 스타가 됐지.
4: 데려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2: 네네네.
4: 고양이 나이로 6살이면 한 사람 나이로 40 정도 된다는데? 아. 너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갑자기 납치해서.
2: 그러니까요.
4: 같이 살자고 하면은. 네네.
2: 지금 이 친구가 벌써 6년이나 이제 혼자 이런 삶을 살다가 또 갑자기 이제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행동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단기간에 바뀌면 또 그게 더 이상하거나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솔루션 받으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특별한 계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길냥이에서 집냥이로 새로운 묘생을 살고 있다는 꽁꽁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집사를 피해 달아나는데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화제의 고양이 꽁꽁이와 집사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유명한 고양이 때문에 여기 오긴 했는데 SNS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꽁꽁이 여기 맞죠?
6: 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5: 아, 그러면은 꽁꽁이는 어딨나요? 지금?
6: 꽁꽁이는 위로 올라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야.
5: 처음인데요? 이렇게?
6: 그 사이에 있거든요. 키가 크셔가지고. 아.
5: 여기 완전 백돈 있네.
0: 누구세요?
5: 지금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거든요. 일단 단순하게 무서우면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 표정은 동공 확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모양 형태로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서 귀를 보면 진짜 무서운 귀가 완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징각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서도 약간 서 있어요.
6: 아,
5: 그러니까 무서운데 때리겠다. 아. 1인 가구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복층의 원룸 형태.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신경을 엄청 많이 쓴 티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직 공간이나 아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고심한 흔적이 되게
6: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5: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복층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슬로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로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갈래 길을 만들어준 거?
0: 평소 꽁꽁이는 1, 2층을 오갈 때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쪽 냉장고 윗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5: 그러니까 여기가 주된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쉬고 자는 공간?
6: 네.
7: 자고 밥

0: 여기서 먹나요, 그러면?
1: 밥은 네. 저기 자동급식기랑요. 네. 그리고 저기서도 주고. 그 여기 냉장고에 있잖아요.
0: 어, 밥자리가 많네요. 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그때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때 밥자리 따로. 네. 그다음에 화장실 따로. 네. 그다음에 물자리 따로. 그다음에 뭐 쉬는 공간, 자는 네. 공간, 노는 공간. 물론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있는데 가장 만약에 아이가 여기가 가장 핵심 장소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쪽에 다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도 하나 올라가고 네. 밥도 이쪽 위에서 먹고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물 마시고 쉬는 공간이 싸는 것까지 한 공간에 다 있어요.
2: 아하! 꽁꽁이의 주생활 공간인 2층에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하는군요.
0: 그래야지 얘가 밥 먹고 쉬는 동안 보호자님도 여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약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도록 네. 할게요.
2: 이제 꽁꽁이의 일상을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꽁꽁이. 왜 그러는 걸까요?
0: 이 아이한테는 지금은 놀이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입양을 하셨나요? 대략?
1: 올해 1월에 돼요.
0: 올해 1월이면 대략 10개월 정도 네.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네. 즐거운데 한낱 네. 인간이 만든 요 간단한 장난감이 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아직은 힘들 거예요.
2: 바깥 생활보다 덜 자극적인 집 생활에서 꽁꽁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거리 좁힐 때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거리 좁힐 때 막 이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건 네. 고양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듣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던져줘.
2: 오, 무심한 듯 툭 던져주는 게 포인트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행위만으로도 네. 나중에 먹을 거예요. 알고. 단지 지금은 긴장해서 네. 안 먹을 뿐. 좁아주고 싶을 때 거리 좁히기 할 때도 원래 고양이들한테 보상 줄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쓱 주고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
2: 슬쩍 간식을 건네주고
0: 눈만 주시면 또 이렇게 긴장.
2: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쳐다보면 더 긴장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코를 살짝 터치하는 낯선.
1: 안 보는 게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0: 보호자님이 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꽁꽁이가 이렇게 좀 다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눈 마주치고 움직이니까 네. 이제 그럼 그 눈 마주치고 움직이기 전부터 보상을 주죠. 그리고 눈 마주치고 좀 더 네. 움직이고 보상 주고 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보상을 할 때 칭찬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일로 와 이쁘다 어쩌고 네. 근데 이거 다 자극이거든요. 다 경계심.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 관심을 갖는. 어, 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츤데레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2: 이제 집사님의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집사와 단둘이 있을 땐 집사 근처에서 노는 꽁꽁이.
0: 이렇게 좀 자주 내려오나 봐요.
1: 네, 많이 내려와요. 저만 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녀요.
0: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왜냐면은 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호자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네.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 존재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은 거예요.
2: 하지만 집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줄행랑을 치는 꽁꽁이.
0: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도망가. 그러니까
1: 네.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고민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너무 도망치는 게 고민이어서.
0: 오, 그렇죠.
1: 얘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있거든요. 밑에 내려오면은. 저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0: 얼음이 되는 거예요.
1: 네, 제가 얼음이 오히려 돼서.

0: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솔루션을 할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이제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솔루션은, 이 상황을 쪼개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일어나는 과정은, 손을 짚는다? 몸을 좀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완전히 쓴다. 요런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손을 짚는다? 집었을 때, 고양이가 만약에 꽁꽁이가 여기 근처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뭐 트릭 같은 게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틀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행동의 결과, 이 행동의 뜻은 결국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순환은 결국엔 인간과 고양이의 합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사 똑같아요. 머리 좁히고, 내 앞에서 먹고, 그 다음에 놀이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건데, 그 기간이 뭐, 고양이 합사도 어렵지만, 인간과 고양이 합사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뭐 한두 달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반년? 물론 길게 걸리면 1년까지 생각하면 좋고요.
1: 꽁꽁아, 좋은 집사님을 만나 따뜻한 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집사님과도 좀더 가까워지길 바랄게. 솔루션 후 꽁꽁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 좁히기 훈련 중인 집사님. 소파에서 일어날 땐 꽁꽁이가 놀라지 않도록 구분 동작을 하면서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꽁꽁이가 덜 놀라는 것 같네요. 머지않아 꽁꽁이와 집사님의 거리도 더 좁혀지겠죠.
2: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양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3: 깜짝도 안 하네.
4: 나왔다.
3: 나왔어? 또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5: 부모님을 칭찬해 본적 있어요?
6: 아니요.
7: 가기 힘들 것 같아.
8: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연구소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연구소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2: 어? 보장기신?
1: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안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오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자신의 한계까지 달려본 적이 있나요?
17: 내가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다.
18: 달려? 왜 달려? 달려서 뭐해?
16: 당신을 뛰게 한 건 무엇인가요?
19: 정신의 그릇도 체력의 그릇도 동시에 커집니다.
20: 달리기가 몸이 아니라 사실 내 뇌를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21: 2km 때부터 생각을 버렸어요.
22: 한 100m 뛰다가 아 힘들어.
16: 그렇게 달려서 얻는 게 대체 뭔가요?
23: 키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24: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25: 뇌를 청소하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0: 우리가 달리는 이유. 일단 달려보면 압니다.
1: 나를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나가서 뛰는 겁니다.

0: 요즘 중국 전역은 달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난징 러너들의 성지인 이곳. 어딜 둘러보든 뛰고 또 뜁니다.
1: 会有的。就是假如说你遇到一些困难或者你心情不好的时候你跑了可以把它给发泄掉。对。
2: 有跑的时候就是什么也不想就是沉浸在跑步当中。
0: 이 열기가 향한 다음 목적지입니다.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험하는 이 학교의 하루는 달리기로 시작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면 매일 아침 2km를 달려야 합니다.
3: 3年前这个下晚自习我发现很多同学没有按时归寝后来发现这个快熄灯了有好几个小朋友回宿舍了看他们气喘吁吁我说你们到哪儿去的他说我们到操场跑步的而且这几个孩子成绩还非常优秀我就所有的心情就放松了所有的压力也就没有了释放了
0: 달리기가아이들의일상이되길바라며학교는여러장치를마련했습니다
4: 향역
0: 체육수업의중심은달리기입니다체계적인커리큘럼을통해달리기의모든걸가르치죠
4: 是三步一呼三步一吸还是两步一吸两步一呼这个问题你们有没有考虑到
0: 아이들은아침달리기외에도매달 40km를 더 뛰어야합니다. 스마트 운동장의 AI 시스템은 아이들의 얼굴을 인식해 매일의 달리기를 기록합니다.
3: 作为中跑体育项目，我们在中跑有40分的分值。你不跑，你将来中跑可能就考不到满分，甚至考30分。好，首先从家长和孩子的理念要扭转过来。
0: 이쯤되면궁금해집니다대체왜이렇게까지달리는걸까요달리기가바꾼건바로교실의풍경이었습니다수업에임하는아이들의눈빛이달라진겁니다
5: 都身体都是放松的学也学不进去背也背不熟更背不好在跑步之后我的神经是紧绷的每一次学习感觉都有新的收获知识直往脑子里穿
6: 但是跑过之后感觉身体就会很放松然后记东西记得也很快
3: 所以我们坚持这么多年下来之后啊发现我们孩子的变化很大我们学校为什么数学学科特别棒我们连续5年数学中考南京市第一那最根本的原因归结于就是我们在体育运动上

0: 달리기를 시작한 뒤 오히려 공부가 편해졌다는 아이들. 달리기가 아이들 안에 무언가를 바꾸어 놓은 게 분명합니다.
1: 러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뇌가 변합니다. 근데 뇌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두 영역이 전전두엽과 해마 영역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제어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전두엽 쪽에서 일어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학습한 것들을 떠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기억과 학습 메커니즘들이 향상이 돼요.
0: 아이들의 숨이 차오르는 동안 배움의 토대도 단단해집니다. 이 학교가 달리기를 교육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달리기가 정말 뇌를 바꿀까요? 세연이는 약 5년 전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자꾸만 흩어져 방금 하던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꺼내기 일쑤입니다.
2: 나 진짜 무기감이 사라진 거야.
3: 뭘 찾고 있어요?
2: 무기. 자물쇠가 달린 무기.
0: 없어진 물건은 그대로인데 이번엔 또 다른 게 궁금해집니다.
4: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는 밥도 못 먹고 공부도 못 하고 집어넣어 지금.
5: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되게 학구열이 넘칠 줄 알았어요. 많아요. 그 호기심이 아주 많은 영역에.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이 너무 분산되는 느낌? 그러면서 약간 이거 좀 산만한 느낌이 있다. 저는 제가 ADD를 같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복기가 계속 돼요.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돼요.
0: 대형 병원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주의 집중력과 심리, 그리고 뇌파까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연이고 그리고 세연이 어머님이시고요. 네.
5: 약간 주의력이 저하되어 있고 과잉활동 가능성도 있고 이런 소견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번에.
0: 두 사람의 뇌파에선 ADHD의 특성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뇌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니까요.
7: ADHD 환자의 뇌를 보면 그렇지 않은 ADHD가 아닌 사람의 뇌하고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또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에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ADHD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 그런데 은혜 씨에겐 또 하나의 진단이 더해졌습니다.
6: ADHD는 사실 세연이에 비해서는 훨씬 경한 정도였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울감도 상당히 있었고 근데 이제 검사에서도 그게 이제 중등도 정도로 확연히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0: 은혜 씨의 우울 점수는 21점. 우울감이 수면 장애와 식욕 저하 같은 신체 반응으로도 꽤 뚜렷하게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5: 사실 그게 그렇게 심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누구나 사는 게 힘드니까 약간 우울할 수도 있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되게 각종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해서 좋은 기능을, 퍼포먼스를 내려고 했어요. 결국 제 우울도 그 ADHD를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음은 못 돌본 거죠.
0: 정세희 교수가 두 사람에게 제안한 건 4주간의 달리기입니다.

0: 슈트만 하고
1: ADHD와 우울증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달리기를 활용해보자는 거죠.
2: 약도 먹긴 하지만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아이의 뇌가 좀 더 바람직하게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엄마랑 짝꿍이야. 그래서 세연이가 엄마를 응원하고 아빠랑 같이 달려도 돼.
1: 일주일에 6일, 매일 30분의 달리기. 정말 달리기만으로 이 모든 게 달라질까요?
3: 유산소 운동이 이 ADHD 아동들의 주의 집중력을 향상하고 과잉 행동을 개선하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ADHD 아동들이 20분 동안 운동을 딱 한 번만 해도 아동의 조절 능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더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성인 ADHD에서도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시키고 또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더니 이분들의 주의 집중력, 집행기능이 모두 의미 있게 향상되는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2: 사실은 고민은 좀 됐죠. 뭘 하자고 내가 이걸 신청을 했지? 뭐 이런 거.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도 되고 결국에는 제가 살 날도 많지만 우리 아이가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이게 뭔가 좋은 효과를 준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이거를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1: 4주간의 달리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목표는 공원 4바퀴. 하지만 세연인 이렇게 긴 거리를 달리는 게 조금 낯설고 버겁습니다. 그만큼 세연이의 관심도 빠르게 식어갔죠.
4: 우리 이거 달리기 할 때도 규칙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여기 집에? 우리밖에 없네? 그지?
5: 아니야, 여기 사람들 엉덩이
4: 때문에 안돼 안돼
5: 위험하고
4: 지금
5: 물건 어 여태 공원 되잖아 걸으면서 핸드폰 하는 거지
2: 한 100m 뛰다가 아 힘들어 어? 걷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장거리를 뛰어본다는 게
1: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려운 법이죠 세연이의 달리긴 이제 시작입니다
5: 하이파이브.

0: 일주일을 꼬박 달려왔습니다. 요즘 은혜 씨의 고민은 세연이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1: 뭐야? 저기까지 뛰어야지. 야, 한 번에 100m를 뛰어 어떻게 50m 왔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걸어갈까?
0: 세연이는 여전히 달리기가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2: 뛰는 건 싫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뛰어요?
3: 싫은 생각이요.
0: 은혜 씨가 꺼낸 카드는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1: 세연이, 세연아, 너 안 뛰어오면 6포 없다. 간다. 6포!
0: 아무래도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네요.
4: 나가서 그냥 꽃 구경하다 들어오더라도 일단 나가고 한 바퀴만 돌더라도 잘한 거야. 약간 이거를 목표로 해서 짐을 무조건 한 바퀴 뛰어는 걸로 다 지키고.
0: 그런데 이렇게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의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단서는 바로 혈액 속에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한 후 두 사람의 혈중 BDNF 농도가 크게 증가한 건데요. BDNF, 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5: BDNF는 신경세포의 수 증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의 성숙,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신경세포의 가지수를 증가시키고 길이를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0: 일부 연구에선 ADHD의 원인 중 하나인 도파민 시스템과의 연관성도 확인된 물질입니다.
6: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뇌세포만 쓰고 새로운 신경세포는 생겨나지 않는다가 정설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라납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자가 BDNF인 거죠. BDNF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0: 6포를 위해 달리던 세연이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1: 엄마, 좋겠지.
3: 우리 네 명이서 1등 해볼까?
1: 그러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힘든데 한번 따라가볼까?
3: 네 명이서
1: 1등을 해볼까?
0: 온 가족이 마라톤 5km에 출전하기로 한 건데요. 이 도전이 어떤 변화를 낳을진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죠. 러너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 시작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마라톤 중반을 넘어서자 차츰 다리가 묵직해지고 한계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달리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 그걸 다 잊을 만큼, 힘든 과정을 다 잊을 만큼 더 값진 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8: 도파민이 좀 그 팡팡 터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9: 중독성인 것 같아요.
10: 왜 중독이래요?
9: 힘든데도 계속하게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힘든데도 계속 나가서 하게 됩니다.
0: 결승선을 향해 계속 달리다 보면 때론 마법 같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7: 이건 진짜 메달 같다.
0: 여러분은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러너스 하이라 부르는 그 황홀한 순간을요.
6: 저는 주로 이게 언제 오냐면은 더 이상 뭐라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주로 오더라고요. 갑자기 자세가 좋아지고 호흡이 좋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막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게 저 스스로도 신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러너스 하이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대체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10: 네, 이게 용어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심이 돌아온다고 생각되는데 이 러너스 하이의 실체는 엔돌핀이나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호르몬이고 이런 것들의 주 효과는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우리 뇌에서 마리화나의 효과인 진통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적인 기분을 들게 하기 때문에 러너스 컴다운이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0: 몸의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달리는 이유. 어쩌면 마음이 고요해질 시간이 더 절실해서가 아닐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1: 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0: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12: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안 깨어있고 그런 시간에 나와서 이제 제 시간을 즐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13: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이들에게 달리기란 과거와 미래에 있던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14: 잠시 가만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어둠?
0: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달리기가 명상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15: 이게 명상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 게 감각을 느끼는 것이에요. 달리기는 더 특별하게 우리가

0: 되게 선명하게 많은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발바닥의 감각이라든지 팔을 칠때 팔이 앞뒤로 흔들리는 감각, 허벅지에서의 느낌, 무릎에서의 느낌. 아, 숨이 차구나. 호흡이 가빠지고 있구나. 심박이 뛰는구나.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다시 감각을 느끼고, 이제 달리면서 명상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1: 달리기가 명상과 닮았다는 말은 그저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선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외부 자극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의 문제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2: 달릴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스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렸고, 누구나 달리라고 하면 당장 달릴 수 있잖아요. 그냥 리듬, 그리고 감각, 뭐 이런 그 자체에만 자유롭게 집중하는 상태, 즉 DMN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에도 마치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처럼 생각이 흘러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1: 달리기가 만든 내면의 고요함은 극한의 순간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수중 스포츠, 프리다이빙. 지금 이 경기장에선 스태틱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프리다이버 김혜미 선수도 이제 막 입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0: 점점 한계가 다가옵니다.
1: 5분 10초, 5분 45, 5초, 1, 2, 3, 5.
2: 난 오케이.
3: 선정하겠습니다. 메이미 선수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0: 여자 아시아 기록 보유자 김혜미 선수에게 프리다이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4: 프리다이빙에서는 멘탈이 엄청 중요해요.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좋은 체력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멘탈이 되지 않는다면, 평정심이 없다면 다이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약간 망망대. 숨을 참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제가 있고, 마음속으로는 또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자. 다이빙을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멋모르고 그냥 숫자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블랙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절이죠.
0: 결국 e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포와 욕심을 다룰 평정심입니다. 김혜민 선수가 달리는 이유도 모두 이 평정심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4: 보통은 주 3회에서 5회, 그리고 뭐 매일 뛸 때도 있고, 거의 시간이 되면은 매일 뛰려고 하고 있어요. 달리기가 체력 관리용보다는 지금은 약간 멘탈 관리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비중이.
0: 그런데 달리기는 평정심을 지키는데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5: 이제 우리가 고요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거꾸로 살펴보면, 이제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주 요인은 편도체 활성화입니다.
0: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 영역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5: 코티졸 분비를 내가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코티졸 분비의 제어 능력을 올려주는 게

0: 꾸준한 유산소 운동, 특히 달리기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평정심은 몸이 익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달리기인 그 기술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죠. 두려움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김혜민 선수가 달리기를 찾는 이유입니다. 남산 배려의 길. 이곳에선 매주 특별한 교육이 펼쳐집니다.
2: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시각주자가 있고 옆에 가이드가 있잖아요. 왼쪽에 서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뭐 2시 방향으로 코너가 있습니다. 10시 방향으로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하거든요.
3: 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하다 보면은
1: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달리기를 도울 예비 가이드 러너들입니다.
3: 그리고 이제 밑에가 없는 소변기 같은 경우는
2: 보이겠습니다.
1: 좋은 가이드 러너가 되려면 먼저 시각장애 러너가 의지하는 감각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4: 끄니?
5: 네.
4: 하고 뛰실 수 있겠어요?
5: 네. 믿고 뛸게요.
4: 네.
5: 무섭긴 한데.
4: 여기서 회전길이거든요?
5: 네. 몇 시 방향?
4: 아, 11시 방향? 네.
5: 오르막길인가요?
4: 네, 오르막길입니다. 네네네. 오, 아, 네. 미안해.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해줬어.
1: 보이지 않는 길.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와 끈 하나입니다.
5: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사실 청각에만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청각이랑 그리고 약간 옆 사람의 약간 거리감 그런 거로 많이 의존했는데 처음엔 좀 많이 좀 무서웠어요. 예, 특히 턱이 있을 때, 홈이 있을 때가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1: 오늘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섭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린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모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험에 도전하려는 또 한 명의 예비 러너가 있습니다. 15년 전 시각을 잃은 승현 씨는 그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6: 저는 완전히 빛감지조차 안 되는 전맹이에요.
1: 센스 리더가 실행되었습니다. 센스 월드, 센스 월드. 보이지는 않아도 남들처럼 한 사람 몫은 해내고 싶다는 승현 씨. 하지만 집 밖으로 나서는 건 늘 신경이 곤두서는 일입니다.
6: 사람한테 부딪히고 물건을 부딪히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는 게 되게 피곤하면 좀 크긴 하죠. 지금 이제 운동하고 거의 담쌓다시피 했는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이고 제가 좀 변화된 모습을 원하긴 해요.
1: 정말 승현 씨가 달릴 수 있을지 출발선에 나서기 전 보행 능력과 심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7: 평소에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을 뭐 외부에서 걷는 거를 혼자서 다 하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두드러진 것은 몸을 쓰는 활동을 할 때 자신감이 약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반 이하 수준이었던 거죠.
6: 솔직히 뛰어본 경험이 없는 제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무섭고 박으면 어떡하지? 뛰다 박으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속도가 나긴 할까? 그 무서움에 제가 속도를 못 내지는 않을까?
1: 승현 씨가 러너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같이 하게 될 임종민이라고.
6: 아, 네, 안녕하세요.
1: 가이드 러너 종민 씨는 어쩐지 조금 긴장한 기색입니다. 알고 보니 오늘이 교육을 받은 후 첫 가이딩이라는데요.
8: 처음 이 동반주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뭔가 지도를 하거나 잘못 해가지고 그분을 약간 다치게 해드리진 않을까, 뭔가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전날에 아버지

0: 한테 안대를 씌워가지고 아빠 보고 같이 뛰어보자 해가지고
1: 출발할까요?
2: 네.
1: 화이팅!
2: 화이팅!
3: 15년 만에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2: 아, 앞으로 다 모여요, 앞머리가.
3: 가이드러너의 몇 마디 네. 말과 끈의 미세한 텐션으로 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2: 이거 두 바퀴만 뛰고 네. 한 번만 쉬어요.
1: 네, 알겠습니다.
3: 잘 달리는가 싶던 승현 씨의 몸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시각장애 러너에게 방향이 흔들리는 건 길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2: 이렇게 좀 땡기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근데 저도 약간 이쪽으로 빠지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달릴 때. 그래서 주춤할 때도 있었고, 쌤이 잡아줄 때도 있었고. 네.
3: 이날 달린 거리는 2km. 두 사람의 목표는 한 달 뒤 10km 마라톤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찾은 세연이네. 지금 세연이의 머릿속은 온통 마라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4: 저는 천천히 좀 했다가
5: 그럼 전략이 똑같아도 뭐 1, 2, 3도 안은 들어온다는 거야.
3: 이제 달리기는 가족의 일상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6: 이날이잖아. 8일이 최고인 날이네. 별표?
5: 잠깐만.
3: 은혜 씨에게 달리기는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7: 어떻게 나보다 30살 어린 애를 쫓아서 뛰는데 이게 되네? 아, 나도 쉬지 않고 뛰는 게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 은혜야, 너도 할 수 있어.
3: 한 가지 일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던 세연이의 일상 역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5: 엄마, 이것만 하면 돼? 뒤에 거도 해?
3: 은혜 씨는 세연이의 이런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7: 집에 와서 뭘 풀거나 이런 것도 크게 트러블이 없어요. 규율을 본인이 이제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생겼어요. 이게 또 뛰는 게 보상이 된 것도 있어요. 뛰고 싶어요. 엄마 숙제 빨리 끝내. 나는 숙제 다 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이구나. 얘한테 뛴다는 게.
3: 두 사람의 일상이 이렇게나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8: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면 뇌 발달, 특히 전전두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오늘 승현 씨는 종민 씨가 사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2: 일단 제가 이렇게 웃고
3: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끈도 개발했죠. 장소가 달라서인지 도구가 달라서인지 오늘따라 쉬지 않고 달리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1: 반팔보다 더 얇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본데요.
2: 밥 먹어서 그래.
3: 이곳엔 승현 씨에게 길을 안내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2: 들을 수 없는 물소리네.
1: 그렇죠. 이게 흘러가지고.
2: 그렇네. 네. 도네.
1: 한강으로 갑니다.
2: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왜냐면 보람에는 그냥 다 사랑 소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여기는 거리도 넓고 일단 안 보여도 그 자연의 소리가 있잖아요.
9: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시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비슷하게 공간을 매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달팽이 말하는 전정기관, 균형감각, 중력방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메커니즘 센서로도 공간을 인지를 하고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나의 촉각,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공간감도 있죠.
1: 자,

0: 감으시고.
1: 고마워요, 말씀을 듣게 해줘서.
0: 예.
1: 예, 가이드 러너랑 같이 뛰어서 또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때 내가 이렇게 달릴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하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0: 디스크스, 디스크스, 가져가세요.
2: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어.
1: 가야지.
3: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승현 씨와 종민 씨는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1: 시작.
0: 좀만 더 뛰면 오르막 끝나거든요.
1: 네.
0: 네, 이제 평지입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많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되게 경로가 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되게 일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3: 바뀐 건 승현 씨의 균형 감각만이 아닙니다. 공간을 그리는 인지력 또한 달라졌죠.
1: 저는 여기가 지금까지 쭉 직선인지만 알았거든요. 아, 근데 곡선이 있더라고요. 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달려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고 새로운 길 같았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0: 네, 좋습니다.
4: 여러 데이터를 보면 운동을 했을 때 공강지각 능력이 향상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운동하지 않은 쥐와 운동한 쥐를 비교를 했는데요.
3: 쥐는 페인트가 풀린 수조 안에서 수면 1cm 아래 숨겨진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쥐의 공간 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쥐를 4주간 달리게 한 후 비교군과 함께 수중미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4: 운동을 한 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플랫폼을 찾아가는 시간이 짧아졌고, 그리고 플랫폼이 있었던 위치를 지나가는 횟수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3: 그동안 달려온 거리만큼 승현 씨의 세계도 넓어졌습니다.
0: 100m 남았죠, 100m.
3: 두려움이었던 달리기는 이제 승현 씨의 자신감이 되었죠.
1: 이번 주에 둘이 호흡 맞춰서 잘 달릴 수 있길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네.

0: 4주 동안 단련 끝에 도착한 오늘의 무대입니다. 이미 이곳의 분위기에 적응을 마친 주인공들.
1: 이번에 지금 비가 내려서
2: 비가 올 것 같아.
3: 아, 가자. 옳지, 알았어, 알았어.
0: 그리고 번호표와 인증사진, 그리고 부상 방지를 위한 몸풀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출발선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4: 이렇게 하고 한번 감고 감고 네 좋습니다.
5: 그냥 싫어. 괜찮아. 잘할 거야. 안 다치고
6: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직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라톤 초반.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4: 지나가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화이팅,
4: 화이팅. 2시 방향 살짝 보여줘. 좋아요.
0: 정민 씨가 번역해준 길 위의 정보들로 승현 씨는 이곳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4: 지금 너무 힘 막 쓰면 안 돼요.
5: 네.
4: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5: 1km 때 딱 힘들었거든요. 2km 때부터 생각을 버렸어요.
8: 지금 좀 차 안 차?
5: 안 차.
8: 안 차? 그러면 오래 못 가? 해봐서 알지, 연습 때.
0: 세연이의 목표는 마라톤 1등입니다.
9: 세연이 전략이 있었거든요. 원래 초반에 조금 치고 나가서 순위권에 좀 든 다음에 페이스 조절하고 마지막에 전력 질주하자.
5: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0: 은혜 씨도 저 뒤편에서 세연이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중입니다.
8: 아드님은 저 멀리 앞서갔네요.
10: 아, 저기.

0: 유지가 돼야 될 텐데.
1: 앞서가던 세연이가 어쩐 일인지 뒤편에서 나타납니다. 실수로 반환점을 놓친 아니, 겁니다.
2: 5kg 반환점.
0: 운동량이 부족했어? 자.
3: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0: 어, 가자. 고! 가. 세연아, 반환점 여기였어.
1: 1등을 하겠다던 세연이의 목표는 이미 달성 불가. 세연이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4: 네, 저희 지금 6km 왔고요. 평균 페이스 7분 50초입니다. 언덕.
1: 페이스를 잘 지켜가던 승현 씨에게도 슬슬 고비가 찾아옵니다.
4: 네. 아! 뛰어봅시다.
5: 아니야, 못 뛰어.
4: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5: 못 뛰어. 할 수 있다.
4: 할 수 있다.
5: 파이팅.
4: 파이팅.
5: 여기.
0: 요 언덕을 넘으면 꼬리니래.
4: 통통통통 100m 앞에 지금 다 쏟아내야 됩니다. 다 쏟아내야 돼요.
0: 태연아, 이제 꼬리만 봐. 딴 데 보지 말고.
5: 얼마나 남았어?
4: 지금 30m 이제 통과했습니다. 저희 지금
1: 마침내 결승선입니다.
5: 사랑아, 누나 다 뛰었어. 엄마 다 뛰고 왔어. 그래, 털어라.
6: 제 머리고요. 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7: 오늘은 그냥 이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안 보여도 나하고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면 달릴 수 있다?
4: 동반주라는 게 완전 다른 스포츠더라고요. 달리기, 혼자 달리는 거와는. 저희 달리기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 동생도 기다려주고, 네, 자기 스피드대로만 안 가고,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많이 컸다고 아까 많이 느꼈어요.
8: 다음에도 마라톤을 또 할 것이다. 다음에는 10km. 그 다음에는 하프. 다음에는 풀을 뛸 것이다. 이야, 멋진데? 오, 근데 너무 잘 썼다. 네.
1: 이젠 세연이의 성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ADHD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종합주의력 검사 결과 일부 항목은 정상 범주에 들어갈 만큼 긍정적인 변화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뇌파도 평균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0: 이것도 했는데 또 다른 거라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1: 또 다른 나의 발견?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도 한 두세 시간이 뛰는구나.
2: 마흔이 넘어서 첫 번째로 이루고 싶었던 그 목표가 이 풀마로
3: 달리기 하고 나면 다음부터 이거 하나 봐라 했는데 망각을 하고 다시 듣게 되는
4: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달리기가 있는 것 같고.
5: 아이고 우리 학생들 뛰는 거 화이팅! 잘 뛰네.
6: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7: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8: 아니요.
9: 하기 힘들 것 같아.
10: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2: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0: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3: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4: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얼음. 그저 물이 꽁꽁 언 것뿐이지만 작은 얼음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빙하처럼 쉼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흩날리는 눈처럼 가볍다가도

거대한 피오르 협곡을 깎아낼 만큼 무겁고 강력하죠. 얼음은 극지방을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강인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얼음이 세상을 뒤덮고 빙하기가 찾아오면 지구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녹았다가 얼고 또다시 녹아내리며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얼음은 대자연 최고의 변신술사이자 지구에서 가장 쿨한 조각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얼음의 명소, 가리발디 빙하입니다. 칠레 남부 비글 해협에 자리한 이 얼음 덩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중 하나로 손꼽히죠. 우뚝 솟은 빙벽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가리발디 같은 빙하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눈이 녹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때 형성되죠. 눈이 단단하게 뭉쳐 얼음이 되고 그 얼음이 겹겹이 쌓이면서 커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빙하를 품고 있는 이 협곡을 통째로 깎아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리발디 빙하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죠. 빙하 표면에 보이는 갈색 선은 중앙 빙퇴석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빙하들이 만나 하나로 합쳐질 때 얼음의 흐름에 쓸려온 암석이나 토사들이 한데 모여 띠를 이룬 겁니다. 오직 빙하 표면이나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훗날 가리발디 빙하가 녹아 사라지더라도 이 갈색 선들은 길게 이어진 흙더미 능선으로 남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리발디 빙하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바로 색깔이죠. 신비로운 푸른 빛은 엄청난 압력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압축된 얼음 속에는 공기방울이 모두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일반적인 얼음이 투명하거나 하얀색을 띠는 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이니까요. 반면 압축된 얼음은 깊은 바닷물처럼 푸른 빛만 반사합니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압축될수록 더 짙은 푸른색을 띠게 되죠.

가리발디 피오레에는 빙하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얼음들이 떠다닙니다. 물은 얼면 부피는 커지지만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가리발디 빙하는 칠레의 티에라 델 푸에고, 즉 불의 땅이 품고 있는 얼어붙은 보석입니다. 1520년 유럽인 최초로 이 해협을 발견한 탐험가 마젤란에 의해 이름 붙여졌죠. 이곳은 거대한 안데스 산맥의 가장 남쪽 끝자락입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피오르와 수로들은 케이프 혼과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 저 멀리 남극까지 뻗어있죠. 이 수로들은 무역선이나 생태 관광선이 칠레의 항구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닷길이기도 합니다. 갑판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얼음 왕국입니다. 수만 년 전 칠레 남부는 거대한 빙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죠.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남은 것이 바로 가리발디 빙하를 포함해 세계의 거대한 구역으로 이루어진 파타고니아 빙원입니다. 오늘날 칠레에 있는 빙원들 중 90%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크기가 줄어들었죠. 예전에 웅장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극지방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빙원이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빙원을 만나려면 가리발디 빙하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남극이죠. 지구의 남극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설적인 하얀 대륙은 호주보다 두 배나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합친 크기와 맞먹죠.

지구 전체 얼음의 90%를 품고 있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가장 두꺼운 곳은 무려 4,776m에 달하죠. 만약 남극을 짓누르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가 사라진다면 그 밑에 깔려있던 안반이 평균 1,000m나 솟아오를 거라고 합니다. 남극의 크기는 일정치 않죠. 바다 위에 떠있는 해빙은 여름에는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지만 겨울이 되면 1,900만 제곱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요. 남극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남반구의 여름인 11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기온이 그나마 견딜만한 섭씨 0도까지 올라가고 온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남극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목 중 하나가 바로 남극반도입니다. 손가락처럼 길게 뻗은 이 1300km 길이의 땅은 하얀 대륙의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거친 남극해를 호박 이틀 동안 항해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죠. 이 반도는 대륙 덩어리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얼음으로 뒤덮인 이 섬들은 유빙들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단단한 얼음판에 의해 육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역설적이게도 이 차가운 지역을 처음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불이었습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 곤드와나라고 불리던 거대한 초대륙이 쪼개지면서 아프리카, 남미, 호주,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남극 대륙이 탄생한 거죠. 반도를 따라 산맥이 솟아올랐고 화산 폭발로 대부분의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 만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끓어오르고 있죠. 얼음 틈새로 보이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땅은 용암과 화산재,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남극반도가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남극은 참으로 대조적인 곳이죠.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눈으로 내리는 150mm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 하나로 분류되니까요. 게다가 지구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이곳의 동물들은 얼음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얼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녀석들도 있죠. 매년 여름이면 혹등고래는 크릴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크릴은 얼음 속에 사는 미생물과 미세조류를 먹고 살아가죠. 남극에 사는 여섯 종의 물범들 역시 서식지나 먹이를 전적으로 얼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50만에서 100만 마리의 물범류가 살고 있는데 특히 개잡이 물범은 얼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빙 위로 올라가 쉬는 걸 즐기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빙을 타고 이동하죠. 그리고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바로 범고래죠. 남극에 사는 범고래 무리는 물범 사냥의 달인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파도를 일으킨 다음 얼음 위에 있는 물범을 바다로 쓸어내려 사냥하죠. 펭귄부터 오징어, 다른 고래, 그리고 당연히 물범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남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펭귄이죠. 이 새의 진화는 혹한의 환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꺼운 지방층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깃털은 물에 젖지 않게 완벽한 방수복 역할을 하죠. 녀석들이 화려한 날갯짓을 선보이는 곳은 오직 물속뿐입니다. 발 역시 얼음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발가락 사이의 물갈퀴는 나무 위에서의 생활을 까마득한 옛날에 포기하고 물속 생활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며 발톱은 미끄러운 얼음판을 꽉 움켜쥘 수 있도록 등산화의 아이젠처럼 생겼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남극에는 약 2천만 쌍의 펭귄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극 해역에는 다섯 종의 펭귄이 사는데 그중 아델리 펭귄, 젠투 펭귄, 턱근 펭귄 세 종이 남극 반도에서 번식하죠. 녀석들은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와 평생의 짝과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번식지 주변은 온통 얼음투성이지만 펭귄들은 얼음이 없는 곳에 둥지를 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번식기가 되면 눈이 녹아 땅이 드러난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둥지를 조금이라도 더 높고 뽀송뽀송하게 만들기 위해 녀석들은 작은 자갈들을 물어와 정성껏 탑을 쌓습니다. 자갈이 모자라면 이웃집 돌을 슬쩍 가져오기도 하죠. 번식기는 여름에 맞춰져 있는데 먹이 환경에 따라 그해 번식군락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일단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먹이를 달라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죠. 새끼들은 얼음 아래에서 잡아온 물고기나 오징어, 갑각류를 먹으며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웁니다. 약 5천만 년 전 하늘을 날던 조상새들로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이후 펭귄들의 삶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펭귄들은 계절의 변화와 얼음이 덮인 정도에 따라 번식지를 찾아오고 또 떠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얼음이 내어준 먹이와 보금자리 덕분에 무리는 크게 번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사라지면서 펭귄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세상 속에서 녀석들은 그저 위태롭게 버티고 있을 뿐이죠. 남극은 펭귄들만의 요람이 아닙니다. 남극이 낳은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자식은 바로 빙산이죠. 빙산은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천차만별이죠. 2021년에는 길이 170km, 너비 25km에 달하는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왔는데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와 맞먹는 크기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그보다 크기는 좀 작아도 바람과 파도가 조각해낸 빙산들은 대자연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죠.

이 빙산들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얀 대륙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극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은 1950년대부터 남극 관광의 불씨를 지폈죠. 이제 남극 관광은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잦은 발길이 남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위대한 상징과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지켜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려면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차가운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말이죠. 두꺼운 얼음도, 발가락에 얼어붙는 동상의 위험도, 지구에 얼어붙은 구석구석을 탐험하려는 인간의 호기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두 발로 직접 걷는 것은 남반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얼음의 상징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죠. 크레이들 마운틴입니다. 호주 남쪽 해안에 자리한 태즈메이니아 섬. 그 중에서도 때묻지 않은 북서부 야생지대의 우뚝 솟은 크레이들 마운틴은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버킷리스트입니다. 해발 1545m 높이로 솟아오른 이 산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죠. 이곳엔 찻길 대신 오직 걷기 위한 오솔길만 나 있습니다. 산을 빙 둘러가는 순환도로도 없고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는 더더욱 없죠.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걷는 것만이 산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까마득한 옛날, 남극 대륙과 하나였던 그 시절로 말이죠. 크레이들 마운틴은 호주와 남극이 하나로 붙어있던 초대륙, 곤드와나 시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8천만 년 전, 두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크레이들 마운틴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곳은 남극에서도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의 이름은 요람을 닮은 독특하고 좁은 산봉우리의 모양에서 따왔죠. 크레이들 마운틴 주변의 풍경은 태즈메이니아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다채롭기로 유명한데요. 곳곳에서 얼음이 빚어낸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 번의 빙하기를

거치며 얼음이 크레이들 마운틴을 깎아냈고 주변에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들어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세인트 클레어 호수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로 원주민들은 이 호수를 잠자는 물이라는 뜻의 리아 울리나라고 부르죠. 이 호수는 쥐라기 시대의 웅장한 봉우리들과 빙하가 남긴 흔적인 빙퇴석으로 유명한데 크레이들산 세인트 클레어호 국립공원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이 거의 다 녹은 여름철에도 이 능선과 흙더미들을 보면 과거 얼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음이 대자연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크레이들 마운틴이 얼음의 상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데에는 기후의 역할이 큽니다. 이곳의 기후는 아극지 해양성 기후로 분류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1년 내내 눈이 내리죠. 산 아래쪽은 기온이 섭씨 6도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극에 비하면 꽤 온화한 편이지만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죠. 고산지대의 식물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추위에도 아주 강합니다. 곤드와나 대륙 시절부터 살아온 고대 식물들도 있는데 모두 크레이들 마운틴의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고유 침엽수와 남방 너도 밤나무 숲이 진눈깨비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이끼와 버튼그래스, 히스 식물들이 고원을 양탄자처럼 덮고 있고 그 위로 맺힌 얼음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죠.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는 크레이들 마운틴은 수백 종의 동물들을 품어주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보통 따뜻한 곳에 산다고 알려진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들도 이 꽁꽁 얼어붙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대륙들은 그 뿌리를 꽁꽁 얼어붙은 남극 대륙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과 조상을 공유하는 가장 경이로운 형제 중 하나는 꽤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죠. 과거 곤드와나 초대륙이 쪼개질 때 질렌디아라는 거대한 대륙 지각이 태평양 아래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두 개의 작은 조각만이 물 위로 솟아올랐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뉴질랜드의 북섬과 남섬입니다. 남섬의 3분의 2는 눈 덮인 산맥입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쿡산, 원주민 말로는 아우라키라고 불리는 곳이죠. 마오리족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조상이 얼어붙어 굳어진 모습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라키누이의 아들인 아우라키는 타고 가던 카누가 가라앉으면서 목숨을 잃었죠. 매서운 얼음바람에 모두 돌로 변해버렸고 카누는 남섬이, 아우라키와 형제들은 서던 알프스 산맥의 보물이들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이 산맥은 남섬의 서해안을 따라 약 650km나 뻗어 있습니다. 3,000m가 넘는 봉우리만 24개에 달하죠.

0: 그 모든 봉우리 위로 우뚝 솟은 것이 바로 아오라키입니다. 아오라키는 해발 3,700m가 넘는 뉴질랜드 최고봉이죠. 이 산은 서던 알프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650km 길이의 활성 단층, 즉 지각 변동이 활발한 알파인 단층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이 솟아오르며 만들어졌고 그 융기 작용은 지금도 계속되어 아오라키는 매년 몇 밀리미터씩 높아지고 있죠.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다고 해도 그 정상에 발을 디딜 수는 없습니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아오라키 정상은 신성한 곳이라 그곳을 밟는 건 신성함을 훼손하는 일이니까요. 이곳은 험난한 산악지대이자 195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앞두고 훈련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1: The majestic Tasman Glacier in the Southern Alps of New Zealand is an ideal training ground for the forthcoming New Zealand expedition to the Antarctic. Sir Edmund Hillary will be leading the expedition, which forms one of the activities during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0: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등반가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곳이죠. 아오라키는 195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공원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가장 긴 빙하 그리고 만년설이 자리하고 있죠. 놀랍게도 얼음이 진짜 마법을 부리는 곳은 바로 물속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바위를 빻아 녹은 물에 섞이면서 빙하분이라는 미세한 암석가루가 만들어지는데 이 물이 호수로 흘러들면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둥둥 떠있게 되죠. 물과 입자들이 붉은 빛은 흡수하고 푸른빛과 초록빛을 반사해냅니다. 그 결과 햇빛을 받으면 마치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청록색 호수가 탄생하는 거죠. 미 항공우주국의 지구 관측 위성이 포착한 사진을 보면 이 보석 같은 호수들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나사는 남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청록색 호수 네 곳을 꼽았는데 바로 테카포, 부카키, 오하우, 그리고 벤모어 호수죠. 우주에서는 아오라키의 웅장한 자태는 물론 눈사태가 일어나는 모습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구로 내려와 반대편 북반구의 캐나다 앨버타주에는 빙하분이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 루이스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 딸 이름을 딴 레이크 루이스는 뉴질랜드의 호수들처럼 빙하 녹은 물이 흘러들어 미세한 진흙 덕분에 아름다운 빛깔을 띱니다. 앨버타주 밴프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명소 중 하나죠. 따뜻한 계절엔 하루 15,000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레이크 루이스의 기온은 영하 23도까지 곤두박질치죠. 당연히 방문객은 줄어들고 호수의 얼음은 한층 두꺼워집니다. 사실 매년 꽁꽁 얼어붙는 이 호수는 봄이 훌쩍 지날 때까지도 좀처럼 녹지 않죠. 얼음이 호수를 점령할 수 있는 건 해발 1600m가 넘는 높은 고도 덕분입니다. 한여름에도 수온이 영상 5도를 넘는 일이 거의 없죠. 호수로 향하는 길 역시 호수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죠. 남쪽의 레이크 루이스와 북쪽의 제스퍼 국립공원을 잇는 이 도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림 같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합니다. 230km에 달하는 구간 동안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죠. 대륙 분수령을 나란히 따라가며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깎아지른 산봉우리와 탁 트인 계곡, 그리고 거대한 빙원이 어우러진 입이 떡 벌어지는 절경을 선사합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 이곳은 원주민과 초기 유럽 모피 사냥꾼들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31년 대공황 시기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오늘날엔 매년 1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길을 따라 순례하듯 여행하며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인 경이로운 풍경을 만끽합니다.

지구 표면에는 2,90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들은 주로 남극 빙상에 분포해 지구 육지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그린란드 빙상이 약 1.2%를 덮고 있죠. 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빙하와 만년설은 전체 얼음 면적의 0.5%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들의 얼음 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2012년에서 16년 사이 그린란드 빙상에서만 매년 15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면서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그나마 바다로 안 흘러가고 남아있는 담수조차도 빙하 속에 얼음 형태로 갇혀 있으니 결국 우리 인류가 일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물은 고작 1%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포는 엄청난 물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귀한 민물을 바다로 쏟아버리니까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폭포 명소를 방문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지대죠.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30개 중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몽가포센 폭포는 773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두 배가 넘는 셈이죠. 이 거대한 폭포들 뒤에는 더 거대한 얼음이 버티고 있습니다. 폭포수의 양을 조절하고 노르웨이 피오르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 것도 물이 아니라 바로 얼음이죠.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무렵 북유럽의 상당 부분은 최대 2km 두께의 거대한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빙하가 안반을 깎아내고 파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피오르라 부르는 깊은 U자형 계곡을 만들어낸 거죠. 진정한 피오르는 폭보다 길이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빙하가 밀고 내려오는 힘이 가장 강력했던 내륙 깊숙한 곳일수록 수심이 깊죠. 반면 피오르 입구는 보통 수심이 얕은데 빙하가 점차 힘을 잃으면서 밀고 온 자갈과 모래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무리 큰 크루즈선이라도 쉽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조각한 이 경이로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물길을 통하는 수밖에 없죠. 이곳을 항해하는 건 바이킹의 개척 정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피오르라는 단어는 고대 바이킹, 즉 노르웨이어인 피오로르에서 유래했는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또는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제 피오르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몇 안 되는 노르웨이어 중 하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란 피오르 끝자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 플롬은 주민이 채 400명도 되지 않지만 매년 4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죠.

노르웨이에는 1,000개가 넘는 피오르가 있으며 유네스코는 이 피오르 지대 전체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스코어즈비 해협에 이어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긴 피오르를 품고 있는데 203km의 송네 피오르와 179km의 하당에르 피오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얼음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 지대는 수천 년에 걸쳐 얼음이 깎아 만든 곳입니다. 반면 얼음이 녹아 사라진 빈자리가 만들어낸 놀라운 풍경도 있죠. 알래스카 남동부 주노 빙원에 자리한 맨덴홀 빙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준호 빙원은 37개의 빙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800제곱킬로미터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면적보다 3분의 1이나 더 큽니다. 남북으로 거의 185km, 동서로 70km 넘게 뻗어 있죠. 그중 길이 22km의 맨덴홀 빙하는 준호 빙원에서 유일하게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라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맨덴홀 빙하는 기후변화로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지난 한 세기 동안에만 무려 3km나 뒷걸음질 쳤죠. 학자들은 이를 음의

빙하 질량수지라고 부릅니다. 눈이 쌓여 얼음이 되는 속도보다 빙하가 녹아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죠. 하지만 빙하가 물러난 자리에 뜻밖의 선물이 남기도 합니다.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호수가 생겨난 거죠. 길이 2.4km, 폭 1.6km, 중심부 수심이 65m에 달하는 맨덴홀 호수는 1929년 빙하가 깊게 파인 계곡을 드러낼 만큼 후퇴했을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빙하 녹은 물이 계곡을 채우며 탄생한 맨덴홀 호수는 이제 다양한 냉수성 어류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여름철이면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맨덴홀 호수를 찾습니다. 방문객 센터를 출발해 카누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거나 왕복 12km의 하이킹 코스를 걸으며 빙하를 탐험하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죠. 맨덴홀 빙하가 후퇴하며 드러난 맨땅은 새로운 생명을 품는 비옥한 터전이 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씨앗과 포자가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자라난 식물들은 결국 흙에 유기물을 더해주죠. 그 결과 꽁꽁 얼어붙었던 풍경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두꺼운 얼음 대신 울창한 숲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거죠. 맨덴홀 호수는 6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통가스 구규림의 일부로 야생동물들의 천국입니다. 알래스카 남동부의 이 지역은 늑대들의 구역이기도 하죠. 불곰과 흑곰은 이곳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얕은 물가로 나와 배불리 먹으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빙하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호수와 그곳에 깃든 생명들은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주죠. 하지만 자연의 섭리가 늘 그렇듯 얼음은 생명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자비하게 거두어가기도 합니다. 맨덴홀 빙하는 게스티노 해협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본토와 더글러스 섬을 가로지르는 이 25km 길이의 물길은 하얀 얼음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을 선사하죠. 하지만 에메랄드빛 수면 아래에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맨덴홀 빙하가 녹으면서 해협을 퇴적물과 진흙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게다가 얼음의 엄청난 무게가 사라지자 짓눌렸던 땅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협의 수심은 점점 얕아졌고 썰물 때마다 물이 빠진 자리는 진흙벌로 변해버렸죠. 이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배가 다니기 힘들어지면서 크루즈선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준호시의 접근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얼음을 잃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눈송이부터 거대한 빙상에 이르기까지 얼음은 오랫동안 지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왔습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산꼭대기에서 빙하 호수까지 얼음은 스스로가 최고의 조각가임을 증명해냈죠. 꽁꽁 얼어붙은 그 차가운 품 속에서도 경이로운 생명들이 피어납니다. 얼음이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는 이토록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을 탄생시켰죠. 녹고 얼어붙기를 반복하며 우리에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대자연의 걸작들을 지구

0: 10만원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995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4: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떡이랑 같이 먹어봐.
6: 나도.
3: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배고파.
4: 아, 몰라.
7: 새로 떡볶이.
8: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9: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0: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1: Legendary.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이 한 그릇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2: La tortilla cuando esté terminada pesa 260 kilos.
3: Ahora pesa más.
4: Ahora pesa mucho, ¿verdad?
1: 거대한 크기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와 스페인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5: Ya esto fue muchos años de práctica y de experiencia. Sí.
1: 이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적같이 경이로운 유산도 있습니다.
0: 2000년 전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온 거대 어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지혜의 울타리 안에는 풍요로움이 넘실댑니다. 맛으로 익는 스페인의 놀라운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닮은 듯 다른 결을 지닌 땅입니다. 로마와 이슬람 지배를 거쳤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서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발자취는 두 나라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대표 도시 세비야로 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번영을 이끈 안달루시아에서는 화려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비야가 있습니다. 당대 모험가들의 출발지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6개월의 스페인 생활이 삶의 방향을 바꿨고 수십 번의 여행 끝에 스페인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0: 안달루시아에 간다고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꼭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En Andalucía se come bien. 너 정말 잘 먹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1: 안달루시아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 식자재가 풍부하고요. 대항해 시대로 인해 다양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습니다. 스페인 문화를 깊이 느끼기엔 최고의 장소인데요. 제가

0: 세비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 내가 Venga, ¿cómo estamos? Venga,
0: vamos. 1년 만인데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에게 스페인 음식 문화를 알려주는 스승님입니다.
1: 여기가 제 친구 호세. 저희가 엄마 마리아 루이사, 우리 아빠 호세 안토니오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공부할 때 만난 친구인데 올 때마다 정말 항상 반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저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0: 올 때마다 책에선 볼 수 없는 문화를 전해주십니다.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난 식자재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직접 채소를 키우는 텃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ola, buenas. Sí.
2: Aquí lo que se siembra es solo para consumo propio de claro. las cositas de la casa. Ya pone tomate, lechuga. Voy a poner también unos pimientos.
1: Hoy vamos a cocinar un perdiz, pero...
2: Ah, bien. Pues mira, yo sí. le va muy bien a la perdiz, esto es tomillo. Uy. Le va muy bien esto.
1: Vale.
3: Sale muy rico.
2: Dos perdices, así que...
0: 재료만 들어도 그에 맞는 향신료를 짚어낼 만큼 요리에 진심입니다.
1: Ya, son muchos. Ahí va. Sí, a la plancha, codones, sí, echamos un ramo entero y
3: sí, va, ya va. Va a darle un sabor exquisito.
1: Sí, va a salir muy bien, ¿no? Nos tendrías que cobrar, ¿no? Sí, estos, ¿no? Claro, claro.
3: Por el regalito.
2: A ti no, a mí por lo menos no me
4: conoce.
2: No
4: te conoce nadie.
3: A mí tampoco.
2: Tampoco.
3: Pero bueno, se extiende.
1: Vamos para allá. Venga, muchísimas gracias.
0: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데요. 시장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립니다.
3: Sale, tú sabes cuánto sale?
1: No, ni idea.
3: Un euro al mes.
1: Venga. Por toda pastela está.
3: Toda.
1: Ahí, ya, anda.
3: Súper barato.
1: Súper económico, ¿no?
0: 9헥당 면적은 50에서 70제곱미터 정도인데요. 가정용 텃밭으로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이용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대기자도 많답니다. 오늘 요리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요.
3: Esta es la planta de la alcachofa.
1: Esta también.
3: Sí, esta también.
1: 지금 아티초크를 찾았는데 이미 좀 떼어가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3: Hola.
0: 또 다른 텃밭으로 갑니다.
1: Bien.
3: Uy, qué barbaridad.
0: 돈 주고도 쉽게 못 사는 갓 수확한 당근입니다.
3: Tengo también
1: alcachofa
3: si quieres.
1: Güey, hombre.
3: Mira, realmente hay tres.
1: 한 뿌리에서 이렇게나 많이 자라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식물이네요.
0: 손질된 것만 봤는데 신기합니다.
3: Bueno, es mi primera vez cogiendo esto. Pues no tengo experiencia, pero
5: maestra chef.
3: Yo la corto
0: yo. 서로 도와가며 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3: Bueno, es un regalo para ti.
0: 이곳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And your cheeks are so soft. There is nothing for me but to love. 안달루시아에서 자고 새는 고급 식자재라 귀한 손님이 와야 대접하는데요.
6: Era un plato favorito de la corte. Entonces era propio de gente noble, por ejemplo, el rey Felipe II y Carlos I, pues no.
1: Pues nos comeremos como un rey.
6: Sí.
1: Wow.
6: Comida de reyes.
1: Comida de reyes.
0: 16세기 무적함대를 이끈 펠리페 2세가 사냥을 좋아해 자고새를 즐겨 먹었다 전해지고요. 특히 19세기의 여왕인 이사벨 2세가 사랑했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자고새 레시피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귀한 음식을 내어주신 겁니다.

0: 지금도 겨울철에만 잡을 수 있어 냉동해서 쟁여놓고 먹는 별미입니다.
1: 그럼 그 샤라기 껌인가?
2: 닭고기에 비해서 좀 더 텍스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맛도 더 진하고 달라요. 되게 오래 바베큐한 돼지고기? 훨씬 더 강한 육향이 나네요.
3: Yo quiero contratarte a una cocinera para mi restaurante. Venga. Vamos a Corea?
4: Cuando quieras. Claro que sí.
2: Ya vamos entrando a
0: 스페인의 힘을 가득 채우고 남쪽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품고 있는 로타로 향합니다. 로타는 해변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데요. 로마와 이슬람 시대를 품은 휴양 도시입니다.
2: 여기는 로타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곳에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온 거대 어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특별한 어부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이! Venga, hola.
5: Hola, amigo.
2: Venga, han dicho que podría encontrar unos buenos pescaderos aquí. Sí, ya.
5: Ya, eso seguro. Se pesca en unos corrales una forma especial de pescar.
0: 바다로 가기 위해선 전신 작업복은 필수입니다. 장비도 독특한데요.
2: ¿Para qué necesitamos esas herramientas, bueno?
5: Estas herramientas.
2: Sí, sí, sí.
5: Esas son las herramientas que usamos para pescar aquí. Como una extensión del brazo.
2: Claro.
5: Para poder tocar y ver si debajo de las piedras hay peces.
0: 삼지창을 보니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2: Buenos días. Ya llegamos entonces.
5: Estamos aquí.
2: Uy.
5: Mira, esto es el sitio donde vamos.
0: 길고 긴 돌담으로 만들어진 코랄레스 데 페스카입니다. 코랄레스라고 하는 전통 어획 시설입니다.
5: Y el pescado ha estado entrando dentro de esos muros. Ahora baja, el agua sale. Ahora te enseñaré por dónde sale el agua. Hay unas rejillas para que no salga el pescado.
2: Es muy básico.
5: Es muy básico, pero funciona.
2: Vale.
5: Funciona desde hace 2000 años.
0: 돌담은 총 5개의 구획이 있는데요. 전체 규모는 약 110 헥타르입니다. 2000여 년 동안 로타 일대를 먹여 살린 거대한 돌담입니다.
5: Ellos son mis compañeros que vamos a pescar con ellos.
0: 네 명의 어부가 한 팀인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업의 시작을 정합니다.
5: Estamos aquí la persona más anciana.
2: ¿Has pescado cuántos pescados has capturado hasta hoy?
6: Cualquiera sabe, vamos, ni imagina. Imaginarme los pescados que ha cogido.
5: Pues venga, vamos.
2: Venga, sí, vamos entrando. Vamos. Sí. Vale.
0: 도밍고 씨는 시계보다 정확하게 자연의 신호를 읽어낸답니다.
2: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제방이 돌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게 수백 미터 저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한데요?
0: 코랄레스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지고 이슬람 지배를 거치며 정교한 구조로 완성되는데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조업 시설 중 하나입니다.
5: Hurgar para
2: vale.
5: mirar si hay debajo de estas piedras que están preparadas
2: vale.
5: para que haya un hueco y el pescado se meta ahí.
0: 물이 워낙 깨끗해서 숨어 있는 물고기도 다 보입니다.
5: Valencia, hay una especie que...
2: Lo más grande que ha cogido.
6: Lo más grande ha sido un tiburón.
2: ¿Un tiburón? Aquí, en el coral. Vale. ¿De qué tamaño era más o menos? Hoy nos tocará un tiburón.
6: Bueno, el tiburón se ha ido de vacaciones.
2: Venga, ya.
0: 철마다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깊은 바다에 사는 대왕 만타 가오리까지 있습니다. 돌담을 넘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넘어옵니다. 겨울에는 농어와 문어도 나타나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0: 안드레스 씨가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1: 오, un tibio.
2: ¿Ves allí pegado a la pared rayas? Allí, justo. Ven, ven, ven, ven.
3: Vale, vale, vale.
0: 물은 물이요, 돌은 돌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갑오징어인데요. 봄이 되면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올라옵니다.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1: 와, 이렇게 큰 갑오징어가 잡힌다고요? 오늘 한번 좀 더 화이팅해서 한 10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어?
0: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갑오징어 풍년입니다.
1: 오늘 수확이 진짜 좋은데요? 벌써 3마리.
0: 30분 만에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갈수록 소식이 없습니다.
1: No hay. Ay. Qué pena. Una pena.
0: 다 어디로 숨은 걸까요? 보이질 않네요.
1: 물고기야.
0: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요.
1: 아, 진짜네.
4: Que es aceite de oliva reciclado ya usado.
1: Ah, ya usado, vale.
4: Entonces, echas un poco y ves cómo el mar la superficie se calma. Puedes ver mucho mejor el fondo.
0: 기름이 물 위에 아주 얇고 튼튼한 그물처럼 쫙 퍼져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지 못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1: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걸 뿌리니까 물결들이 막 찰랑거리던 게 가라앉고 안에가 되게 잘 보여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0: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데요. 갑오징어가 여기 있었네요. 저도 도전해 봅니다. 다 잡은 물고기, 아니 갑오징어인 줄 알았는데요. 먹물만 남긴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번 실패하니 신중해지는데요. 이번에는 꼭 잡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답답한 도밍고 씨.
4: 골페 세코.
1: 세코.
0: 또 놓쳤습니다. 도가내든 갑오징어라고 생각했는데 초보에게는 쉽지 않네요.
5: Se puede ver otro, puede ver otro ahí.
2: Sí, ahora miramos si hay otro.
4: Ahora. Vale, eso es.
1: La última.
2: La última.
1: La última. Sí, yeah.
4: Sí. Venga, ahora ya lo puedes
1: coger. Ya, 제가 드디어 살아있는 갑오징어를 잡았습니다.
4: 아! 아!
1: 와, 개미가! 아!
4: 야.
1: 아, 소코로!
0: 두 사람 모두 갑오징어에게 물린 사람을 처음 본다는데요.
1: 와, 진짜 갑오징어의 복수. 와, 진짜 너무 아파요. 말도 안 돼.
0: 조업이 끝나면 한 자리에 모아 공평하게 나눕니다. 코랄레스 어부는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1: 갑오징어한테 제가 잡혔어요. 와, 너무 아파.
0: 코랄레스를 보수하는 건 어부들의 의무입니다.
4: Y no lleva entre ellas cuando se colocan, no se le pone, va creciendo por aquí. Dentro. Y va uniendo unas con otras el, a las algas
1: sí, sí, sí,
4: y todo esto van pegando unas a otras.
1: ¡Wow! ¡Y es 진짜 접착제 하나도 없이 돌들로만

0: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진짜 대단한데요?
1: 20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돌 하나하나마다 코랄레스 어부들의 노력이 쌓여 있습니다. 욕심을 덜고 정을 채운 돌담. 그 안에 로타 사람들의 함께 사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코랄레스 어부라면 누구나 찾아오는 도밍고 씨의 옥상 작업실입니다. 다양한 어구들이 있는데요. 손재주가 좋은 도밍고 씨가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0: 이쪽은 철, 이쪽은 또 구리. 와, 엄청 꼼꼼하게 만드셨어요. No me lo puedo creer que esto hecho a mano de humano.
2: Cosido a mano.
0: 와.
1: 바다 생물의 특징에 맞게 만드는데요. 수리비는 보통 재료비만 받는데요. 간단한 건 공짜로 해준답니다.
0: 드릴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다 손으로 하세요, 진짜. Ahí está. ¿Ha quedado bien?
2: Sí, ha quedado estupendo.
0: Sí, sí. Venga.
2: Tengo gratis otro para mí.
0: Bueno, Domingo, ¿por qué te dedicas tanto esfuerzo y tiempo a esto?
3: Me gusta.
0: ¿Por qué te gusta?
1: 83세 도밍고 씨는 대를 이어 코랄레스 어부로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하기 싫기도 했지만 지금은 운동도 되고 신선한 해산물도 먹으니 오히려 만족한답니다. 안드레스 씨도 3대째 코랄레스 어부인데요. 작업이 끝나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단골 식당입니다. 한 마리 남겨둔 갑오징어인데요. 로타에선 갑오징어에 마늘과 고추, 월계수 잎을 넣고요. 먹물 주머니와 실개만 빼고 나머지는 통으로 사용합니다.
4: Yo tengo muchos clientes de toda España. El choco de aquí, la especialidad que tiene es que come mucho marisco. Come mucho cangrejo, come mucho pescado de aquí, ¿sabes? Y entonces el sabor no tiene nada que ver.
5: Esa cabeza
1: 새우 머리를 사용해 감칠맛을 더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어져온 식문화, 킨토 꽈르토인데요. 내장까지 남김없이 먹는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약한 불에 뭉근하게 끓이면 완성됩니다.
0: 우와! 바야 pedazo de choco.
2: Sí, choco.
6: Sí, choco.
2: Que te pegar bocado, ¿no?
6: Que te ha dado tiro.
1: 영광의 상처를 남겨준 갑오징어입니다.
7: En los corrales y puedes tener la disponibilidad de pescado de primera categoría.
0: Claro.
7: Porque el pescado que coges ahí no solamente es fresco, porque tú vas a una pescadería.
1: 코랄레스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바다의 보물 창고나 마찬가지인데요. 수천 년을 견뎌온 돌담처럼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어부들의 책임감과 긍지도 느껴집니다.

0: Ese es el que te mordió.
1: Sábado, sí.
2: Wow, 아까 넌 새우 대가리를 이렇게 으깨서 내장 맛도 넣고 갑오징어의 내장 맛까지 같이 들어가서 너무 녹진하고 깊은 맛이 나서 와 진짜 맛있어요. 또 깨대 랑고스티노 뭐 나온 사볼 슈퍼 인텐소 이
3: 센시시시 가베사
4: 꼬랄레스의 역사와 어부들의 노력이 식탁 위에 녹아 있습니다.
2: Sí, es que lo he robado tu receta y a Corea.
3: Allí dice, choco al mi despota.
4: 바다와 로마의 지혜가 담겨 있는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Summer heat. 잠시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5: Y es una réplica de la carabela en el que Cristóbal Colón, Cristóbal Columbus, hizo su primer viaje a América. ¿Y por qué está aquí? Porque Cristóbal Colón llevaba en sus barcos a un hijo de Rota, a una persona nacida en Rota. Se llamaba Bartolomé Pérez.
2: Cristóbal Columbus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뭐 감자, 토마토, 고추 이런 각종 풍부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들여올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스페인의 맛이 시작된 곳인 셈이죠.
4: 그렇게 스페인은 로마와 이슬람 시대 신대륙이 빚어낸 맛의 교차로가 된 겁니다.
2: 여기는 레브리아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치 한국의 대전처럼 맛있는 빵집들이 많아서 빵지 순례를 오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크기의 빵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꼬랄레스 어부님들의 모임도 있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특별히 주문해서 가는 길이에요.
4: 레브리하는 로타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강 하류에 넓게 펼쳐진 평야에 위치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안달루시아의 곡창지대로 불립니다.
2: 와, 되게 빵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4: 레브리아에서도 빵을 크게 만들기로 소문난 가게입니다. 좀 더 특별한 빵을 찾아온 건데요.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2: Muy buena. ¿Qué tal? Ángel.
6: Yo Antonio Gregorio.
2: Uy.
4: 작업실로 들어서니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6: Vale, Lebrija normalmente produce esta clase de pan. Por ahí este pan no se ve, no se suele ver de la comarca esta para arriba. Ten cuidado si te quema, ¿eh?
2: Uy. Oh, uy.
4: 보통의 텔레라보다 3배 크기입니다.
2: 여기 사람들이 거의 매일 주식으로 먹는 빵이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서 뭐 어떤 요리랑 먹어도 맛있지만 스프에 보통은 담가서 많이 먹어요.
4: 텔레라는 안달루시아의 전통빵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오랜 주식입니다. 어쩌면 돈키호테와 산초도 이 빵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2: Venga, ¿qué es esto?
6: Esto es levadura madre de cultivo.
2: Ah, está vivo, sí.
6: Está vivo. Hombre, esto le da mucho sabor, le da mucho aroma, ¿me entiendes? Yo soy panadero porque mi padre era panadero.
2: También.
6: Mis tíos eran panaderos. Y entonces toda nuestra familia es de tradición panadera.
2: Vale.
6: Toda nuestra familia.
4: 100년 넘게 이어온 천연 효모인데요. 밀가루와 물을 더해가며 계속 살려서 사용한답니다.
2: 피드 시킨 다음에. Sí.
6: Llevo 24 horas todos los días pegado a ella de mi vida. 24 horas todos los días durante 41 años.
2: Sí, sí, sí, sí.
6: El Señor me coja libre de pecado.
2: Sí.
6: Gracias a mi mujer, porque yo sin mi mujer no sería nada. Sí, entonces sí, sí. Ella es la que me ha ayudado siempre a todo esto.
4: 밀가루만 6kg이 들어갔습니다.
2: 저도 지금도 큰데 발효가 되면 이 사이즈의 두 배가 될 거래요.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4: 제빵사 집안에서 자란 안토니오 씨는 취미로 다양한 크기의 빵을 구웠는데요.
2: Como un bebé, ¿no? Sí.

0: 처음엔 친구들과 먹으려 재미로 큰 빵을 만들었는데요. 입소문이나 지금은 판매까지 하게 됐답니다.
1: Está fermentando.
2: Sí.
1: Vale? Como mínimo una hora. Vale? Entonces
0: 26년 차 부부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세비아나스입니다. 남녀가 짝을 지어 마주보며 춤을 추는데요. 플라멘코와 닮은 안달루시아의 민속 춤입니다. 저도 세비야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열정과 함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대왕 텔레라 반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 Se ha crecido mucho.
1: Ya cogido.
0: 기특한 효모가 제 역할을 다 했네요.
2: Abrir un corte.
1: Se puede cortar de muchas maneras.
2: Vale.
1: La manera más tradicional y original es así.
0: 칼집을 내는 것 역시 숙련된 기술인데요. 적절한 깊이로 내야 속까지 고르게 익고 수분이 빠지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2: 와, 냄새가 진짜 잘 구워진 무슨 고기 냄새 같아요.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는데요? 오이.
0: 굽는 데만 1시간이 넘는데요. 재료 손질까지 다 하면 6시간이 걸립니다. 집안의 비결과 안토니오 씨의 노력이 합쳐진 거대한 텔레라입니다. 8kg이 넘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양입니다.
2: 와, 지금 제 몸통보다도 커요. 아.
3: Venga, mucha gracia.
2: Uy, esto pesa, sí?
1: Claro.
2: Vamos a alimentar a todo el pueblo, sí.
1: Muy bien.
2: 와, 이거 8kg 넘는 것 같은데요, 만들어지니까. 와, 너무 무거워요.
1: Que aprovechéis, tenemos un día con el pan, ¿vale?
2: Vale, muchas gracias.
1: Venga.
2: Ya.
3: Adiós.
0: 와!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2: 너무 야, 잘 들어가자.
0: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요. 24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왕 텔레라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로타입니다. 코랄레스 어부인 안드레스 씨의 모임에서 먹을 빵입니다. 속까지 잘 익었을까요? 모두가 설레는 순간입니다.
2: Estoy como cortar un atún rojo.
3: Hay que llamar al ejército o algo para darle de comer.
0: 텔레라가 큰 만큼 초리소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만큼이 1인분입니다.
2: Arriba, abajo, al centro, paneo.
0: 스페인에선 동료나 친구를 꼼파네로라고 하는데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3: Está mejor el pan.
2: Sí.
3: Que el chorizo. Yo casi prefiero comerme el pan.
2: Hoy el pan 가져오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다들 너무 행복하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큰 빵처럼 정말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한국에선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죠. 스페인에선 밥 대신 빵입니다. 함께 빵을 먹었으니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로타를 떠나 북부의 내륙 지방으로 향합니다. 라구나 데 두에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호수를 품은 도시입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밀과 보리, 포도 등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0: 주민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걸까요? 엄청난 인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요리가 한창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거대 요리 전문가 헤수스 씨입니다. 오늘 1,000명을 먹일 또르띠아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또르띠아의 유래는 다양한데요. 19세기 나바라 지역에서 갑자기 방문한 왕을 대접하기 위해 집에 남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또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먹을 게 부족한 군인들의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탄생했다 등 이야기가 많은 요리입니다. 그래도 스페인 전역에서 사랑받는 소울푸드입니다. 거대한 또르띠아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장비들이 독특한데요.
1: Este le he fabricado yo.
2: Sí.
1: Pero es mejor que los que los
3: que venden.
1: Que los que venden.
0: 워낙 많은 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진짜 신박하고 이런 것들 다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와.
4: 특별한 날이라 초리소까지 넣어 줍니다. 프라이팬도 진짜 큰데요. 지름만 2m입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거인국에 온 소인 같습니다.
2: Bueno, siendo un chef yo también, nunca he visto así aparatos tan grande.
1: Sí.
2: ¿Tú has hecho estos o?
1: Wow.
4: 팬 무게만 100kg이고요. 전용 화구도 있습니다. 해수씨 씨가 특허까지 낸 발명품입니다.
2: Ahora, echa.
1: Echa.
2: Echa, vale.
4: 단단한 재료부터 볶습니다. 150kg 감자에 20kg 양파까지 압도적인 양입니다.
0: 이 정도면 저희 1년 레스토랑에서 쓰는 감자 양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4: 감자와 양파가 눌러붙지 않도록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5: 일손이 부족한가?
4: 저에게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2: 아, 시마오메노, 에?
6: 이거 인가라우 소리.
2: Sí, claro. 계속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져서 골고루 이렇게 해야 돼서 와 이게 쉽지 않네요. Ya está bien hecho, ¿no?
1: Sí, sí,
2: sí, que se.
4: 헤수스 씨의 확인을 거쳐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달걀물을 넣기 전에 감자와 양파를 모두 꺼냅니다. 팬을 깔끔하게 긁어내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90년대에 마을의 단합을 위해 거대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함께 나누는 힘을 확인한 뒤 해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를 시청

0: 에서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1: 캐페.
0: 골고루 익히려면 두께 조절과 불 조절이 중요한데요. 30년 넘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답니다. 원래 또르띠아는 뒤집어서 익히는데요. 이렇게 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디깎기 비슷한 걸 들고 나오는데요. 또르띠아 윗면을 지지고 있습니다.
2: 와, 진짜 이런 장비는 정말 상상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익어가는 걸 보니까 가림질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에, cocina es en casa también?
3: No. Sí.
0: 오늘만큼은 모두가 요리사입니다. 윗면을 익히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위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너무 많이 익으면 맛이 없고 덜 익으면 모양이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합니다. 6시간 만에 거대한 또르띠아가 완성됩니다.
2: Ahora vamos a proceder a darle la vuelta para ver cómo queda por el otro lado y si vemos que no ha quedado bien, pues la corregimos con las planchas.
0: 뒤집다가 부서지면 모두의 노력이 수포가 되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건 프라이팬 뚜껑입니다. 사람 키만 한데요. 이걸로 또르띠아를 뒤집을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또르띠아는 1인분을 프라이팬에 잘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전혀 붙지 않게 뒤집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큰 또르띠아가 잘 나왔을지 뭔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네요.
0: 또르띠아를 뒤집는 순간 요리사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팬 올리는 작업에 호기롭게 도전했는데요. 무게가 상상 이상입니다. 드디어 거대한 또르띠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또르띠아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됐습니다. 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 헤수스 씨와 친구들의 작품, 거대한 또르띠아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순간을 고대해 온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게트 사이에 큼지막한 또르띠아를 끼웁니다.
1: 와, 줄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다 언제 나눠주지?
4: 이야, 이게 안에까지 아주 촉촉하게 잘 익었네요.
0: 정말 완벽한 또르띠아입니다. 또르띠아는 잘라먹기도 좋고 식어도 맛있는데요. 아이들에겐 한 입에 넣기도 벅찬 크기.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따뜻할 때 못 먹을까 봐 챙겨주시는데요.
2: 너무 부드럽게 잘 익어가지고 입에서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요. 간도 완벽해가지고 진짜 환상적인 맛입니다. ¿Cómo ha salido?
3: Buenísimo.
2: Buenísimo.
3: Muy bueno. Pruébalo. Ya verás. Pruébalo. Cuidado, ¿ves?
5: Gracias.
3: Está bueno.
5: Es bueno, mucho.
3: A mí me hace falta un calcio. Yo no lo tengo. Ya, pero eres muy guapa.
6: Está grabando todo.
3: Bueno, graba. Bueno, aquí.
0: 모두가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7: Yo cuando veo mucha gente, bien, bien, bien. Porque pienso que nos hace falta un poco de sociedad, ¿verdad? Todo, claro. Digo, estos ambientes, este paisaje, digo, solo lo hago yo.
2: Sí.
7: Porque la gente va donde hay comida.
2: Claro.
7: La comida la hago yo.
0: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8: 잇몸병 이 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9: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오래전부터 묵동의 땅이던 이베리아 반도.
11: 우와.
0: 지나간 자리는 역사가 되고 머무는 자리는 문화가 됩니다.
2: 자꾸 눈을 마주치는 내가 지금.
0: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만납니다.
11: 우와.
0: 대자연의 달콤한 선물은 이베리아 사람들을 지켜준 원동력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목동의 식탁을 찾아갑니다.
2: Hasta el final. No, algo que te va a hacer mal.
0: 어디에 닿을진 아무도 모릅니다.
3: Me quiero ir a mi casa.
0: 이베리아 목동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찾아 떠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 이상은 산지와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온 목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여정은 기호대 산타바르바라에서 시작합니다. 기호대 산타바르바라는 그레도스 산맥 기슭에 있는 산악 마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산맥 일대를 이동하며 가축을 키웠는데요. 13세기부터 국가가 관리해온 목동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2: 이곳은 기호대 산타바르바라라는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고 또 시원한 날씨 덕분에 염소들의 낙원이라고 해요. 험준한 산을 오르는 염소떼를 만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멋진데요.
0: 마을 입구에는 비리아투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목동 출신이었던 지도자답게 산악지형을 이용해 로마군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목동의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답게 산기슭에는 소나 양,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68세의 미구엘 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목자입니다.
2: Bueno. Venga.
0: 염소 100여 마리를 혼자서 관리하는데요. 한평생 목자로 살아온 노하우를 보여주신답니다.
7: 어디 또 가면 사회가 세야 말로.

0: 이름만 불렀는데도 염소들이 반응하고 따라오는 걸 보니까 아저씨 말에 진짜 잘 듣는 것 같아요.
1: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2: 예, natural. No tiene conservante ni colorante. Además es de pasto del monte.
1: 미구엘 씨는 질 좋은 염소젖을 얻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0: 우와, qué técnica tiene.
2: Tiene el primero que se quiere suicidar.
0: Uah, la leche recién sacada, recién recién.
1: 염소젖 치즈는 특유의 고소함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갓 짜낸 염소젖은 처음 먹어봅니다.
0: 왠지 눈앞에서 짠 거라서 막 맛이 세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일단 따뜻해요.
1: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이랍니다. 이베리아에서는 로마 이전부터 여름에는 산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오는 트라수만시아, 이동 목축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루 7시간씩 산을 오릅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귀여운 방해꾼들과 함께합니다.
3: 애들이 안 가.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가 먼저 가면 안 가.
0: 그렇네. 진짜 귀신같이 안 가네.
1: 염소는 경계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서는 성향이라 목자는 뒤에서 통제합니다. 이베리아에선 약 7000년 전부터 염소를 길러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파른 산악지형에 잘 맞는 체구로 절벽에도 잘 올라갑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산지 방목에 적합하답니다. 염소를 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3: 오와, 뭐 다 뜯어지는 소리나.
1: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목자의 인생입니다.
0: 여기 갈 수 있는 거 맞나요? Agarrando los alambres. 우와. Sí, sí. 우와, nos cansamos un poco. ¿Qué? ¿Cómo corres? Un muchacho, ¿no?
2: Si yo no estoy cansado. Yo tengo ruta de 20 kilómetros en Gredo y no me canso. Vengo por la tarde y estoy bien, ni a vuelta ni nada.
0: Ya se nota, buah.
1: 산 사나이는 역시 다르네요. 염소와 한평생을 보낸 덕일까요?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0: 거의 게임 특전사시네요. 꾸이다! 조심, 제발 조심! 뱅가!
2: 안돼요!
0: 메노스 de minuto, menos. Al ser pastor, tiene que ser así.
2: No, los altos no valen para nada.
0: 질 수 없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젊음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짐이 무색하게 초입에서 실패합니다.
4: 신발 떨어졌어.
0: 와, 이 좀 코치질이 모먼트네요. 창피하다.
1: 염소는 뿌리째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칫 산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목자의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2: tiene más de 200 años, ¿eh?
0: 200년도 더 된 집이라고 하는데요. 와.
1: 목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머물던 임시 숙소인데요. 초소라고 합니다.
0: 들어가 볼 수 있나 본데?
1: 입구는 작게 만들고 돌을 둥글게 쌓아 열을 유지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2: 아리바 y el el abuelo era pequeñito. Todo esto que se ha caído ya con los años. Escucha, eso terminaba en un agujero aquí arriba. Y luego tenían una piedra, hacían la lumbre en el medio y se calentaba todo el
0: 와, 굉장히 오래된 공간인데도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1: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가끔 초소에서 쉬어가곤 했는데요. 비가 오면 돔 형태의 지붕에 풀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는데요. 산에서 자라는 관목인 피오르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2: 그 소모 fuerte que esto. En verano, en otoño o invierno, que está más duro. Los cabreros de antes vivían de lo que tenían.
5: Pero una alimentos casa... de naturaleza sí. y siempre de casa.
1: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목자의 지혜가 전해집니다.
0: 네. Tengo envidia si aprovechar toda la naturaleza.
2: Yo he estado viviendo desde los 10 años con las cabras. Y con 15 años ya estaba en la sierra. Respira un aire puro.
1: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에게 자연은 삶 그 자체입니다. 7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축사에 오면 제일 중요한 일과가 남아 있습니다. 새끼 염소의 식사 시간입니다.
0: 2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풀을 못 먹고 어미의 젖만 먹을 수 있어서 우유를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1: 어미를 찾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짝지어줍니다.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신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는데요. 염소 목장은 대부분 고기보다는 젖을 얻기 위해 키웁니다. 그렇다 보니 염소를 키우는 목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0: 와.
1: 일정 수 이상의 새끼 염소를 도축하는 겁니다. 한 달 된 염소는 9kg이 될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번식력도 높은데요. 새끼가 늘면 젖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건 필수랍니다.
0: Ah, vale.
2: Eso se llama lechal, porque solo bebe leche. Una vez que no salen del corral, que están ahí.
0: Ah, vale, vale. Pero ¿quién va a cocinar esto?
1: 할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에 있는 한 사람.
2: ¿Tú no?
0: ¿Yo?
2: Sí. Yo lo he criado y te la viaba, así que al rato te toca.
0: Venga.
2: Luego le comemos todo.
0: Venga.
2: Venga, toma.
1: 지난밤 요리사가 온다는 소식에 특별히 준비해 두셨답니다.
0: Yo cocino. Sí. Tú vas a venir a comer, ¿no?
2: Que sí, que sí.
0: Que sí, que sí.
2: Sí, si no.
0: Claro, claro.
2: Venga.
0: Venga.
1: 마을 중심에 있는 저의 숙소로 갑니다. 여행할 때는 주로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구하는데요. 새로운 식재료를 요리해보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0: 그냥 오븐에 구워 먹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코기 많은 부분들을 구워볼 겁니다. 올리브유 좀 발라주고요. 듬뿍듬뿍. 야, 고기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때깔

0: 템프라니오 와인을 넣어주겠습니다. 와인 넣으면 이 고기의 풍미를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랑 와인을 먹을 때 잘 어울리는 것처럼.
1: 채소를 갈아서 걸쭉하고 진한 소스를 만듭니다. 미리 빼둔 갈빗대를 넣습니다.
0: 스페인 사람들의 스튜를 완성시키는 병아리콩까지 넣으면 끝!
1: 목자들은 산에서 통구이로 먹었다는데요. 지금은 구이나 조림, 스튜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생존을 위한 목자의 선택이 스페인의 미식 문화로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0: 식사 시간에 맞춰 미구엘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숙소를 소개해준 분들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스튜와 천천히 익혀 본연의 맛을 살린 오븐구이입니다. 이베리아 목자를 생각하며 차린 한상입니다.
1: 맛있게 드실까? 괜찮을까요? 떨리네요.
0: 목자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분들께 목자를 대표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니 떨립니다.
2: Es un sabor diferente.
1: Vale.
2: Yo ya he probado una cosa así, pero ¿sí? Está muy rico, sí.
3: Bueno, pero ya va hablando algo.
4: ¿Me estás enseñando?
5: Sí.
0: 좋은 요리는 훌륭한 재료에서 나오는 법이죠.
1: ¿Cómo puedes ser tan feliz con tu trabajo?
3: Yo hago lo que a mí me gusta.
1: Sí.
3: Claro, ¿no? Vivo en el campo con mis animales. Y en mi vida ya está, y que se tiene cada uno que haga lo que le guste.
0: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삶. 목자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1: Viva la vida de Cabrero.
4: Exactamente, viva los Cabreros.
1: Venga, Miguel.
0: 기호대 산타 바르바라를 떠나 동쪽으로 향합니다. 스페인 북부 산악지역의 또 다른 중심, 피레네 산맥으로 갑니다. 목적지는 그 산자락에 있는 몽트레베이 협곡입니다. 아라곤과 카탈루냐의 경계를 이루는 협곡인데요. 예로부터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오가던 길이자 후손들이 이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은 이 협곡을 따라 목동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동 집안에서 자란 하비에르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길을 걸어왔답니다.
1: Pues si te apetece, con mucha suerte, ¿no? El sol, sí, ahí.
6: Ha ido mucha suerte. Ha llovido toda la noche.
1: 아, 공기도 너무 맑고 햇살도 좋은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0: 신석기 시대 이후 목동들이 오가던 길인데요. 야생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 지금도 트레킹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오, qué fresquito.
6: Estamos aquí en la Obaga. Y se da mucha diversidad de plantas, de animales, de flores.
0: 가는 길마다 봄꽃이 가득합니다.
1: 로즈마리 향이 산 속에 있으니까 진짜 또 진한 것 같아요.
0: 갑자기 멈춰선 하비에르 씨.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1: ¿Por qué es así? ¿Por la lluvia? ¿Ok?
6: Esto no me lo esperaba yo, ¿eh? No estaba preparado. Esto ha caído de allá arriba.
1: Vale.
6: ¿Ves? Pum, pum, pum, pum.
1: ¿Podríamos pasar o no?
6: Sí. Sí. Tenemos que pasarlo. No hay otra. Si queremos llegar a casa, tenemos que...

0: 길이 막혀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목동들도 그랬을 겁니다. 올라갈수록 하비에르 씨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1: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와 진짜 빠르네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0: 목동의 후손은 다르네요. 입구에서 한 시간쯤 걸으니 협곡 사이를 흐르는 에메랄드빛 풍경이 펼쳐집니다.
1: 뷰가 너무 좋아서 어느새 그냥 저도 기분 좋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바위와 물, 햇살, 와, 페르펙토.
0: 비 온 다음 날이면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2: 여기 caen 4 5 gotas de golpe. Donde caen 4 5 aquí caen más que venir.
0: 바위 틈으로 새어 나온 맑은 물입니다.
2: Para arriba.
1: Para arriba. Una ducha.
2: Sí, tú también, venga.
1: A ver. Venga. Está limpio, ¿no?
2: Está sí, es más limpio imposible.
1: Está más limpio. 야, 이 물들이 다 이 바위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너무 시원하고 깨끗해요. 우와! 아, 기절할 것 같아. 오이. Hasta el puente pasamos? 와, 이제는 다리 건너서 반대편 숲까지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2: Es otro lugar de España que es Cataluña.
1: Ajá. Aquí estamos
2: en Aragón.
1: Ah, vale, vale.
0: 2018년에 생긴 다리인데요. 60년대 댐 건설로 사라진 옛길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없을 땐 배를 타고 건너갔답니다. 아라곤의 목동들은 이 협곡을 지름길로 삼아 여름이면 풀이 풍부한 카탈루냐 고지대로 오갔습니다.
1: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2: Y viene aquí en verano lo ve mucho más bajo y dice, pero a lo mejor ha bajado 5 metros. Y se tiran, ¿eh?
0: 여름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니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1: 벵가. Paramos un ratito. Venga. Un poco de descanso.
0: 하비에르 씨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2: 예.
1: Vale.
2: La recompensa, miel de romero de estas. El romero de roca hace la miel blanca, el romero de monte hace la miel amarilla.
0: 목동에게 꿀은 필수품 중 하나였습니다. 온종일 걸어 다닐 때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고 천연 상비약 역할도 했습니다. 설탕이 귀한 시절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비에르 씨도 산에 올 때 꼭 챙겨옵니다.
1: 이 꿀의 결정이 같이 느껴지면서 고소하고 달달한 게 진짜 힘을 주는데 아시레 까라라 에네르기아 이...
0: 어려서부터 목장인 아버지를 따라다닌 하비에르 씨에게 협곡은 재미있는 놀이터입니다.
2: Con esto antes también se hacían las agujas.
1: Ajá.
2: Si venía una oveja o una cabra y se hacía un corte.
1: Sí, sí.
2: Con esto tiene una madera muy dura que tiene una punta y no se desalza y entonces hacíamos le cogíamos la carne con esto.
1: Con esto.
0: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씨의 본업은 양봉업자인데요. 로즈마리 꿀도 직접 채취한 겁니다.
2: Tenemos que hacer un chinchin, ¿eh?
3: Un chinchin, claro.
1: ¿En coreano quieres?
2: Sí.
3: Sí.
1: Conbe.
2: Conbe.
1: Sí. Conbe. Venga. 아,
2: 슈퍼.
1: 슈퍼. Recargados. ¿Has tomado alcohol o no? ¿Un té?
2: 아, 야, 야.
0: 이베리아 목동들은 양이 지나간 자리엔 꿀이 따라온다고 여깁니다.

0: 씨앗이 옮겨져 꽃이 피고 그로 인해 꿀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구간만 남았는데요.
1: 오빠, escaleritas. Ya nos toca.
2: No hemos llegado al final. Tenemos que subir arriba de todo.
1: ¿Hasta dónde?
2: Sí, hasta arriba de toda la roca.
0: 오늘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절벽 계단입니다.
1: 계단 다 올라가고 저 바위 위 꼭대기까지 가야 된다는데요? 와, 이거 할 수 있나?
0: 절벽 계단도 아라곤과 카탈루냐를 잇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길입니다.
3: 와, 장난 아니야. 계단.
1: 와우, no mires, no mires abajo.
2: Abajo no puedo mirar.
1: Abajo no.
0: 토박이도 네 발로 기어갈 만큼 아찔합니다.
4: 오케이.
2: Estoy sudando ya.
4: 안 무서워요?
3: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0: 우와. 산길에서 날아다니던 하비에르 씨가 뒤처지네요.
1: 우와. 우와. 절경이다, 절경. 와.
2: Ya nos hemos ganado el cielo. Hey, aquí en España. Me quiero ir a mi casa.
1: Ala, anda, qué bueno, sí. Qué bueno.
2: Hemos llegado.
0: 고난 끝에 마주한 달콤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황홀합니다. 목동들도 이 자리에 서서 험한 길을 무사히 넘었음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0: 산이 진짜 넓어서 메아리가 쭉 끝까지 펼쳐지는 것 같아요.
1: 절벽을 따라 옛길이 보입니다. 20세기 초 바위를 깎아 만들었는데요. 주민과 목동을 위한 길입니다. 댐이 생긴 뒤 수면 위로 다시 길을 냈습니다.
2: Pues mi bisabuelo pasaba la montaña por el otro lado del río. Para no encontrarse los caballos, uno mirando para aquí y el otro, porque si no, luego uno iba para el agua.
0: Claro.
2: Porque no podían pasar. Y iban gritando, y depende si oías o no, te quedabas parado en un sitio o avanzabas.
1: 험준한 협곡은 목동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희망으로 향하는 길은 아니었을까요? 하비에르 씨는 몽트레베이 협곡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3: Hola.
4: Hey, hola, ¿qué tal?
3: Soy Ángel.
1: 아내를 만나자 힘들었던 여정을 털어놓습니다.
4: Mucho rato.
2: Sí, sí, nos hemos perdido. Hemos encontrado un árbol.
0: 지금 엄청 우리 같이 갔던 길이 힘들었다고 와이프한테 하소연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2: Hemos encontrado un árbol que nos ha cerrado el camino.
1: 한바탕 속풀이를 하고 난로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손님이 오면 특별한 뗄감을 사용한다는데요.
2: Esto es la casa de las abejas.
0: Sí, sí.
1: 벌집틀은 2-3년마다 교체하는데 버리지 않고 뗄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소시지를 구우면 달콤한 향이 난답니다.
2: De lujo, eh? Este fuego vale dinero.
0: Sí, venga. 오래된 벌집이라서 이렇게 뗄감으로 쓴다고 하는데 불도 진짜 잘 타고 왠지 뭔가 달콤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양봉업자만 할 수 있는 사치인 것 같네요.
1: 칠했다 요리를 하는 아내.

0: 피레네 산간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양 내장으로 만든 스페인식 순대입니다. 치레타 냄새는 사람도 짐승도 부른다며 늑대가 오기 전에 서둘러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1: 이렇게 뭔가 부침개처럼 만들어 먹는 게 친숙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0: 아내가 요리하는 사이 하비에르 씨는 챙겨올 게 있답니다. 집 앞에 있는 벌통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하비에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답니다. 양은 적지만 첫 꿀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1: 진짜 반짝반짝 빛나네.
0: 우와. 어린 시절 하비에르 씨가 누볐던 산과 초원에서 벌들이 빚어낸 황금입니다. 일대에는 로즈마리, 타임, 라벤더 등이 풍부한데요. 꿀에도 이 지역만의 독특한 향과 풍미를 갖고 있답니다. 햄에 꿀을 뿌려 먹는 게 낯선데요. 꿀과 치레타는 목동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먹거리였답니다.
1: Salud. Ya aproveché. 치레타는 처음 먹어봤는데 양의 냄새가 살짝 올라올 것 같을 때 꿀이 탁 내려주면서 거부감 없이 전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까 너무 먹고 싶었던 진짜 갓 따낸 벌꿀인데.
1: 와, 너무 강력한 꿀의 향이 입을 막 와, 진짜 맛있네요.
3: Sí. Pero a mí me gusta hacer como una bola
1: con la cera en la boca.
3: Con la cera y después. A ver quién llega más lejos.
0: 그렇게 승부가 시작됩니다.
3: No sé dónde, pero seguro que llego más lejos, Cayu.
1: Yo a la vecina.
3: ¿Qué es para ti, eh? ¡Ey, es súper agua el huerto, eh! ¡Es súper agua el huerto! Empate.
1: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자꾸 비겼다고 하네요.
0: 목동의 길은 후손들의 터전이 되었고 자연과 함께 유쾌하고 달콤한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평원지대로 향합니다. 포르투갈 최대 양사육지 중 하나인 베자로 갑니다. 이베리아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향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이끌며 가장 먼저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해상 강국이었던 포르투갈 남부 내륙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카스투르 베르드는 넓은 평원지대를 품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다. 포르투갈 양의 60%가 이 일대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1: 와, 역시 대서양의 바닷물 정말 시원한데요. 어? 당나귀가 있어요. 안녕.
0: 귀엽게 생겼네요.
1: 밥 먹었어?

0: 여기 양도 있네요. 와, 엄청 많다. 목동도 한 분 보이는 것 같아요.
1: 카스투르베르드 어디를 가든 양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많은 지역이라 목자들은 구역을 정해 방목을 합니다.
0: 앙헬, 미겔. 양들이 진짜 많아요.
2: 우르바냐 muito, elas são urbanha total são 600 e tal ovelhas. Aqui só estão volta 200 com pequeninos. 200 ovelhas, 200. 200 filhos, 200 pico burregos. Este é filho, é burrego. As grandes é ovelhas.
1: 양은 나이에 따라 용도가 나뉩니다. 1년 이상 자란 오벨냐는 양모를 얻고 젖을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어린 양은 보헤구라고 하는데요. 주로 고기용으로 소비됩니다.
2: Cozinho muito borrego no Alentejo, Castro Verde. Borrego come-se toda a maneira. Sim, e há aqui uma tasca que é o tradicional coisa, é a cabeça do borrego assado.
0: Uau, 양의 머리를 먹나? 진짜 양의 머리를 먹나요?
2: Não é por comer, que uma cabeça não tem muito comer, mas é o gosto, o paladar, que é saboroso.
0: 와, 진짜 신기한데요? 엄청 궁금해져요, 이렇게 들으니까.
1: 양머리 구이는 이 지역 목자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미구엘 씨의 추천을 받아 카스투르베르드 시내로 향합니다.
0: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Olá, boa tarde. 아, 여기가 그 양머리 식당인가요?
3: É sim, senhora, é sim. Cabeças de borrego. Muito bom. Vai provar, é bom. Vais gostar.
0: Obrigado.
1: 간판부터 양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0: 와, 사람 진짜 많다. Olá.
1: 포르투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술집입니다.
0: Obrigado. 와, 너무 맛있는 냄새도 나고 지금 다들 양머리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오래전부터 목자의 마을이라 양머리 구이는 일상 음식인데요. 다만 조리 시간이 길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먹을 수 있답니다. 100년도 넘은 가게라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지금도 목자거나 목자의 후손입니다. 양머리 구이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랍니다.
0: Olá, tienes menu?
1: Tudo escrito, prato do dia. 메뉴는 요일별로 다른데요. 양머리 구이는 메뉴판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0: Está rico? Muito bom.
1: 목자 집안에서 내려온 전통 조리법을 지키고 있어 유명한데요.
4: Temperatura vai sempre para os 400, entre os 400 e 500.
1: 소금만 뿌린 채 화덕에서 3시간을 굽는 게 전통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축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식탁 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음식입니다. 목자에게 양머리 구이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0: 칼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5: 에스테미냐.
6: O alentejano, nós cá no Alentejo, uma pessoa que não tenha faca não é alentejano. Temos que ter a faquinha sempre para os petiscos.
1: 나발랴인데요. 접이식 칼입니다. 목자들에겐 분신과도 같은 도구인데요.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도 자기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기본이랍니다.
0: 와, 오리가르.

0: 한국인은 처음이라며 손님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1: 환영을 받았어. 제가 처음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네요.
0: 포르투갈 남부 목자의 한 끼입니다. 페이주아다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콩스튜인데요. 오늘은 닭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를 통째로 구워낸 까베사드 모헤구입니다.
1: 요리를 먹으려면 손이랑 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칼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칼을 파는 것 같네요. 에, perdona. Esto es para vender. Sí.
2: Vender neste jogo.
1: Ah.
2: Meter 1 euro ou sair 1 mil. Uma dessas facas.
1: 지금 뽑기로 칼을 뽑아야 된대요. 오,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못 뽑으면 못 먹는 거가? 그래도 cambiando en euros.
0: 양머리 부위를 먹기 위해선 칼을 뽑아야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저에게 지금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0: 첫 번째 캐슈에서 칼이 나오면 어떡하죠?
1: 아예! 할래!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씨! 카르타스!
0: 직원이 꺼내준 건 트럼프 카드입니다. 이걸로는 먹을 수가 없죠.
1: 오케이, 뭐야, 그럼 어떠라? 어떠라, 마스? 밥 먹기 힘드네. 아야. 그래. 디. 쉬사도.
0: 이번에는 어떨까요?
1: 저거 뭐야, 잠시만.
0: 세상에, 이런 경품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 이걸로는 아마 안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이제 승부욕 생기네. 제발!
0: 사장님의 센스가 엄청난데요.
3: 구워 먹어. 골고루 봅니다. 엄청 골고루 봅네요.
1: 이걸로 먹어야겠네요.
0: 이렇게 힘들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는지 칼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위로의 박수일까요?
1: 와, 칼이 이렇게 포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0: 칼과 포크가 함께 있는데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멋스러워서 정말 탐났습니다. 빵에 얹어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라는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맛보게 됩니다.
1: 와. 이게 정말 소금만 넣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는데요. 오래 익히면서 안에서 육즙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입안에서 녹진한 맛이 막 팡팡 터지네요.
0: 현지인들은 뇌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돼지 간처럼 보들보들한 맛입니다. 양머리가 작아 보여도 부위별로 다양한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문화까지 도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여행의 매력 아닐까요?
0: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이베리아 목동의 식탁. 화려하진 않지만 이 땅을 살아낸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0: 식강의 한 입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1: 진짜 위험해 보이고 파도도 센데.
2: 그래서 이제 그거 먼저.
3: 난 셀프 드디션스.
4: 세이지 리에쉬.
5: 감사합니다.
6: 네, 보카타.
7: 오늘 잘 왔어. 오늘 잘 왔어. 네?
8: 그래도.
9: 아, 혼난다, 나. 우와. 우와. 갔어. 클래스.
10: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12: 예. AIA 생명
1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11: 네.
12: AIA 생명.
1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간다.
12: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4: 커!
11: 수고하셨습니다.
14: 감사합니다.
1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16: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2: 준비할게요.
11: 예.
12: AIA 생명.
1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13: 준비할게요.
11: 예.
12: AIA 생명.
1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간다.
12: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14: 커!
11: 수고하셨습니다.
14: 감사합니다.
1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1: 가족이란 소중하죠.
2: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3: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4: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3: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아프면.
5: 예쁘긴 뭐.
6: 좋겠다.
7: 사랑해.
8: 여러분들 사랑해.
9: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3: 멈춰줘야 내가.
10: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3: 이게 너무 예뻐. 사랑해요.
11: 고마운 내 사랑.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2: 여자애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3: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11: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4: 소방관.
15: 발명가.
16: 수의사.
12: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11: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2: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17: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18: 좀 애고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1: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 아유,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9: 제대로 찾아왔죠?
11: 저희 자매입니다.
20: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 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0: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한콜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0: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메이킨! 먹을 땐 먹고,
8: 비울 땐 비워야
7: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8: 부드럽고 빠르게,
7: 오늘 밤 메이킨 유쾌
8: 상쾌
7: 통쾌, 아침이 달라집니다.
9: 변비엔 메이킨
10: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11: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12: 찾았다. 배지비
11: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3: 진짜 맛있네.
10: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11: 배지밀 고단백 두유.
14: 웜.
1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6: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1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8: 형들, 떡볶이 먹자.
1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8: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9: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19: 떡이랑 같이 먹어봐.
18: 나도.
2: 닭고기가 킥이다.
19: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9: 배고파.
18: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19: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레전드.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0: 이베리아 서쪽 대서양과 마주보는 땅에서 극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괴물 파도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1: 파도도 장난 아닌데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0: 극강의 한 입을 위한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포르투갈 밀 농사의 심장부.
2: 셀프 리더십스. 우와.
0: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부드럽고 엄청 곱게 갈리네요.
0: 삶을 바쳐 지켜온 역사입니다. 신성한 빵을 만드는 인생.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강의 한 입을 찾아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15세기 이전의 포르투갈은 앞으로는 대서양이, 뒤로는 스페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다

0: 혐오의 신대륙을 품은 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도전은 부와 권력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번 여정은 대항해 시대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호카 곳에서 시작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포르투갈에는 전 세계의 맛이 모이고 섞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뚫고 자리 잡은 식문화. 가장 멀리서 온 재료들로 가장 향토적인 맛을 내는 독특한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포르투갈의 개척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1: 이베리아 반도를 대표하는 두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유럽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 바다와 대륙이 만난 땅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과 문명이 오가면서 이곳의 밥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놀라운 한 끼가 되었습니다.
0: 호카 곳은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에 있어 한때는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기서 대항해 시대를 꿈꿨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거친 파도의 위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극강의 한 입을 위해 이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마치 바다의 신처럼 걸어다니는데요. 숨죽이며 보게 됩니다.
2: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뭐하고 계세요?
1: 돌아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갈 수 있는 건가? 와, 그래도 길이 있네. 와, 여기 길이긴 한데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파도도 엄청 무섭게 치네요 오늘.
0: 암벽으로 가득해 사람이 다니기 어려워 보입니다. 35년 차 어부 에르만도 씨입니다.
1: What were you doing here?
3: Fishing barnacles.
1: Fishing barnacles.
3: Yes, barnacles. They are really good here. This place. I live around, so not so big, but really good quality.
1: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북이 손을 닮았다고 해서 거북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별명으로 악마의 손가락이라고 부른대요. 진짜 악마의 손가락처럼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0: 암벽 틈에서 주로 자라는 거북손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바다의 트러플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아직 바다가 차갑고 돌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우와, 이거 입는 게 일이네.
0: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3: Looks like the professional.
1: Okay.
4: 왜요?
1: 숨 막혀.
3: It's okay? 우와.
1: So tight for me, right?
3: Yes.
1: After drinking a lot of beer here. Sagres. Super love. 엄청 깜깜하고 100% 보호된 것 같습니다. 그냥 바위에 닿아도 안 다칠 것 같은.
3: Let's go!
1: Let's go!
0: 호카 곳은 수온이 낮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암벽이 발달해 마을을 지켜주는데요. 여기가 오늘의 무대입니다. 파도가 강할수록 원 공급이 풍부해 거북손이 잘 자랍니다.
1: 오늘 정도면 좋은 날이라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시는데 와, 이게 맞

0: 겁나 쉽네요. 진짜 긴장이 너무 돼요. 몸이 지금 잘 안 움직여요.
1: 위에서 볼 때도 무시무시했는데 옆에서 보니 더 위협적입니다. 그 와중에 평온한 에르만도 씨.
0: 진짜 잠깐 한눈팔면
1: 파도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에르만도 씨가 계속 신호를 주는데요.
0: 파도가 쳐.
1: 예측 불가입니다.
2: 못 도망갔어요?
0: 와, 이거 도망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와, 파도의 세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3: So normally you go inside, deep in the water.
4: Yes. And if it's the ocean is really calm, we can dive too.
0: 다이브 하신다고 하는데 와, 저기. 와. 저기 어떻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와.
1: 근처에 있는 바위에서 거북손 채취에 도전합니다.
0: 와, 제가 처음 인생에서 처음 잡은 거북손이에요. 아, 저기 통통하고 길고 예쁜데요?
1: 파도가 휘몰아치기 전에 조금 더 욕심 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4: 오케이, 오케이.
1: 파도는 예고 없이 덮칩니다. 에르만도 씨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망가고 캐고 도망가고를 반복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0: When the big waves come, we should stay firm.
4: Yeah, but if you can run, it's better. One mistake could be your life.
1: 포말이 하얗게 몰려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선 듯한 기분도 듭니다.
0: 장난 아니야.
2: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조심.
0: 와, 여기는.
4: The ocean is quite strong, so have to be quiet, be careful. 와.
1: 만약을 대비해 에르만도 씨 혼자 작업에 나섭니다. 전문적으로 거북손을 채취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개체수를 보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워낙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4: We let the rest to grow up. Those ones are small. Under, deeper, they are big.
0: Big ones.
4: Big ones.
1: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강한 너울이 치는 곳에 크고 질 좋은 거북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부딪히는 건 필연적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35년간 해온 어부의 일상입니다. 빨간 손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4: You see under, change the color. It's better quality. More deeper, more quality.
1: 영양 상태가 풍부할수록 빨간색을 띈다고 합니다. 가격도 훨씬 비싼데요. 그래서 거북손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절벽과 바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4: The tide is starting to come up. We don't have too much time to catch it.
1: 조업을 할 수 있는 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물 때도 맞춰야 하고 낮에만 가능합니다. 파도가 거칠어져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5: So today, like 2 kilos?
4: Yes, like
5: around.
4: We cannot fish more than 20 kilos a day, but.
1: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나.

0: by you with machines?
1: I also participated and like,
2: yeah, you.
1: It was so difficult. Yeah.
0: Those ones.
2: Did you go to the ocean?
1: Yeah.
0: Those ones was in to fish.
1: Those are mine.
2: What is the best now?
0: The best.
3: Ah. 최상급 거북소는 2kg에 30만 원 정도 합니다. 안토니오 씨의 거북손 조리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맞추고 그대로 삶아줍니다.
2: 우리 aqui na nossa opinião, que também somos bocadinho mais puristas, acreditamos que isto é uma matéria-prima tão premium e no fundo temos este ingrediente. Não precisamos da mão humana para ter todo o paladar nos dias que correm é único.
3: 다른 해산물은 다양한 향신료를 가미하지만 거북손만은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신선하고 귀한 재료에만 할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오늘 잡은 거북손은 모두 저와 에르만도 씨의 몫입니다.
1: 오라라!
3: 호카고 바다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호화로운 밥상입니다. 잘 익은 거북손의 자태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0: Break it.
1: Break it.
0: And then the meat is inside.
1: 아, 이거를 끝에 잡고 톡 찢어준 다음에 뽑아서 like this.
0: Right there.
1: 이렇게 살이 쭉 뽑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3: 포르투갈에서 먹는 거북손은 처음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1: 조개살처럼 쫄깃쫄깃 씹히는데 굉장히 은은하고 유니크한 단맛이 있어요. So you eat barnacles a lot? I really envy you. You're gonna...
0: Yes. Yeah. I like it so much. I don't want to stop to eat. Small portion every time I can.
1: Every time.
3: 거북손은 기원전부터 이베리아에서 먹어왔습니다. 20세기 들어 어부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장인정신으로 조명받았고 거북손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 I'm really proud of this.
2: Estás com frio, não? Are you cold? It's cold for you, no?
1: Yeah.
2: The morning in the ocean, it's hard.
1: It was freezing.
2: Yeah. Do you know what is this?
3: 처음에는 뭔가 싶었습니다.
2: Café com cheirinho. Now you can drink and you will feel warmer.
1: Wow. Yeah.
3: 과일로 만든 브랜디라는데요.
2: Wow.
1: Strong.
3: 에스프레소에 술을 살짝 넣은 건데요. 이 지역의 전통입니다.
1: How many degrees we like?
2: 60
1: into the coffee.
2: Around 60, yeah.
1: Wow.
2: Now tell me. You will feel a dragon.
1: All right.
2: And normally, when the fishermen go to the ocean, they come very, it's very cold, okay? And this is hot.
3: 현지에선 식사 후에 소화제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요. 날씨가 쌀쌀할 때 몸을 데우는 용으로도 즐깁니다.
1: It's fire on your throat.
0: Oh yeah.
1: Until when would you be able to fish?
0: Yeah. If I don't get injured, I think more 10 or 20, 15, maybe 20 years.
4: Since 25 years. I was 15 when I started, 35 years with fishing barnacles and surfing, diving. All my life is around the ocean. I try many other things, but that's what I like most, is be on the ocean, feelings. I don't know, make some other things, that's what I think I like to do. Okay. That makes me happy.
3: Extreme 자연에서 건져 올린 가장 단순하고 깊은 맛. 에르만도 씨의 인생을 담은 극강의 한 입입니다.

0: 내륙으로 향합니다. 베자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완만한 평야지대로 손꼽히는데요. 기원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로마부터는 대표적인 밀 재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포르투갈 밀 생산량의 75%가 이 일대에서 납니다.
1: 와, 초록색 밀밭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알렌테주 지역은 포르투갈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밀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베자는 농업의 중심지로 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포르투갈 사람들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0: 비옥한 토양과 드넓은 지형뿐만 아니라 덥고 건조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날씨가 밀을 알차게 키워냅니다. 밀밭이 있는 지역에는 바늘과 실처럼 풍차도 있습니다.
1: 와, 풍차 진짜 예쁘다.
0: 다른 유럽 국가의 풍차는 고정식 날개로 돌아가는데요. 포르투갈 풍차는 특이하게 가지만 앙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4대째 풍차를 돌보는 슈 아르시아 씨를 만납니다. 날개는 돛담배 원리로 움직이는데요. 포르투갈 풍차는 8세기 이슬람 지배 시기에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록에 등장하는 건 12세기 이후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포르투갈 어부와 항해사들이 자신들의 범선 기술을 날개에 접목했습니다.
1: 쉬운 게 아니었네.
0: 풍차의 날개는 손으로 돌려서 하나하나 펴줍니다.
1: 와, 이거 진짜 무거운데요?
2: 에,
0: 아무리 무거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풍차지기에게 풍차가 그렇습니다. 작은 호리병이 달려 있는데요.
1: 근데 이 호리병들은 뭐예요?
2: Se eles estiverem bem na direção do vento, o som é um tem uma característica. Se o vento ligeiramente mudar, tem um som ligeiramente diferente.
0: 포르투갈 풍차를 상징하는 부지우스입니다. 항아리 구멍을 지나가는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베자 주변에는 큰 산맥이 없어 바람을 막는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낙차 대신 바람을 이용한 풍차가 발달한 겁니다. 멋지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풍차는 감감무소식. 오늘따라 맑은 하늘이 야속합니다. 바람 한 점 없네요.
1: 와, 레디.
0: 날개에 돛을 펼치면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풍향계를 확인하고 날개를 바람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풍차를 왼쪽으로 돌린다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아니, 위에가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풍차를 돌리신다는데요?
0: 그 비밀은 내부에 있습니다. 세 개의 층으로 돼 있는데요. 할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오브리가드.
0: 1층에는 풍구가 있는데요. 밀을 빻기 전 알곡 사이에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2층에는 풍차의 핵심인 제분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맷돌로 밀을 빻아줍니다. 3층은 기계실입니다. 바람을 힘으로 바꾸는 곳이죠. 풍차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풍차를 관리하고 있는 프레이라 씨도 있습니다.
1: 올라.
3: 올라.
1: 뭐 하고 계신 거예요?
3: Estamos a fazer uma reparação para ajustar o veio. Para ajustar este veio, que é o que faz mover a mó. A mó. Ah.
2: Dá para fazer sozinho, é que já não consigo.
0: 힘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수리는 할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86세 나이가 무색하게 종횡무진하십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풍차라 관리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금방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와, 현장이 돌아간다. 우와, 현장이 돌아간다.
0: 아까 말한 것처럼 풍차 날개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틈 사이에 바퀴가 있는데요. 도르래처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를 바람과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2: 아, 이게 포스.
0: 보고만 있을 순 없죠.
1: 와, 엄청 무거워.
0: 생각했던 것보다 다섯 배쯤 무겁습니다.
1: 진짜 대단하시다.
0: 8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1: 할아버지 진짜 멋진 선장님 같아요. 이 큰 풍차를 조종하시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세요.
2: Tem muito ver, só que não tem água. É só vento.
4: Só vento.
2: Mas há muitos termos e muitas atitudes que temos que ter como os do barco. Em relação ao vento, os barcos à vela.
0: 날개의 천을 도치라고 부르는데요. 명칭도 바다의 돛단배와 닮아 있습니다. 프레이라 씨가 직접 날개를 돌립니다. 바람이 약하긴 해도 불고 있긴 한데 풍차는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2: O vento ou está daqui ou está mais assim e portanto está fraco. Por isso não faz mover as mãos.
0: 풍차가 움직이면 주민들이 밀이나 옥수수를 가져오는데요. 인건비만 받고 갈아준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풍차에서 간 밀가루를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답니다. 그래서 풍차를 떠나지 못한다는 할아버지. 오래된 부품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해 풍차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형체만 남아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전통과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2: gostávamos, eu e a minha mulher e os meus filhos gostaram de ficar com o moinho e preservá-lo para mostrar às pessoas.
0: 대서양 바람의 곁에서 풍차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싣고 함께 살아갑니다.
2: 그 이베르 가서.
1: Sim, sim. Obrigado.
0: 집은 풍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태를 늘 살펴야 합니다.
5: 좋아.
0: 여기는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인데요. 10년 전 이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특히 풍차 사진이 많습니다.
2: São os meus antepassados. Ah. Meu bisavô, meu avô.
1: 증조할아버지.
2: Meu pai e eu.
0: 할아버지의 풍차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1: 와, 풍차에 진심이신데요, 진짜? 집에 풍차가 한 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0: 평생 모은 컬렉션인데요. 풍차를 보고 간 사람들이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2: English, é um sonho. Um moinho, um inglês que teve em Portugal há dois séculos.
0: 할아버지의 보물입니다. 풍차에 감명받은 영국인이 설계도를 그려줬다고 합니다. 풍차는 할아버지 인생 그 자체네요.
5: É chazinho de ervas aqui do campo.
1: Do campo.
5: Ervas do campo. Com licença.
1: Obrigado.
0: 따뜻한 환대에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배자의 밀로 만든 빵도 있습니다.
1: 여기 밀이 맛있어서 빵이 다 맛있나 봐요.
2: 처음에
1: 할아버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어떠세요?
5: É um ponto de felicidade para eles. É onde vem todas as semanas carregar as baterias para aguentar o resto do tempo.
2: A vida é feliz em todo lado enquanto for vida. Até na Coreia. Vocês ainda estão jovens. Muito jovens.
0: 삶은 바람처럼 다가오고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와 풍차를 돌보던 프레이라 씨가 왕이 먹었던 빵을 소개해 준답니다. 14세기 독립전쟁 당시 주왕 1세가 알렌테주에서 결사 항전을 준비하며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6: Fazem pão de forma tradicional, de geração em geração. É um forno tradicional de lenha.
0: 어떤 빵인지 기대됩니다.
1: 밀가루 받아 왔습니다.
6: Eu Ruben.
1: Olá.
6: E ele faz.
0: 손자와 할머니가 같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1: Eu sou Angie. 여기 빵 만드신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Um prazer.
5: Obrigado.
1: Obrigado.
5: Desculpem lá porque a gente tem que trabalhar.
1: Ok, ok, ok.
5: Vocês põem-se
1: aqui deste
5: lado. Ou está ali. Olha ali no meio daquela porta. Põe-se lá ali.
0: 화덕에 불을 지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답니다. 예전엔 공동화덕 문화가 있었는데요. 땔감을 아끼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반죽을 가져와 다 같이 빵을 구웠습니다. 이혼의 할머니의 화덕이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0: quando tá concentrada. Descansar o tempo. O pão perde as propriedades, as características dele. Está na temperatura certa.
1: 빵 모양이 중요한데요. 이건 아직 할머니만 할 수 있답니다. 혹처럼 볼록하게 나온 게 핵심입니다.
0: Se já tiver branco assim,
2: sim, branco,
0: sim, tá ok. Espera aí, agora.
1: Tem que 온도가 오르면 그

0: ensinar aos meus filhos e dar-lhe a tradição da nossa família, do nosso povo, do Alentejo, que é o nosso pão alentejano. Para mim é o melhor pão do mundo.
1: 공기나 햇살처럼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할머니의 빵은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건너뛰어 손자인 루벤 씨가 할머니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알렌테주의 전통빵인 빵 알렌테자누입니다. 불룩 솟아있는 혹이 특징인데요. 혹이 크고 선명하게 솟아오를수록 그해 농사가 잘 되거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여긴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반죽의 발효 상태와 화덕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와, 지금 막 구워져가지고 너무 뜨끈뜨끈한데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1: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집니다.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소금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겠는데요? Muito.
1: 그 옛날 전쟁을 준비하던 주왕 일세를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온 생존의 빵입니다. 할머니는 따로 가게를 운영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빵을 구우면 금세 팔려 나갑니다. 갓 구운 빵은 바로 먹는 게 집안의 전통입니다.
2: 따봉.
1: 할머니는 빵으로 왕이 먹어도 반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이 지역에선 오래된 빵을 활용하는 음식이 많은데요. 빵을 버리는 것을 신의 축복을 버리는 행위로 여기며 집안에 가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물을 듬뿍 넣고 수프를 끓이는데요. 우리의 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빵과의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빵에 적셔 간을 봅니다. 싱거운지 소금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6일 된 빵을 넣습니다. 국물이 촉촉하게 배어들도록 잠깐 담가둡니다. 왕의 만찬에도 뒤지지 않은 아소르다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시절부터 딱딱해진 빵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소르다는 원래 남은 재료로 만들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바칼라오나 새우 같은 재료가 더해져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국밥이 아니라 국빵을 먹어봅니다.
2: 오래된 빵을 이렇게 국물에 적셔서 먹으니까 국물 향이랑 맛이랑 다 배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할머니 손맛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는 너무 근사한 요리네요.
1: 어린 시절에

0: 추억도 떠올리게 합니다. 아 소르다는 알렌테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1: 따모! 페르펙토!
0: 영혼까지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이빵을 계속 만드는 건 맛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알렌테주 사람들의 지혜와 역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건너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단단한 한 입입니다.
2: 잇몸병 2000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3: 오래오래 건강하게.
2: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4: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진짜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자연과 사람이 빚어낸 걸작을 만나는 여정.
10: 스페인 명장로드로 출발합니다.
0: 카탈루냐에서 안달루시아까지 미각의 정점을 경험합니다. 맛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스페인 종단기. 거대한 황소가 주는 묵직한 위엄. 놀랍습니다.
1: 진짜 크네요.
11: 와, 제가 이제까지 알던 스페인 요리랑은 정말 달라 보여요.
0: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실력자도 만납니다.
12: 이건 1mm 차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에요.
0: 마치 한 편의 작품 같은데요. 모든 접시가 전설이 되고 모든 한 입이 역사가 됩니다. 태양이 화가가 되고 대지가 담아낸 스페인의 명작을 찾아갑니다. 이베리아 동부를 대표하는 카탈루냐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미식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안에 또 하나의 결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번엔 카탈루냐 서쪽에 있는 레이다에서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를 뜻하는 마르이 문단에는 카탈루냐 요리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험준한 피레네 산맥과 푸른 지중해를 품고 있어 이 땅의 풍요로움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레이다는 카탈루냐의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도시입니다. 농업과 목축이 발달해 오래전부터 물물교환이 활발했습니다.
1: 지금 카탈루냐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레리다에 와 있습니다. 이 세그레강에 따라 쭉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산속 상인들의 종착지였다고 해요. 고산 지방에 버터, 치즈, 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곳에 와인, 그리고 질 좋은 식재료들과 바꿔갔다고 하는데요.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맛있는 음식들도 정말 많이 모였겠죠?
0: 레이다는 카탈루냐의 식량 창고라고도 불립니다. 네.
1: 진짜 맛있겠다.
0: 도심 거리는 미식 천국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축제도 자주 열리는데요. 어느 계절에 와도 레이다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인데요. 스페인에는 점심 식사 전에 식전주를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카탈루냐 지방에는 베르무시라는 술이 있는데

0: 진짜 맛있어요.
1: 카탈로니아 어딜 가나 베르무트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0: 옆에 테이블도 다 지금 베르무트 드시고 계세요. 원래는 카탈로니아 레우스 지방에서 유래된 술인데 이렇게 아로마 그리고 단맛이 들어가서 첨가된 와인이라서 식전으로 즐기기 참 좋은 와인입니다.
1: 스페인에선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은 오후 2, 3시쯤 늦게 먹습니다. 본격적인 점심 식사 전 위를 깨우고 허기를 달래는 베르무트 시간을 가집니다.
2: Antes de terminar la semana y así como pasar tiempo con amigos antes de empezar a trabajar y al lunes.
0: Un vermut y una gira, sí.
3: Hecho.
0: Muchas gracias.
1: 베르무트는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더한 음료입니다.
0: 내가
1: 19세기 카탈로니아 지역에 자리 잡은 식전주 문화로 스페인에서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술로 여깁니다.
0: 이건 힐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올리브, 엔초비, 긴디아 삐빠라라는 매운 고추를 같이 넣고 식초에 절여서 달콤한 베르무트하고 함께 먹으면 단, 새콤, 단, 새콤의 조합 최고입니다.
1: 카탈루냐에서 맛보는 새콤, 달콤입니다. 식욕을 돋구는 최고의 도우미입니다. 저도 스페인에 올 때마다 즐겨 먹는데요.
0: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여유를 식전주와 즐기는 것도 너무 좋네요.
1: 행복이 별건가 싶은데요. 베르무트가 남긴 여운을 안고 다시 레이다 도심을 둘러봅니다.
0: 꽃가네요. 이게 피자 같은 건데 사실 진짜 맛있네 이거. 꽃가는 이렇게 플랫브레드 형태 위에 재료들을 올려서 만드는 일종의 미니 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레리다에서는 꽃가데 레깝데라고 해서 레깝데 하면 남은 재료라고 해서 식재료 집안에 남는 거나 아니면 텃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올려서 쉽게 만드는 아주 정겨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꽃가는 카탈루냐에서 시작된 빵인데요. 피레네 인근 농가에서 남은 채소를 화덕에 구워 먹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0: ¿Cuál sería tu recomendación para comer hoy?
4: La típica.
0: La típica aquí. Sí. Esto de
4: escarivada along campo.
0: Sí.
1: 꽃가는 채소를 얹어 짭짤하게 먹기도 하고요. 과일 절임이나 크림을 올려 달달하게도 먹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0: 확실히 신선한 야채의 맛이랑 올리브유의 맛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건강한 피자를 먹는 느낌이 드네요.
1: 베르무트로 마음을 열고 꽃가루로 몸을 채우니 레이다가 더 좋아집니다. 레이다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알카라스로 갑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들판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0: 와, 여기 분홍색 꽃들이 진짜 예쁘게 폈네요. 와, 너무 예쁘다.
1: 핑크빛 봄이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알카라스는 카탈로니아의 과일 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과수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햇빛, 큰 일교차 덕분에 과일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0: 저기 끝까지 다 꽃이에요. 와, 무슨 붉은 바다 같은데요?
1: 꽃 사이를 걸으니 마음도 화사해집니다. 계절 한가운데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0: 와, 엄청 달콤한 냄새를 보아서는 과일 나무인 것 같은데 지금 딱 스페인이 한창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울 시기거든요. 뭐 스페인은 배, 사과, 오렌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1: 레이다 일대의 과수원 면적은 약 3만 헥타르입니다. 복숭아를 기준으로 1헥타르당 27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과일 바구니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핑크빛 나무 곁에서 분주한 가족들을 만납니다. 대를 이어 과수원을 하고 있는 조르디 씨입니다.
0: Trabajando, sí. ¿Qué estabas haciendo,
2: Pues mira, estamos haciendo la selección de la flor para que tengamos una buena cosecha en el fruto.
0: ¿Qué tipo de fruto es?
2: Pues mira, actualmente aquí estamos haciendo melocotones y paraguayos. Paraguayo que es el melocotón plano.
1: 납작 복숭아는 19세기 이후 유럽에 전파됐는데요. 지금은 레이다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랍니다. 주말이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총출동해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잎점을 보고 있네요.
3: 일을 안 해봤구나.
1: 아이들에게 과수원은 최고의 놀이터랍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편이지만 봄에는 가벼운 비가 자주 내립니다. 아이들의 관심사가 꽃에서 땅바닥으로.
0: 감도 완벽합니다.
1: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제철의 즐거움이 이 식탁 위에 모여 있습니다.
0: Muchísimas gracias por seguirnos y pues viva Leida, viva Caras, viva familia, venga.
1: 카탈루냐의 정체성이 담긴 한 상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4: Mira cómo te mira la compañera. Cómo te mira.
1: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깁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이들에겐 달팽이가 인기 최고입니다. 레이다의 식탁에서 이 땅의 정체성이 어우러진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의 방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카탈루냐에서 안달루시아까지 맛으로 읽는 스페인 명장 로드는 세고비아에서 이어집니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세고비아는 과다라마 산맥이 바람을 막아주고 카스티아 고원에는 초지가 있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세고비아에서 최고의 소를 키우는 곳을 찾아갑니다.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목장입니다. 스페인에서 쉽게 보기 힘든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구는 400kg 전후인데요. 포촐린은 3배가 넘습니다.
0: 너무 흥해서 안아주고 싶네요, 진짜.
5: 실비아 스타 데 소파.
0: 실비아 스타 데 소파.
1: 조심스럽게 앉아봅니다.
0: 와, 너무 푹신푹신한데?
5: 운 소파 데 칼로.
0: 운 소파 데 칼리다.
6: ¿Le ponéis en el salón de casa?
0: Sí, por favor. Me lo llevo.
5: Cuando son tranquilos,
6: engordan mejor. Como son muy nerviosos, quemas más energía y es mucho peor. Y este es muy tranquilo.
0: Este es muy tranquilo.
6: Sí. Está tumbado, no se mueve, disfrutando del sol.
1: 느긋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뽀촐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0: nada.
1: Sí, está súper calmado.
0: 귀찮았던 걸까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덩치에서 오는 압도감 엄청난데요.
1: 우와.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진짜 크네요.
0: 사람 키만큼 큽니다.
1: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일어나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 Ahora tiene
2: 8años.
1: 8살이나 됐다고 하네요.
2: 8살이었어요.
1: 우와. 안녕.
3: Y que se le ha castrado con menos de un año. Con lo cual, al final, lo que te desarrolla es un macho mucho más grande, más relleno. Como veis, son animales de 1500 kilos.
0: 스페인에서는 거세한 수컷은 육류의 제왕이라 부릅니다. 남성 호르몬이 억제돼 근육 내 지방이 잘 생기는데요. 성격도 온순해서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 수컷을 거세게 키우고 쓰임이 끝나면 잡아먹던 데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거세우는 보통 4년까지 키우는데요. 형제는 8년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4: Premiamos la, al final aquí sacrificamos animales para consumo, pero el animal dócil, el animal bueno, el que nos permite este tipo de experiencias, ese le damos más años de vida. La experiencia sobre el buey es lo que queremos, no es solo comer, sino también una experiencia con el buey en vida.
0: 행복한 소가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여기는데요. 평화롭게 살다 마지막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생명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도축한 소는 목장에서 직접 숙성합니다.
4: 와우. Aquí está nuestra cámara de seguridad.
1: Venga. Wow.
4: Pasa, por favor.
1: Venga. Muchas gracias. Ay. ¿Cómo huele?
4: Aquí tenemos la los tesoros guardados. Esto es una joya.
1: Sí.
4: Es un tesoro.
0: 엄청나게 많습니다.
4: 뭐 huele?
1: 와, 고기 향이 코를 완전 찌르는데요. 와.
0: 나이가 많은 소는 숙성을 거쳐야 단단한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돼 진한 육향이 만들어집니다.
1: 이렇게 등쪽같이 지방층이 두꺼운 부분이 가장 숙성을 많이 시켜야 되는 부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70일에서 80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0: 큰 덩어리로 자르면 조리 과정에서 육즙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썰어 굽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향기 없는 참나무 수치를 사용하는데요. 고기 본연의 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금 외에는 그 어떤 양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육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은 집요함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1: 안다. 와.
4: Fíjate que pedazo de chuletón.
1: Sí.
0: 뼈째로 두껍게 썬 갈비나 등심을 구운 스테이크. 출레돈입니다.
4: Recomendación siempre coger un cachito de carne y un cachito de grasa.
1: Ah, vale.
4: O sea, mezclar un cachito con un cachito.
0: 고기와 지방을 함께 먹는 건 스페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1: 이제 고기가 숙성을 길게 가져갔는데도 육즙이 안에 정말 잘 살아있고요. 지방과 살코기가 아주 적절하게 만나서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고 오히려 맛과 향을 확 올려주는 것 같아요.
5: Siendo el dueño, tú comes esto todos los días, entonces.
4: No como todos los días, pero al menos una vez a la semana sí que. Wow. O cuando abrimos el chuletero, cuando lo abrimos como hoy, sí que me gusta probar. Para saber
5: qué
4: la calidad.
5: Envidia, qué envidia,
0: qué envidia. 평범한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키우는 선택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노력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하나의 명작을 완성하는 건 아닐까요? 세고비아에서 4시간을 달려 오르나초스로 갑니다. 오르나초스는 참나무 숲과 초지가 결합된 대해사가 넓게 분포된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이베리코 돼지의 최대 사육지인데요. 대해사에서 도토리를 먹으며 방목되는 흑돼지를 키웁니다.
5: 스페인에서는 아주 작은 행사에서도 음식이 빠지지 않는데요. 오늘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는데 아주 작지만 스페인 최고의 음식을 준다고 하네요.
0: 오르나초스 걸작이 있다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투우장입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 우와, 여긴가 보네.
0: 우와. 투우장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의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에선 국가적 자부심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음식인데요. 바로 하모니입니다. 좋은 하모니 있는 곳에는 좋은 칼이 있어야 하죠. 하모니라는 원석을 보석으로 깎아내는 예술가 다니엘 아세도 씨입니다. 하모는 카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5: 이 콜타돌데 하몬, 하몬 카보는 스페인 행사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사장의 정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는 인기 스타라고 할 수 있죠.
6: Como estamos en pleno centro de la plaza, serás el protagonista del evento, ¿sí?
7: Exactamente. Sí, sí. Siempre el cortador de jamón en un evento, al final, siendo el foco de atención.
6: ¿No te pones nervioso?
7: No, nunca. Son muchos jamones ya cortados.
6: Wow.
7: Pues mi nombre es Daniel Acedo.
0: Vale. 하모는 칼날이 비칠 만큼 얇게 썰어내는 게 기술입니다.
5: 와. 좋은 하모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뒤로 보여야 돼요.
0: 이렇게 얇아야 입안에 넣었을 때 씹지 않아도 체온에 녹아 풍미를 극대화해 줍니다.
5: 좋은 하몽은 이렇게 고기의 지방이 잘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서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살짝 쳐주고요.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0: 하몬은 고대 이베리아의 염장 문화가 로마 시대에 널리 퍼져 자리 잡은 음식입니다. 스페인의 오래된 전통이자 환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몬 장인을 모신다는 건 중요한 자리에서 귀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5: ¿Qué os parece el jamón de campeón?
8: Está muy bien cortado.
9: Está muy bien cortado.
8: Porque el jamón es muy importante que esté cortado fino y que sepa aprovechar todas las cualidades que tiene. Está en su punto.
10: Todas las partes que tienen distintos sabores.
0: 하몬을 다 썰고 나면 꼭 거치는 의식이 있답니다.

0: A mí también me dolía mucho al principio.
1: Ángel, pues hemos llegado a mi tienda.
0: Venga, vaya. Está preciosa, ¿no?
1: ¿Te gusta?
2: Daniel 씨는 엑스트레마두라와 안달루시아 그리고 하모네 성지 하부구 대회에서도 수상했습니다.
0: 국내외로 30개도 넘는 상을 수상한 카보였네요.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신 분을 만나버렸어요.
2: 27의 나이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다니엘 씨의 보물들.
3: 이 pasamos a un jamón 100% ibérico de bellota, que es el tope de todas las gamas del jamón.
0: Entonces hay muchos, ¿y cuánto valdrían estos?
3: Pues en total aquí habrá entre unos 15 y 20 mil euros.
2: 무려 3,300만 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말 탐이 납니다.
3: Además, en las tiendas de jamón tenemos la misma seguridad que en una tienda de joyas. Una joyería, vaya.
0: Sí, sí, es verdad.
3: O un banco, es el mismo rango de seguridad.
0: Claro.
2: 이베리코 돼지부터 염장, 건조하는 과정까지 다니엘 씨가 직접 엄선한 것들입니다. 오늘 연습에는 170만 원짜리 하모니를 사용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거치대에 먼저 고정시킵니다.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0: 꼬르데호라고 부르는 발 뒤꿈치 위쪽으로 칼을 깊게 넣어서 마킹을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손실을 줄이면서 노랗게 산화된 지방을 정교하게 도려냅니다.
0: 아까는 큰 칼로 큰 기름들을 제거했고 두 번째 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잘 ver un como a un campeón haciéndolo es que me hace mucha ilusión, es que
3: es diferente, ¿no?
0: Sí.
3: Tiene que ir completamente plano.
0: Ah, vale.
3: Completamente paralelo a la mesa.
2: 마블링이 화려한 허벅지 뒷부분입니다.
3: Concha perfecta y la primera de la
0: mano. Wow, esta es la primera.
2: 신선하고 향이 살아있는 첫 점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내어줍니다.
0: ¡Has elegido el mejor!
3: Esa es la idea.
0: 쫄깃쫄깃하면서 지방이랑 고기의 육향이 너무 조화로워요.
3: Esta parte es un poco más seca. Pruébala. Toma para ti.
2: 부위마다 근육의 결과 지방의 숙성도가 달라서 자르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 맛보며 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0: A mí me gusta más esta parte, pues sí, sí. Está un poco más chicloso.
3: Sí. Sí. Significa que cuando cortamos una loncha de jamón sea de un tamaño ideal y que tenga todas las dos partes completamente rectas, ¿vale?
0: Un corte
3: que sea limpio. Prácticamente transparente, con un corte limpio.
2: 직선으로 썰어야 지방과 살코기가 균형을 이루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씨는 접시에 하몬 표면의 결을 그대로 옮기는데요. 모든 슬라이스를 같은 모양과 두께로 썰어냅니다. 한 점을 썬 뒤 1mm 뒤에서 이어 썰면 단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0: 이건 1mm 차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에요.
2: 10년을 쌓아온 연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0: 와. 와, 원래 여기까지 있던 칼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얇아졌네요. 와.
2: 이렇게 달아버린 칼이 100개가 넘습니다.
0: ¿Has cortado cuántos jamones serían? Como...
3: Pues en el total de mi vida, de lo que llevo cortando jamón, que son unos 10 años, he cortado casi, bueno, casi no. Si haces una media, pues ya pierdes la cuenta.
0: Claro, claro.
3: Pero en torno a 10.000 jamones.
0: ¡Wow! Daniel은 만 채도 넘는 jamones 썰었다고 하는데요. 와, 저도 50채는 썰어봤는데 진짜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0: al punto final de la mejor forma posible, que es que la persona que coma ese jamón diga que es el mejor que ha probado en su vida.
1: Ahí. Daniel 씨의 노력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스페인 명장 로드의 마지막은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입니다. 세비야는 유럽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지혜가 특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2: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점심에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이제 슬슬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을 진짜 늦게 먹거든요. 오늘 세비야에서 제일 친한 친구랑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쯤 되면 이 세비야 거리가 막 씹는 냄새로 진동할 거예요.
1: 세비야는 한여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낮의 열기가 물러나고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시간, 저녁 8시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3: 에이,
2: venga. Hombre, ¿qué pasa?
3: ¿Cómo
2: estamos? Bien, bien. 제일 친한 친구 José, José David입니다. 아. No aguanto más. ¿Qué vamos a comer hoy?
3: Pues vamos a comer aquí unas tapas, aquí al ladito.
1: 타파스는 식사 전에 술과 곁들여 즐기는 간단한 안주를 말합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유래된 문화입니다. 안달루시아, 특히 세비야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타파스 투어인데요. 친구와 제대로 즐겨볼 예정입니다.
2: Anda, aquí no, pues hay, veo que hay una fila de espera, venga.
3: Sí, porque es un bar que es muy antiguo, es muy famoso, así que es normal que haya mucha gente esperando y más viendo ya la vale. Barra.
1: 세비야에서 오래된 타파스바 중 하나입니다. 1850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벽면에는 와인을 보관하던 항아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지금은 메뉴판 역할을 합니다.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의 식자재들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재료가 풍부하니 다양한 타파스도 발달했습니다.
2: 와, 타파스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한 2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페인 타파스 바에는 타파스 종류들이 정말 많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1: 고민될 때는 간판 메뉴를 시키는 게 제일 무난한데요. 그런데 주문부터 쉽지 않습니다.
2: 타파스 바에서는 눈치를 잘 봐야지. 이관도 보여라 보고.
4: 힘드네요.
2: 네, 먹기 힘듭니다. 타파스 바에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1: 문을 열자마자 만석인데요. 스페인에서 빠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도 당연하답니다.
2: Pues me interesa esa tapa de sangre encebollada. Pues, ¿de qué sangre es?
5: Sangre es pollo.
2: ¿Pollo?
5: Una, pero es tapa típica de aquí.
2: Venga, venga.
5: Cebolla.
2: ¿Tostada?
1: 안달루시아 타파스 문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라나다에선 음료를 시키면 무료 타파스가 나오고요. 세비야에선 따로 주문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닭선지로 만든 쌍그레 엔세보야다입니다. 닭선지와 최고의 궁합인 쉐리도 시켰습니다. 닭선지는 조리가 까다로워 음식을 내놓는 자체로 가게의 전통과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2: 한국의 선지가 좀 생각나는 그런 맛이기도 한데요. 또 와인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새콤한 맛도 좀 느껴지고 양파의 달큰함 그리고 올리브유의 고소함까지 동서양이 굉장히 잘 섞인 맛이에요.
1: 성인 남자 둘이 먹기엔 양이 좀 적어 보이죠?
6: Que parece una pizza.
2: 이렇게 가게에서 가장 대표되는 타파스를 하나 시켜서 먹어보면서 가게의 실력을 좀 가늠하고요. 맛있으면 좀 다른 메뉴도 시켜서 트라이해보고 아니면 다른 바에 가서 또 먹고 이런 게 타파스 문화입니다.
6: Y ahora ya de que hemos terminado, vamos a la siguiente ronda, tío.
2: Venga, tío.

0: A terminarlo entonces.
1: Venga.
2: ¡Vámonos!
3: 세 군데를 옮겨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달루시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페아르, 타파스를 먹으러 다닌다는 건데요. 여러 바를 오가며 나눠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안달루시아의 문화입니다. 여기선 와인에 오렌지 탄산을 섞어 마시는 음료를 주문합니다. 상그리아가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틴토 데 베라노는 현지인들이 즐기는 와인 음료입니다.
0: 레드 와인에 오렌지 탄산을 섞어서 상그리아보다는 조금 더 청량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막걸리랑 사이다를 섞어서 막사 비슷합니다.
3: 진짜 현지 스타일을 맛보고 싶다면 틴토 데 베라노를 추천합니다.
0: 아, 나.
4: Es recomendable comerlo con la mano. Yo también lo he puesto por aquí, cuchillo, por si queríais partirlo, pero con la mano.
3: 시가 모양으로 만든 타파스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요리사에겐 영감을 얻기 좋은 곳입니다.
0: 이 안에는 오징어 먹물로 만든 베차멜을 채워 넣고 아래에는 이 에스푸마 거품 형태의 알리올리를 만들어서 같이 찍어서 손으로 담배 피듯이 먹으라고 하네요. 엄청 참신하고 재밌는 타파스예요.
3: 현대 세비야의 미식 문화를 담은 타파스 같이 먹어볼까요?
1: 어디죠? 마요, 마이소.
3: 잊고 살았던 한국어도 기억나게 해주는 맛입니다. 여기는 바 형태라 더 좋은데요. 훌쩍 들어와서 가볍게 먹고 훌쩍 떠나면 됩니다. 세 번째 가게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을 위해 친구가 야심차게 고른 장소입니다. 113년째 된 타파스 바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0: 조리소 알 인피에르노, 지옥으로 간 조리소?
3: 무시무시한 지옥의 초리소가 등장합니다. 강한 불길이 겉면의 지방을 바삭하게 익히고 속 안의 육즙은 가둬둡니다.
0: Yo prefiero en a su punto. Así más o menos.
3: 보는 재미까지 완벽한 타파스입니다.
0: 오, 단면이 진짜 되게 잘 익었는데요? 촉촉하고 겉에는 따뜻하고 짭짤한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우와. 맛있어?
0: 예? 무거웠어, 무거웠어. 야, 나도 뭐 있을 때.
3: 거창한 요리는 아니지만 좋은 재료와 작은 맛의 차이가 쌓여 사람을 이어주는 타파스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1: La tapa es una forma de vida. Es estar con los amigos, estar con la familia. Pasarlo bien, comer, es echar el rato con la gente que el resto del tiempo no puedes.
0: Cuanto más tapeo hacemos, pues más amigos, ¿no? Y como tú.
1: Y bueno.
3: 자연이 내어주고 사람이 다듬은 긴 위의 한 상. 이베리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계속 좀 썰었으면 하시나 봐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2: 가기 힘들 것 같아.
3: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5: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3: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6: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7: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8: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에 상대
2: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7: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6: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7: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2: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2: 오늘 밤 메이킹
1: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3: 변비 해결 메이킹.
4: 아홉 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4: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남반구는 북반구와
7: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올레 할라 가만
1: 최고입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2: 검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반대편으로 하늘길에 달려 도착한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진정한 맛을 향한 저의 첫 여정은 북부에 있는 자치지방 바스크에서 시작합니다. 저에게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스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곳인데요. 지역의 대부분이 현대적인 관광지지만 곳곳에서 언뜻언뜻 마주치는 역사와 전통의 자취들 때문에 들여다볼수록 참 재미난 곳이거든요. 1912년 운행을 시작한 이 푸니쿨라도 그중 하나죠. 구식이라 더 정겨운 나무 기차. 덕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파른 산기슭을 편안하게 다녀갔습니다.

0: 지푸른 색으로 속을 감추고 있는 바스케의 바다는 귀족들에겐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가난한 어부들에겐 거친 일터였습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던 옛날이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유해진 지금이나 바스크 사람들의 피에는 선천적으로 뱃사람의 자부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부들이 고래를 잡으러 나갔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경기라고 합니다.
0: 경기가 펼쳐진 라콘차 해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 각 마을의 대표팀들이 출발 준비를 합니다. 삼나무로 만든 고깃배 대신 미끈한 보트와 만선을 꿈꾸던 어부들 대신 명예를 차지하려는 선수들이 100여 년 전 그때와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증기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바스크의 어부들은 아무리 먼 바다도 노를 저어 갔습니다. 만선을 이룬다 해도 기뻐할 여유조차 없었죠.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한 어부만이 고깃값을 후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세컨더 오리오.
1: 아, 좀 전까지 이제 노란색 팀이 1등으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금 역전해가지고 초록색 팀이 1등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0: 어부들이 치열하고 담대했던 삶을 예찬하는 이 레가타 경기는 바스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볼거리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 약 5km의 레이스를 마치고 늠름한 선수들이 도착합니다. 완전히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짭조름한 바다내음 넘어 달달한 향기가 실려옵니다. 그 향기를 따라 광장으로 나왔는데요. 달콤한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사과. 제가 머문 기간 동안 바스키의 전통 축제 에우스칼 자이악이 열렸는데요. 축제의 하루는 이렇게 사과 향에 흠뻑 취해 보냅니다.
2: kago izango du.
3: Ebibidea
2: bezortziko ustak, aurreko baino grado bat, grado erdi gehiago du. Suabe xoedan behar da, eta aurten berriz ere kalkulatzen dugu.
0: 재밌어 보이는 바스크식 사과 줍기에 저도 도전해 봤는데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로 사과를 콕 찍고 손잡이에 탁 쳐서 바구니에 쏙 넣는 건데 보기보다 어려웠습니다. 바스크는 중세시대부터 사과의 땅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거의 모든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 이맘때면 뱃일 나간 어부들을 빼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과를 수확하고 겨운에 두고 마실 음료를 만드는 게 바스크의 오랜 전통이죠. 전통 방식으로 갓 짜낸 사과 주스는 따르기 무섭게 동이 납니다. 저도 한참 기다려서 한 잔 받았는데요. 그런데 잔뜩 흥에 취해 있는 이분들은 저랑 다른 색의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과 주스를 발효한 시드라입니다. 컵 하나 손에 들고 늘어선 판매점들을 돌면서 시드라를 받아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가게마다 시드라의 맛은 달라도 따르는 법만큼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르는 동안 공기와 많이 접촉할수록 또 잔 바닥에 부딪히는 강도가 셀수록 시드라의 맛은 좋아진다고 해요. 흘린 시드라가 좀 아깝긴 해도 바스크 최고의 사과주를 맛보려면 어쩔 수 없죠. 시드라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 출출해진 사람들이 구시가 골목으로 모이는데요.
4: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 바로 핀처스입니다.
0: 핀처스는 바게트 조각이나 작은 빵 위에 온갖 재료와 소스를 올려 만든 한입거리 핑거푸드입니다. 산세바스티안에만 200여 곳의 핀처스 바가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하죠. 핀처스란 이름은 뾰족한 막대로 찌른다는 뜻의 바스크어 핀초에서 유래됐는데요. 꽃질을 꽂은 간단한 간식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정해진 형식이나 레시피는 없습니다. 익숙한 메뉴에서부터 고급 요리까지 다 셀 수도 없는 핀처스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죠.
5: 안녕하세요. Esta Hilda?
6: Sí.
5: 아, 이게 바로 그
1: 최초의 핀초 힐다입니다.

0: 70여 년 전 한 식당에 장난기 만든 손님이 올리브와 고추 피클, 안초비를 이쑤시개에 꽂아 먹었고 그 유쾌한 아이디어에서 이 핀토스의 역사가 시작됐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스크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바스크 사람들의 개성이 더해졌고요. 그렇게 핀초스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요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Dos tipos de pinchos.
2: Oh, 20.
1: 20. Infinitos. Infinitos.
2: Infinitos.
1: Infinitos. Cada día pues hacemos pinchos diferentes.
2: Pero cada uno pues hacen cosas diferentes también.
0: 저도 먹고 싶은 핀초스를 양껏 골라봤는데요.
3: 대구인데요. 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맛도 맛이지만 핀초스는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4: This is foie gras.
5: Foie gras.
4: With a nice toast. €3.
5: €3.
4: €3. One McDonald's here is €8.
5: It's €3 foie gras.
4: €3 foie gras.
5: Wow.
4: The solomillo, the beef fillet, is also €3.
5: €3.
4: Served like that. One McDonald's is €8.
5: That's right. First.
4: Normally, when you come to a tourist place, you feel like they take your money.
5: Yeah.
4: But here is a fantastic value.
5: Fantastic value.
4: They are not taking your money.
5: Right, right.
0: 핀초스 한 접시와 술 한 잔을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허기와 행복이 함께 채워집니다.

0: 어느새 어둠이 내린 광장에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1: Celebrar la Euskal Jaia que se celebra aquí en San Sebastián.
2: Sí.
1: Entonces para el final de las fiestas se saca el toro al fuego.
2: Sí.
1: Es como una costumbre.
0: 스페인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불의 황소. 일명 크레이지 카오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황소 달리기에서 변형된 걸로 알려진 이 노래는 아쉬운 축제의 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2: 어릴 때 그 소동양 그 사람한테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이 나.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축제의 맛에 푹 빠졌던 저의 여정은 이제 2,000m가 넘는 석회암 산맥 피코스 데 에우로파를 찾아갑니다.

있는 바위산을 한 번쯤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봉우리들이라는 이름의 피코스 데 에우로파는 스페인 최대의 야생보호구역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느리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0: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전통 복장을 하고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올라.
1: 그런데 오늘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본데요.
2: Es el día de Santo Tomás. Una vez al año hay fiesta en el pueblo y las niñas se visten de gala. Se visten con los trajes típicos de aldeana y sacan el ramo que es la ofrenda a Santo Tomás y lo pasean por todo el pueblo tocando la pandereta.
1: 이 축제는 판디에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아이들의 축복을 노래하며 행진을 하는데요. 수호성인 산토 토마스에게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과 맛있는 먹거리로 장식한 봉남물을 바치며 소망을 빕니다.
3: ¿Está cansado? ¿Está bien?
4: Bien, bien. Problema.
1: 작은 산골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매년 열리는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밤새도록 즐긴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하이라이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과 농산물을 놓고 버리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겹고 아름다운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올해의 축제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3: 이 마을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 승부가 되는 기쁨을 받았거든요. 저 또한 이 빵을 먹었으니까.

0: 잇몸병 이 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 이번엔 또 하나의 풍요로운 바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도시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만나볼 곳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 그라나다. 80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한 이슬람 세력이 가톨릭 왕국에 의해 함락되기 전 마지막까지 버텼던 도시입니다. 그라나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하는데 원산지가 이란인 석류는 대표적인 이슬람 과일이죠. 석류는 그라나다의 이름이자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유럽 석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그라나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형 석류 말고 진짜 석류를 맛보고 싶어서 시내에서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찾아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온 것 같더라고요.
2: 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1: 여기선 매일 아침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데요.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2: 이게 그라나다 아이스크림이네요. 와.
1: 석류의 붉은 빛깔이 달콤 상큼한 게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3: 네, 알라오 de la fruta. Artesano lo estamos haciendo aquí.
2: Artesano.
3: Sí, es propio. Elaboración propia.
1: Wow. 아이스크림 가게는 스페인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요 석류 아이스크림만큼은 석류의 도시 그라나다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이 석류처럼 지금의 스페인 음식을 풍성하게 만든 식재료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대륙에서 이 땅으로 전해진 것들인데요. 그 매개의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2: 지금 저 동상이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사벨 여왕보다 더 중요한 저 뒷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1: 이슬람 세력이 그라나다에서 몰락한 1492년, 탐험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에 나섰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위대한 발견이 세계를 바꿨다면 저의 직업과 인생을 바꾼 새로운 세상은 바로 스페인이죠. 저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던 중 의외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외곽도로가 웬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4: Hola.
2: ¿A dónde vas?
4: A la cascamorra.
5: A recibir al cascamorra.
2: Cascamorra.
1: 경찰까지 동원된 걸 보니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몸에 뭔가를 바르고 있네요.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라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주방세제에 올리브오일까지 나름의 방법으로 익숙하게 축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분은 아예 머리부터 다리까지 오일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철통 수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렇게 될 운명이기 때문인데요.
3: Tenemos que conseguir que el cascamorra no llegue limpio a la iglesia para que no se lleve a la Virgen. Y por eso nos pintamos de negro.
6: Ahora hay que pintarlo, ¿eh?
1: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카스카모라사 축제에서는 저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7: 아, 예, 지금 검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1: 카스카모라스는 검은 기름이란 의미로 과딕스에 살던 한 노동자의 별명인데요. 500여 년 전 이 노동자가 이웃마을

0: 가사에서 일을 하다 땅에 묻힌 성모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마을은 성모상을 두고 다퉜고 재판소는 가사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바딕스에서 보낸 남자가 바사의 성당까지 깨끗한 몸으로 도착하면 성모상을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바딕스에서는 노동자의 별명을 딴 카스카 모라스를 바사로 보냈고 지금의 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1: 네, te gusta mucho la fiesta?
2: Sí. Todo el año hay que estar aquí en la fiesta de Casca Mora.
0: 마을 입구부터 성당까지 달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시청에서 준비해주는 검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과 페인트를 섞은 건데요. 그래서 바닥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모상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를 띤 바딕스의 카스카 모라스는 매년 건장한 남성으로 선발됩니다.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로 다사거리는 흥분의 도가니. 인파의 검은 물결이 파도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SOS를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느 고마운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1: 잡았는데요. 와.

지난 500년간 그랬던 것처럼 타스카모라스의 성모상터라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같은 빛깔로 거리를 달렸던 신나는 추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산지가 많은 안달루시아를 벗어나 지중해 곁에 있는 도시 발렌시아로 향합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들이 자라나는 기름진 땅입니다. 좁고 긴 모래 언덕에 가로막혀 지중해로 가지 못하고 갇혀버린 호수 알부페라. 5km나 되는 규모로 작은 바다라 불립니다. 풍부한 물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이곳은 스페인의 곡간이라 할 수 있는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와, 갈 때 키가 정말 높네요. 오, 제 키의 한 두 배? 1.5배는 높아 보이네요. 이 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거의 대나무 같이 보여요.

0: 댄스부에 빠져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넓은 규모의 논이 펼쳐지네요.
1: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무어인들은 8세기경부터 이 비옥한 땅에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0: 우리나라 벼보다 키가 작아 보이는데요. 스페인에서도 특별한 품종 봄바 쌀입니다.
1: 수분을 머금어도 잘 퍼지지 않는 봄바 쌀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가장 비싼 편입니다. 이런 쌀을 이용해 발렌시아 농부들이 해먹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요리가 있는데요. 마침 오늘 요리사 친구네 집에서 그 음식을 만든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2: 올라.
3: Hello.
2: Welcome, Kerim. In your house. Okay. Hola.
4: Hola.
2: Saludar, Kerim.
4: Hi. Hello.
2: Hello.
1: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무슨 기념일인 걸까요?
2: They are all my friends. We are a group of friends. In Valencia, it's typical the way we eat paella. We don't eat paella alone.
1: 알고 보니 오늘은 빠에야 먹는 날. 발렌시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모여 빠에야 먹기를 좋아하는데요. 빠에야는 실내의 주방보다는 마당이나 뒤뜰 같은 야외에서 요리합니다.
2: This is the famous paella.
4: Muy grande.
2: For 20 or 30 people.
4: 흔히 이제 빠에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쌀 요리, 스페인 쌀 요리를 이제 빠에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빠에야는 이 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팬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오, 이거 잠시도 안 되겠습니다.
1: 본고장에서 만들어보는 스페인 요리의 꽃, 빠에야.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발렌시아의 농부들은 빠에야

0: 파파야를 만들어 점심으로 먹었는데요.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파파야의 재료가 됐습니다.
1: The meat is yellow because the chicken eats corn. Rabbit. Meat rabbit.
0: 정통 발렌시아 셰프의 손맛. 빨리 확인해보고 싶지만 파에야는 참을성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재료에 따라 팬에 들어갈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규칙을 완벽히 지켰을 때 최고의 파에야가 완성되죠. 정통 발렌시아 파에야에는 매운맛이 나는 초리소나 생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2: 콩쿠가 정말 크죠. 발렌시아에서 나는 콩, 바르콘이라는 콩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늘 같기도 해요.
0: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에야는 정해진 조리법이 없는 요리. 만들다 보면 요리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1: El fuego está muy bajo. Ponle agua.
3: Oye, el pollo está súper hecho, ¿eh?
4: El pollo está muy hecho, caballero.
3: No, eso no es coña, pero el pollo está muy hecho.
1: Vale, vale. Venga.
4: ¿Y el higadito?
1: Venga, y ya está fino. Empezamos. This is very typical. When someone makes the paella, the rest of the friends are near, so telling, I would put more salt. No, less salt. No, more water. No, less water.
4: Another cooker.
1: Another cooker. Okay. They want my place.
0: Okay. 서로 좋아하는 재료를 더 넣겠다며 귀여운 실랑이도 버리고 파에야는 원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요리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자 슬슬 입안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팬에 가득한 이 재료들을 타지 않게 골고루 익히려면 불 앞에서 꼬박 2시간을 서서 저어줘야 하는데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2: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요리사가 저로 바뀌었어요. 지금 30인분을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네요.
5: 30인분 다 쉬고 있네.
2: 네, 지금 제가 일 다 하고 있어요. 귀엔 에스포지네로.
1: 귀엔.
2: 귀엔.
1: 요.
2: 두?
1: 미. 안 유.
0: 고기와 채소가 노릇노릇 알맞게 익으면 이제 팬에 물을 가득 부어주고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파에야가 익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대화도 무르익어갑니다.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죠.
2: Hola. Hola. ¿Puedo entrar? 문이 열어지네요.
0: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루가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긴 시간을 보채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2: 요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더 좋네요. 지금 여기 너무 시원해요.
0: 그러는 사이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
1: This is the most important.
0: 가장 중요한 재료, 발렌시아 최고의 쌀 본바가 팬 안으로 흩뿌려집니다.
2: 쌀 쌀이 익힘 정도가 또 빠에에서 중요해요. 너무 터지게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덜 익어도 안 되고, 쌀 가운데가 약간 단단한 지점이 이렇게 약간 씹히는 정도?
0: 쌀알 하나하나에 육수의 깊은 맛이 배어들도록 뚜껑을 덮지 않고 수분을 날리며 익혀주면 드디어 파에야 발렌시아나가 완성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파에야를 맞이할 준비를 거창하게 하는데요.
2: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노래를 바에 앞에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0: 발렌시아 사람들은 즐거운 날 빠에야를 먹는 게 아니라 빠에야를 먹는 날이 바로 즐거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시식 시간.
1: Everybody loves the tart. Okay,
2: 손가락. 누룽지, 손가락, 손가락이요. 누룽지예요. 요 포인트가 지금 바닥에 긁혀져 있는 거 있죠. 누룽지 상태. 손가락이라고.
0: 이 누룽지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빠야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오랜 전통의 레시피, 그리고 요리사의 정성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빠에야의 맛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5: Lo más importante es hacer las paellas con cariño. Y Javier las hace con cariño para nosotros.
1: Maybe paella is like life because you have many ingredients. It came from meat, from animals, vegetables, okay, and water, fire. In Valencia we love fire. And the way you put so many different ingredients together, and after that you only have one thing, okay, one paella.
0: 둘러앉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맛있는 빠에야에 필요한 마지막 양념입니다. 발렌시아에는 진정한 인생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0: 역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이번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성담원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성담원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2: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3: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4: 소방관, 발명가, 의사.
1: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3: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손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0: 받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국, 찜,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플라워 범랑 5종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지금 당신의 LDL 수치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정확한 LDL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병으로 여겨지는 고지혈증.
7: 고지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다 그건 몰라요.
8: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6: 특히 여러 속설들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의 권위자 오승준 교수가 본 고지혈증은 어떤 병일까?
9: 이 고지혈증이 본인한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6: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는 오 교수는 진료실에서 매운맛 의사로 통한다.
10: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9: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10: 아니요. 괜찮아요.
9: 매일 비슷한 시간대.
6: 덕분에 환자들은 모범생이 되곤 한다.
10: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느끼는 거야. 아니, 날 위해서 해주는데 기분 나쁜 건 없었어요.
7: 고맙죠. 올 때마다 늘 시험 보는 입장이에요.
11: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9: 환자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겠구나.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6: 겉보기엔 잔소리가 심한 의사로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승준 교수. 오늘은 명희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지혈증 치료에 관한 의학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매년 보던 벚꽃이 올해는 참 특별하다. 김태석 씨가 벚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2: 뭐 예전에는 뭐 봄이나 뭐 여름이나 뭐 계절 가는 걸 못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요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쪽이니까 관상 그쪽이니까요.
6: 한 달 전이었다. 태석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12: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마른 듯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13: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도 좀 그랬었나 하는 게 있나요?
12: 아니, 없어.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당해버렸으니까.
4: 평소 병원 한번 찾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운맛 의사로 불리는 오 교수에게 받는 첫 진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3: 심근경색증이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12: 예.
13: 그리고 근데 연세가 되게 젊으신데요. 56세. 오, 콜레스테롤 약이 지금 심장내과에서 쓴 약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를 드렸네요.
9: 고지혈증이
13: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12: 네, 뭐
13: 원래는 모르셨던
12: 예,
13: 거죠?
12: 몰랐던 거죠.
4: 놀랍게도 그는 심근경색을 통해 고지혈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LDL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9: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혈관 벽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4: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다. 일반적인 정상 기준은 130 미만이며 130에서 159 사이는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단,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함께 있거나 나이가 있다면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위험 요인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160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고 1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지혈증에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동반됐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5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9: 단순히 그냥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가 LDL 160부터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130이 기준선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보통 LDL 수치가 10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심근경색증을 한번 앓으신 분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했던 분들은 55까지 낮춰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도인 사람, 초고위험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상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

0: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 151이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심근경색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앓으셨잖아요, 최근에. 그럼 5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1: 이미 심근경색증을 앓은 태석 씨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의 LDL 수치는 151.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5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2: 지방층이 많으니까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먹어야죠. 뭐 그래야지 사니까.
1: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특히 여성들은 50대를 기점으로 유병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0: 젊었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높지 않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그 억눌러주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그때부터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1: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월. 문상은 씨도 갱년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3: 폐경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4: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3: 230? 하여튼 기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네요.
1: 높은 수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진 않았다.
3: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오메가3 그걸 좀 장기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1: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을까?
0: 콜레스테롤 약 대신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오메가3는 현재 저희들이 처방의약품이에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건강식품에 있는 오메가3는 투여 용량이 1g 정도 돼요. 그런데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는 4g 정도 됩니다. 본인이 먹던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 요번 달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성을 낮춰야만 떨어지거든요.
1: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섭취를 통해 얻는 비율은 20% 남짓.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문제는 필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 가운데 LDL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식단을 통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긴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어봤던 달걀이나 새우도 누명을 벗었다.
0: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20%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3: 저는 이제 나름 건강 보조 식품이나 운동으로 내려보고자 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크게 호전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세 이상 될 때부터는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과연 약 복용 후의 효과는 어떨까? 처음엔 LDL이 무려 200이 넘었던 문상은 씨. 성적표를 받을 차례다.
0: 콜레스테롤은 뭐 약을 잘 드셔서 굉장히 좋아요.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64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0: 그 정상범위 밖으로 유지가 된 적이 없이 굉장히 저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1: 항상 뭐약잘 먹고
0: 네.
1: 예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뭐예
0: 아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셔야 이제
1: 네.
0: 손주도 보러 다니시고, 네.
1: 맞습니다.
2: 모범생으로 거듭난 환자를 볼 때면 인자한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교수. 처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했지만 상을 씬 약을 복용한 후 LDL 목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 정말 신기하게도 그약 복용하고 그다음 6개월 있다 이제 와서 검사를 받는데 정상치로 예 됐어요. 일단 먹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식사 후에 예, 하나를 먹는 거니까.
2: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
0: 고지혈증 치료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공장에서 합성을 줄이도록 이제 그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주기전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고지혈증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LDL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한 40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위중한 상황. 심장내과 우종신 교수의 손이 빨라진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다행히 혈관이 재개통되며 고비를 넘겼다.
3: 43세나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세 혈관이 다 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그 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매우 잘 됐습니다.
2: 스텐트 시술 전 심장 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막혔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40대 환자. LDL 수치는 193에 달했다.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회복 중인 성진 씨. 그는 지난 며칠이 악몽 같기만 하다.
4: 심장 쪽에 뭐가 걸린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정신 잃으면은 못 깨어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더 무리가 간게 아닌가.
5: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기억나세요?
4: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걸 기억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고.
2: 그가 LDL 수치를 간과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고 어느덧 초고위험군이 돼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4: 건강검진 의례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시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러기가 좀 싫어서.
2: 40대인 그에게 이토록 빨리 합병증이 나타난 원인은 고지혈증 하나만이 아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뿐 아니라 흡연, 비만, 나이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성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다. 한눈에 봐도 거구인 성진 씨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 인자를 갖고 있을까?
4: 큰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고요. 혈압은 있고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고요.
2: 성진 씨는 이미 여러 위험 인자를 안고 있었다.
0: 고지혈증이 있는

0: 분들은 고지혈증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동반돼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혈압도 관련이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고, 뭐 비만도, 흡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이 발견 당시에 심근경색증이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방치하면 전신에 있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른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뇌혈관에 지방 찌꺼기를 쌓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와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 70% 높고 급사 위험은 두세 배 증가한다.
0: 고지혈증 자체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담배는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고 지금 불을 딱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폭발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을 알게 된또 다른 환자, 태석 씨. 그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될까?
2: 마흔 넘어서부터는 살이 찌더라고. 그리고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안 하지만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 역시 비만, 흡연 등과 같이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오승준 교수를 처음 만난 태석 씨.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 오 교수는 꽤 단호하다.
3: 혹시 평소에 담배 하시나요?
2: 네,
3: 어,
2: 폈었어요.
3: 그러시구나.
2: 예, 지금 끊었습니다.
3: 지금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시술 받았는데, 아, 지금도 잘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죠. 그러면 끊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피셨나요?
2: 하루에 한갑 정도요.
3: 한가.
1: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태석 씨.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3: 심근경색증이 와서 시술을 받으셨고,
2: 네.
3: 그때 당뇨병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2: 저는 전혀
3: 네.
2: 문제, 당뇨도 처음 알았고.
0: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은 저희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2: 네.
0: 그 거기에 최고 단계예요. 예, 당뇨병은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당뇨병은 혈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시켜요. 거기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은 뭐 위험한 건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관리하셔야 된다.
1: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추가하게 된 상황. 그런데 단지 태석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시에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0: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시작되는 병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평소에 자동차가 1리터 갖고 20km 갔었는데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면 뭐 10km, 5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로 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몸에 만들게 되죠.
1: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포도당이라는 단순단 형태가 되어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으로 과도하게 방출된

0: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은 흔히 3구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 공통된 뿌리다.
1: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막판에는 이제 당뇨까지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겨서
2: 오승정 교수님한테 오면서 이제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이 치료받게 됐어요.
3: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도 올라.
4: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것 되게 흔하거든요. 그 한 70%쯤 됩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한 60%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고요. 셋 다 있는 경우는 한 4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상황. 세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과연 3고질환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4: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80%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 약만 잘 먹어도 웬간히 다 잘 돼요. 당뇨병은 또 달라요. 당뇨병 자체는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식사, 운동, 약물 이 순서거든요. 식사와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비만이 심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중을 보통 5% 이상 빼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혈당도 내려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압도 좀 내려가는 그런 첫 단계를 보게 되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 좋아져요.
0: 40대 이후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태석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는 현재 고도비만 상태로 약물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태석 씨는 어떻게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할까?
5: 꾸준하게 40대부터 꾸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밥량으로 따지면 한 공기 기준에서 얼마큼 드셨을까요? 두 공기 드셨어요?
6: 밥은 평균적으로 한 두 공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5: 그러면 고기는 몇 번 정도 드실까요, 일주일에?
6: 많이 먹을 때는 한 4일 정도 먹고요. 못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 이 접시로 보시면 몇 접시 드시는 것 같으세요?
6: 예, 이런 접시로요?
5: 네.
6: 네다섯 개는 먹는
5: 거예요. 네다섯 접시 정도 드시고.
6: 네다섯 접시 더 먹을 수도 있는데.
5: 추가로 간식 드시는 건 없으세요?
6: 과자 같은 거, 뭐 초콜릿 과자, 뭐 그런 거.
5: 초콜릿.
6: 입맛이 완전히 초등학생이네, 생각해보니까.
0: 그가 그동안 즐겨 먹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었다.
5: 보니까 식습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긴 해요. 예. 밥량이 너무 많아요.
6: 예.
5: 그리고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어요.
6: 예.
5: 우리 아버님 원래 드셔야 되는 양이 얼마큼이냐? 3분의 2 공기 드실 때 그러면 배고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상관없이 한 종류 선택하셔서 이 접시 분량으로 두 접시 정도 드셔도 돼요.
6: 오.
5: 이렇게 나물이나 네. 샐러드 정말 생 오이나 생 당근 생 파프리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필요해요.
6: 초콜릿 요만한 그 한쪽도 안 될까요?
5: 안 돼요.
6: 와.
5: 아예 끊으셔야 돼요. 아예. 사탕도
0: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대체로 LDL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오 교수는 고지혈증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4: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포화지방산.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주로 네 발 달린 동물 기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소, 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발 달린 닭, 다리가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쇠고기의 마블링을 떠올리면 된다. 태석 씨가 자주 먹었던 삼겹살도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또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입이 심심하다고 먹었다간 일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동반된 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이 필요한데 소화가 느린 식품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에요. 뭐 환자분들은 무슨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는 단순 당이 좀 적어요. 요즘에 과일이 아주 달기 때문에 과일류,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가 좀 제한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은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사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남은 여생 동안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당뇨병 식사는 사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0: 올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 태석 씨가 영양 교육을 받은 이후 장을 보러 나섰다. 과연 과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하다 지쳤을 때 과자가 주던 달콤한 위로를 아직 기억한다.
7: 입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0: 처음으로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7: 포화지방 100mg당 120%라고 써 있는데요. 어우, 포화지방이라는 게 되게 많네. 분명히 포화지방 안 좋다고 그랬는데.
0: 직접 확인하고 보니 집었던 과자를 놓게 된다. 그가 향한 곳은 그동안 멀리했던 채소 코너.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오이와 당근을 집어들었다. 태석 씨의 장바구니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7: 이런 건 전혀 안 샀었는데.
8: 예전엔 주로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7: 자, 볼게요. 햄, 소세지, 뭐 어묵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면, 과자.
0: 외식이 잦았던 그가 오랜만에 집밥을 준비 중이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 두 공기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던 그의 밥상이 몰라보게 단출해졌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인 것도 놀라운 변화다.
7: 8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해요. 뭐 안 먹으라는 건 일단 안 먹고 있고 적게 먹으라 해서 적게 먹고 있고.
0: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늦게나마 식단을 바꾸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어들곤 했던 담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이식한 이후 금연은 저절로 성공했지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8: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7: 네, 무조건 하나. 그냥 저한테는 쉼이었어요, 쉼. 뭐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한 대. 밥 먹고 조금 이제 소화시킬 때 한 대. 뭐 그런 식으로 쉼이었는데 그게 쉼이 아니고 죽음이었죠, 뭐.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리 해야죠.
0: 이제 식후에 그가 찾는 건 바로 약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약의 개수가 많다.
7: 뭐 고지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외우질 못하겠어요.
8: 몇 알이나 드시는?
7: 8 알이요.
0: 심장약과 혈전 억제제까지 한 움큼의 약을 복용 중인 태석 씨. 고지혈증 약을 빨리 먹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다.
8: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으세요?
7: 아니, 없습니다. 약이라는 게 하루라도 빼놓으면 또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0: 오 교수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7: 근력 운동 한 3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한 30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하죠.
8: 그 사이에 좀 체중이 어떻게 변했어요?
7: 아, 오늘 보니까 한 3kg 빠진 것 같은데요. 원래 허리띠를 안 매는데 혁띠를 메고 왔어요.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0: 생과사의 기로에서 고지혈증을 알게 된 지 한 달. LDL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진행했다. 또 혹시 모를 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4: 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0: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 그렇죠.
0: 태석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 교수를 다시 찾았다.
4: 한 달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심근경색증 한번 앓으셨고 네.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151을 55까지 낮춰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지금 얼마냐? 83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7: 예, 많이 내려왔죠. 예.
0: 한 달 사이 LDL이 151에서 83까지 떨어졌다.
4: 공복혈당은 이제 109.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며칠 안 된 사이에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도 이쪽도 혈관 상태가 나쁜가를 봤는데 다행히 경동맥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시네요.
7: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좋네요. 저는.
4: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비교적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0: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그가 방심하진 않을까. 오 교수는 따뜻한 잔소리를 더한다. 고지혈증의 인지율은 63%. 그 가운데 약 복용률은 56%로 치료 중단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관한 속설들이다.
4: 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근육통도 굉장히 적게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근육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여 간격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약제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근육통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0: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는 속설의 진실은 뭘까?
4: 당뇨병 생길 수 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당뇨병 발생을 10 내지 12% 정도 발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원래 소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막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률은 한 25%쯤 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그 발생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먹는 게 맞다가 대부분의 의사의 지론입니다.
0: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근육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경미하게 나타난다.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고지혈증 약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잠재된 위험을 앞당기는 수준에 가깝다. 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률은 약 22%에 달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중론이다.
4: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가 되죠. 근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먹어요. 저는 가운 벗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라서. 예, 15년도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LDL 콜레스테롤이 한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약을 먹으면 결과가 좋구나. 내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결과를 내 몸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고지혈증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LDL이 목표 수치에 다다르자 오승준 교수와 상의 없이 약을 끊어봤다는 유영욱 씨.
9: 한 달 정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약을 안 먹고 막 하냐고 막 엄청 냈더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참 많이 났어요.
10: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진짜 약 잘 먹고 해야겠다 생각도 드셨겠네요.
9: 그렇죠. 그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0: 네, 본인이 그때는 왜 중단했는지 이유는
1: 결국
0: 없어요.
1: 좋아졌다 이렇게
0: 아, 약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1: 예.
0: 중단해 보신
1: 근데 안
0: 거군요.
1: 정말 안 되더라고요. 확 올라가고 있었대요.
0: 뭐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1: 아니요.
0: 아니면
1: 괜찮아요. 꾸준히 하루도 안 빼고 잘약 먹었어요. 되게
0: 잘하셨어요.
1: 좋아졌네요. 확실히. 네.
2: 다행히 다시 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약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의 LDL 수치가 말해준다.
0: 지금 이게 중간에 약 끊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71이었고, 그래서 약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 에이, 뭐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안 먹어보자. 우선 이제 안 먹었더니 LDL이 바로 152로 올라갔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 약을 복용하며 70일로 떨어지자 중단했더니 150일로 올랐고 약을 다시 복용하자 82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까?
0: 그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안경을 벗는 게 맞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안경 계속 써야지, 이거 왜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아마 두 달쯤 뒤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을까?
0: 보통 좀 젊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 갖고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살을 빼도 젊음을 돌려주기 전에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2: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온 양정수 씨. 고향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3: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집을 바로 그저 지어서 그때부터 모셔서 101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하여튼 제가 원 없이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2: 이젠 아내와 함께
3: 그렇지.
2: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사실 그는 고지혈증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다. 73세 나이에도 또래보다 활력이 넘친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차려진 밥상은 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
3: 여기. 이게 바나나 머리야? 그래, 응?
2: 여전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아내와의 사랑 싸움으로 늘 웃을 일이 많다는 정수 씨.
4: 깨가 쏟아지냐, 그럼 뭐, 계속 하려고 그래? 응.
5: 아, 이게 안 쏟아져. 떨어진 지가 오젠데.
2: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내 덕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창 일하던 50대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동시에 진단받은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이 체육관이다. 틈만 나면 운동기구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아끼는 기구가 있다.
3: 제가 그 집에서 그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파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은 좀 별로지만은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2: 복부 비만을 잡아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에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3: 남성 표준인데 표준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21년도는 이 정도 컸다가 그다음 줄었다가 이제 좀요 정도 요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2: 그의 노력은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고지혈증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비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온 약이다. 한때 애주가였던 그가 원샷하듯 약을 들이키는데 약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3: 소주 먹는 기분으로 보약을 또 우리 교수님의 강조한 점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2: 오 교수가 처방한 약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해 약 뒷면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뒀다.

0: 한 보름 정도인가 그걸 약을 못 챙겨가지고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그 LDL 수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우리 오승준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아, 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무슨 약이 필요 있습니까? 약을 잘 드셔야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약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1: 50대의 진단을 받고 20여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을까?
0: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어떤 느낌인지 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 예,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안 먹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병은 자기가 잘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아마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1: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관리까지 열심히 했던 정수 씨.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꼽히는 양정수 씨.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좋죠. 약을 꾸준히 잘
3: 예, 잘 먹고
2: 드셔가지고, 예,
3: 있습니다.
2: 수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3: 예.
2: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89로 정상이에요.
3: 예.
1: 노력은 개신하지 않았다. LDL이 89로 오늘도 합격. 이럴 때면 매운맛 의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0: 이렇게 잘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생활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2: 뭐 별로 병이 없으신 편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0: 네.
2: 뭐이 정도면은 저보다 약을 더 적게 먹는
0: 아,
2: 편이십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0: 아.
2: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0: 그렇군요.
2: 부끄럽지만, 예,
0: 아,
2: 그렇습니다.
1: 예. 30여 년간 고지혈증 환자와 함께해온 오 교수가 바라는 건 환자를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0: 오순이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약 먹는 걸 철저히 지키면서 그냥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돌아가면 또 즐겁게 놀 생각입니다.
4: 선생님 뵈러 올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형한테 혼나러 오는 느낌?
5: 선생님이 대화하면 진정성, 나를 컨트롤해 주는 것 같은 생각 드니까 말 들어야죠.
6: 선생님 만나고 갈 때는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1: 고지혈증을 갖고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환자를 볼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승준 교수. 그가 30년 넘게 지켜본 고지혈증이란 과연 어떤 병일까?
2: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시면 본인이 겪게 되는 첫 증상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로 정해져 있는 목표 수치를 잘 유지시킨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7: 갑자기 찌르락하면서 그게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8: 이것도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9: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안보험 넣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0: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더 새로워진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1: 상담 예약 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3: 진단금에 항암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4: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3: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4: 1년이면 뭐 금방이네.
0: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5: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것은 매일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0: 한두 개가 아닌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씩. 우리 몸속에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것은 비정상세포. 면역 시스템이 대부분 제거해주지만 몇 번의 예외가 누적되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세포.
1: 그래서 암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 이름 그대로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암세포만 파괴하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를 가입한 그날부터 약속한 보험금 100% 지급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당신, 오늘 전화주세요.
2: 1577-0868.
1: 상담 예약도 빠르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0: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깊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AI 기술. 이제 몸의 변화를 읽는 속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속도. AI 기술이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해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암 진단의 속도를 앞당기는 시대. 이제 암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단 하루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첫날부터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든든하게, 암 진단도 빨라지는 시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5: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7: 가족이란 소중하죠.
8: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9: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10: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9: 아니 안 예뻐. 예뻐.
11: 예쁘긴 뭐. 좋겠다.
12: 사랑해.
13: 여러분들 사랑해.
14: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9: 박혀줘야 되나?
8: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0: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기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난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내일 만나러 간다고?
1: 네.
0: 만나면 안부 전해라. 한번 놀러 오라 그래. 하긴 여기 다시 오고 싶진 않아.

0: 바리바리 바리바리 살레바리
1: 달림
2: 달림
1: 우리 애기 선생님 오셨어요. 자, 뭐가 보이셔요?
3: 언니는 미간이 넓어본 게 형제복이 많아.
2: 아, 무남 동년대.
3: 그러니까 언니 보고 욕심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언니 형제복 다 가지려고 혼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롭지, 그치?
2: 외롭진 않은데.
3: 그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는 나쁜 새끼 등골을 빼불린 새끼야. 헤어져! 그 새끼랑 헤어져야 돼, 언니!
2: 저 남자친구 없어요.
3: 오전 중에 스케줄 잡지 말라고 그랬지. 형아, 나쁜 형아.
1: 알렉스, 이봐, 여보, 여보.
2: 아빠, 폰.
1: 야, 너는 아빠 일할 때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하면 좀 부러쳐먹어야지 좀.
2: 네가 봉선이구나?
4: 뭐라는 거야? 우리 언니 알아요?
2: 그럼, 잘 알지. 신봉선.
5: 너 뭐야? 어?
6: 말씀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왜 왔을까? 예승이?
5: 만날 저기 판사님 앞에만 서 있다가 또 이렇게 앉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7: 너도 그러냐? 아니 근데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떨려?
8: 어두운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형제님들. 아멘.
7: 할렐루야.
8: 사장님, 예.
9: 다들 하나도 안 믿었네.
10: 지금부터 사법연수원 42기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변론하세요.
11: 피고인 이용구는 어린 최지영령을 유교하여 성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과수 자료에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 본 재판은 일고의 재심의 가치도 없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 변호인 측 반론하세요.

0: 검사가 말한 명확한 증거와 확인된 진술. 이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1: 재판장님, 변호사는 본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2: 오류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이 사건을 배정받은 수사검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당시의 증거와 정황을 정확히 되짚어봐야 함에도 그 당시 형사들의 날조된 사건 기록과 허위 자백만으로 검사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럼 변호인은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한 담당 변호인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0: 아닙니다.
1: 이상입니다.
0: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2: 그곳에 있었다고요?
0: 네.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입니다.
3: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기적의 셀라문.
4: 장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5: 하나 남았어.
6: 예승아, 응? 살 수 있어. 내일
5: 월급 날이야?
6: 63만 8,800원.
5: 와, 우리 부자다.
6: 우리 부자야.
5: 아빠, 예승이 꺼.
6: 예승이 꺼.
7: 예승이 거예요, 이거. 셀럽 가방.
8: 누구예요?
7: 예승이 거.
8: 왜?
7: 네.
9: 뭐야?
7: 안녕하세요. 매일 보고 왔어요, 매일.
5: 어떤 날은 두 번 날도 있어요.
7: 네, 맞아요. 어떤 날은 두 번 봤어요, 두 번. 예. 아, 이쁘다. 예승이 거, 이거.
8: 어디 맺어요?
7: 이거 예승이 거예요. 이거.
9: 정신 뭐야?
7: 이거 예승이 거예요.
9: 뭐야, 이거?
5: 아빠, 우리 동네 왜 국기만 밝아?
10: 아빠가 사올 거야, 셀럽 가방. 예승이 입학 선물.
5: 아니야. 무리하지는 마. 따라하지 마.
10: 따라하지 마.
5: 알았어.
9: 뭐야?
5: 수돗물 먹으면 안 돼?
6: 수돗물 안 돼. 끓인물.
5: 점심 때 빵 먹지 말고 꼭 밥 사 먹어. 알았지?
6: 예승이도 밥 먹어야 돼, 밥. 알았지?
5: 응.
6: 예승이 추워. 예승이 들어가.
5: 하나, 둘, 셋. 아빠 잘 갔다 와.
7: 좋아.
11: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5: 아저씨, 가방 샀어요? 가방이요.
6: 셀러문.
5: 이거 다른 데도 팔아요.
6: 셀러문 사야 돼, 셀러문 가방.
7: 아빠야.
6: 같이 가.
5: 저기
7: 봐. 셀라만.
5: 왜 자꾸 장난쳐요?
4: 셀라만 가방 이뻐.

감사합니다.

0: 가야 돼요. 집에. 안녕히 계세요.
1: 안 줘. 좀 사태 파악 좀 하자. 아, 씨.
0: 예승이 기다려요. 알았어, 혼자서.
1: 그래, 알았어.
0: 예승이 무서워요.
2: 알았어. 어이, 너 이씨.
3: 에이, 이 자식아. 왜 애를 때려, 이 자식아.
0: 가야 돼요, 집에.
3: 왜 애를 때려, 임마.
1: 아니, 앉아.
0: 다녀오겠습니다.
1: 아, 이 새끼야.

0: 사상을 겨냥한 오복성 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도전이면
1: 잠시 후 8시 30분에는 범인 이모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범인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2: 빨리 보러 가야지,
3: 응? 아, 예수님.
2: 그리고 가서,
3: 예수님.
2: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0: 5살 때 엄마 죽었어요. 교통사고. 버스 375번. 월곡동 장례식장에서.
1: 아, 됐고, 됐고.
0: 아빠는 없었고. 정민 삼촌, 성경 삼촌.
2: 상태 왜 이래, 이거?
0: 민경 이모, 수진 누나.
2: 야. 너 뭐 하다 왔냐?
0: 주차하다 왔어요. 해피마트. 예, 파킹. 파킹 했어요.
1: 아, 대포자 했는갑소. 저기, 이제부터 너의 자리는 저쪽이야. 어?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 어허, 이 짝이라, 가라고. 사람 말을, 어?
3: 야, 책 줘봐.
2: 내가 책 읽는 거 봤냐? 나 준호.
4: 자, 보자.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 뭐 이런 개쓰레기가 나왔어? 괜찮아, 계속해봐.
4: 형법 305조 미성년자 가늠 취행의죄. 형법 298조 강제추행. 형법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2: 아, 이 새끼 이게 재질 정말 안 좋네.
4: 1심 사형.
1: 아이, 방문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이게?
5: 저 여기 봐봐. 오늘부터 같이 있게 될 이 예승이야. 인사.
6: 안녕.
5: 나도 인사해야지.

0: 뭐야 이거야? 그만 버렸네. 아이고야.
1: 저기 바깥에 누구 착한 분 계시면은 우리 공 좀 남겨주세요. 고마워요.
2: 마살리.
3: 마살리.
4: 마살리.
3: 아, 에이, 저한테 새끼. 야, 너 이거 신던 거 따불이다.
4: 네, 어? 사람 아니네.
5: 뭐,
2: 너 누구야?
5: 저, 잔데요?
2: 놀라. 혼난대, 임마.

0: 자자자, 입금들 확실하게. 어? 요즘 안 좋아.
1: 시끄러. 야, 예뻐.
2: 네, 형님. 네.
1: 독방 예약해놔.
2: 예.
3: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좀 그만 먹어. 어?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태발해야지. 응?
0: 10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앉아있지 말고 여기 좀 누워.
3: 장냄새 끊어졌으니까 성인은 뭐 해야지? 뭐 필요한 거 있어?
5: 괜찮아. 그래서 말해봐.
3: 담배 피워?
5: 담배 나빠요.
6: 아직 저 우리 성님을 잘 모르시네. 어? 요 입으로다가 뱉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야지. 우리 성님처럼 뱉은 거 무조건 책임을 져불면 그것은 진짜 건다. 야, 요렇게 저기할 수 있지. 아저씨 땡 잡은 거요. 예? 자, 무엇이 필요하실까?
5: 인승이 형.
3: 어? 예수?

0: 정갑에 애들도 있었어?
1: 네? 아, 이번에 새로 뽑았다는데요. 수명, 귀엽죠?
2: 사장님! 사장님! 부장님이 급자셨습니다.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아이씨, 왜? 아이씨.

0: 저기 아닐까 봐. 잘못 들어왔네.
1: 괜찮아요?
2: 예.
0: 아, 여기, 여기! 아, 괜찮아. 안 내려가세요.

0: 미안해.
1: 잘못했어.
2: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보냐고. 어디 갔었어?
0: 미안해.
2: 말도 안 하고.
0: 아, 잘못했어. 아, 예승이 말랐어. 왜 이렇게 가벼워, 예승아. 고마워요.
3: 아, 고마워. 휘파이 오이가 아니라니까요.
0: 고마워요.
3: 이거 아닙니다. 아, 생각을 해봐요. 이러다가 걸리면요, 이거 광복실 특사고 이거 뭐고 다 없어져요. 전부 다 2년 더 걸린다니까.
4: 저기 좀 이거 좀
3: 아니야. 아니야. 저기 여기.
2: 저 쏠라복질 잘해요.
0: 잘 숨어요. 꼭꼭 숨어요.
3: 안돼.
5: 뭐 임마 왜?

0: 빵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1: 네가 장발장이냐? 빵 때문에 울고 지랄이게? 아, 참. 자, 뭘 그래? 뭘 그래, 이 자식아? 바빠 죽겠구만. 됐다. 됐다.
0: 예승아. 예승이 안 무서웠어?
2: 아이고, 딸내미 하나 아주 똑똑하게 낳네.
0: 아빠 금방 나갈 거야.
2: 근데 당신 딸내미 맞아?
0: 예. 예, 이영구 딸, 예승. 예쁜 비슷한 분이니까 12월 23일 14시 28분 태어났어요, 예승이.
3: 1.1kg. 오빠, 왜 울겠어? 아빠 나쁜 사람 아니잖아.
0: 어,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4: 여기는 학교야, 학교. 나쁜 데는 아니고. 이거 먹어, 먹어.
0: 학교 아니야. 여기 감옥. 감옥. 다 나쁜 사람들. 아빠 나쁜 짓 안 했어.
5: 시간이 안 나오면 다 뒤지는 거야.
0: 야, 어. 아유, 왜 벌써 나오냐?
6: 아, 어?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4: 어? 고혈압.
0: 30분 지금 2시가.
5: 아, 그래.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 많아. 어? 자, 빨리 가. 인사하고.
0: 여기.
5: 여기야. 상지 말고. 예승이.
0: 싫어요.
5: 아, 이제 그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런 못 써. 어?
4: 야. 그래, 시끄러.
5: 너 지금 안 나가면은 계속 술래야 돼. 그러면은 너 다시는 아빠 못 본다. 알아? 아이씨, 목소리 좀 낮춰.
3: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무도 모르잖아.
0: 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5: 학교가 이제 학교. 응? 이렇게 땡땡이 줄이면 안 돼. 그 쉬는 날 와. 빨간 날. 알았지?
3: 여기가 학교라며요.
0: 학교 아니야. 여기 감옥. 감옥 다 나쁜 사람들.
5: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야지. 애를 뭐 나처럼 만들래? 응? 어? 쟤처럼? 쟤처럼? 너처럼? 둥신아.
0: 아, 예승이 학교 가야 돼, 예승이. 또 놀러 와.
5: 뭘 또 놀러 와, 여기 놀러 가냐, 놀러 오게.
0: 천사 남친이 데리고 올 거야, 또. 이따 봐. 아.
3: 약속.
5: 아니, 약속 해줘, 이거 빨리. 그럼 목사를 섭외하면 어쩌자는 거? 좀 점수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다 사임이야, 사임!

0: 먹어. 이거 먹어? 예? 맛있어? 아주 맛있어 죽겠어 그냥?
1: 네, 맛있어요. 맛있대. 요즘에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비타민.
2: 콩 먹기 싫은데.
1: 먹어야 돼, 입 벌려. 벌려.
0: 콩밥 싫은데 왜 들어왔어? 아이프라고 밥도 적게 주는데 조그맣게 더럽게 많이 처먹네. 형님, 어쩔 거예요?
3: 인생이라는 게 원래 들긴 쉬워도 내치기는 어려운 게야.
0: 아, 참 노인네 답답한 말씀 하시네, 정말.
3: 먹어, 먹어.
1: 아.
4: 자수하면 누가 광병 찾아줘?
1: 유준이 쪽 말이야?

0: 먹다 똥 싸고 별 지랄들을 다 하는구나. 아주.
1: 어우, 뭐야 얘.
2: 야, 그 똥 좀 문 닫고 싸, 임마.
3: 어, 인자.
4: 모레 내보내죠.
5: 뭐? 모레?
4: 모레가 뭔데요? 종교 행사.
6: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네.
4: 오주. 역시 주도범이래. 사기꾼이라 대가리가 남달라.
7: 사기 아니래니까 그러네. 범인 수사 있잖아.
5: 뭐 이거 뭐 해봐. 다음 탈출 계획은 모레 종교 행사. 오케이? 오케이.
7: 오케이. 오케이. 이것들은 틈만 나면 모여서 꾸물 꾸물 꾸물 꾸물 꾸물. 모여있지 마라! 모여있지 마! 알았어?
8: 예!
7: 오케이.
9: 모니카,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다. 잘 자. 이따 봐. 내 꿈꿔.
10: 맘범아, 자자.
11: 아빠 미안해. 내가 셀러문 가방 사달래서.
12: 아빠가 셀러문 가방 사줄게 나가서.
11: 판사 아저씨한테 또박또박 얘기 잘해 아빠.
12: 또박또박.
11: 아빠 나쁜 사람 아니라고.
12: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11: 와 예쁘다.
12: 예승이 예뻐.
11: 아니 저거 저기 별륜 달린.
10: 오빠.

0: 예승이
1: 야, 방금 여자의 목소리 났잖아. 무슨 소리냐?
0: 여자의 목소리... 아, 진짜... 아, 무섭게 왜 그러세요?
1: 여자의 목소리 났다니까. 내가 무슨 거짓말 하냐?
0: 아, 참, 내 여자야 있었으면 좋겠구만.
1: 편림, 탈림, 그랬잖아!
0: 예. 아,
1: 대답 안 해? 뭐 제가 쟤? 뭐야, 이거? 이것도 뭐야?
2: 편림, 탈림...
1: 이제 하다하다 별쓸 다 하네. 자빠자. 자자. 자자. 아, 다시 좀.
3: 야, 준호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4: 뭐야, 이거?
3: 모니카! 야, 저거 왜 준호? 야,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사실인데. 야, 왜 이상아, 왜? 어?
5: 언니, 추울까봐 언니 펴준 거예요.
3: 추워?
4: 아니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어요? 예?
0: 그럼 예성아, 저 언니 어디 언니야?
5: 셀러문이요.
1: 셀러문?
6: 어? 셀러문?
7: 뭐? 셀러문이 뭐야?
6: 뭔 뜻이요?
5: 정의로운 날.
4: 어?
5: 용서하지 않겠다.
0: 아이고,
8: 이거 판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0: 그럼 저기 그 문판사네, 문판사.
5: 아니 이 노래 몰라요? 어?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의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
4: 야, 앉아. 이현가 왜 이래? 야, 형구. 진짜 정신이. 앉아요.

0: 야, 이 새끼야! 내 망, 내 망상 말지! 야, 이 새끼야! 조용히 말해! 야, 이 새끼야!
1: 잘 가도 갔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상황이 칠흑같은 어둠이...

0: 대처하고 예술을 그리 못해 인마?
1: 당신 얄삭이고 싶어. 내가 다 쫓아내가지고.
2: 과장님, 파워 사진 좀 골라주세요.
3: 에이씨, 내가 말 뭘 아냐?
2: 아이, 그래도.
4: 줘봐.
2: 예.
5: 목사님 괜찮으시대?
2: 아, 예. 건강하신답니다.
5: 다행이네.

0: 비밀번호 없는데 사기꾼 새끼자. 그치? 형님, 잘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에도 12번씩 건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문을 확 열어봐. 어떻게 했을 거야? 이거 어쩔 건가?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애 머리를 빡빡 깎아서라도 내 볼이 쓰라지.
1: 안 돼요. 예승이 머리 깎으면 예승이 머리 예뻐요. 예승이.
2: 예승아.
0: 가만히 있어.
3: 앉아가지고 뭐하니?
4: 예. 식사하셨어요?
3: 먹었지 뭐.
4: 예. 아무래도 먹고 금방. 예.
5: 거기서 맛난 맛있더라.
4: 그래?

0: 그래, 이틀에 안에 있었는데 한 놈도 몰랐다. 말해줘야.
1: 아, 뭐, 전 알았거든요. 색이 좋고 별일 다 이해하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는데. 아!
0: 전사도 비상 걸고 전체가 멈추시네.
2: 예수님 어딨어요?
3: 아, 일단 거부실에 숨겼습니다.
0: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방전해 보네.
3: 예? 아, 비정비심은 그때.
0: 어떻게 싶어?
3: 비만이 하여. 알겠습니다.
2: 비만이 하여. 예수님 감기 걸려요. 감기.
0: 감기?
2: 예.
0: 그 주둥아리에서 감기란 말이 나와?
2: 예수님 우산 없어요. 우산.
0: 남의 딸은 죽여놓고 네 딸을 보고 싶어!
2: 아! 아니에요. 우석가리는 지영이 아주 반죽였어요.
4: 자, 현민. 이거 방 안 깨는 거 보니까 대충 뭉개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5: 넌 확 조용히 안 할래? 우리가 마음먹고 확 불어버리면 교도관 몇 놈 뭐 뭐가 팍팍 날아갈 텐데 뭐 어쩌겠어. 이판사판인 거지. 아,
4: 그래, 어차피 간수하고 한 배 탄 거야, 어? 적과의 동침, 공조혐의인 거야.
6: 와, 근데 역시 대원사를 들린다, 요. 공조혐의, 응? 안정감을 하고 와보네.
7: 아, 나 죽나. 겁나.
8: 예승혁이는 그 징벌 방으로 보냈겠지.
6: 네, 내려서.
9: 수단 울려, 수단 울려, 이 씨가! 내가 들들한테 얼마나 졌는데.
6: 아, 형님, 그럼.
9: 이랬나? 이럴 때만 형님이냐?
10: 예승님 무서워요. 예승님. 예승아.
11: 이맘대로 나와 있으면 어떡해.

0: 고마워, 가자. 고마워, 가자.
1: 이럴 줄 알았지? 나 고아야, 이씨!

0: 인자 정신 드시나 보네.
1: 아이고, 정말로.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 뭐가 어떻게 돼요? 천만 다행이겠지. 어버버버 아니었어 뭐. 병풍대에서 향냄 스마트폰 했어요.
2: 누구?
3: 이놈아도 과장님 먹고 오느라 가스 많이 마셨을 낀데 눈물 콧물 흘리 싸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과장님 살려주세요 카대요. 근데 이놈아 진짜로 유괴범 맞아요. 지가 유괴된 게 아니고

0: 예승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예승이 집 주소에는 아무도 안 살던데? 이사 간 거야? 예승이 아팠어?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1: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학부모 상담.
0: 상담.
1: 선생님 신분증 있죠?
0: 신분증?
2: 예승아, 예승아, 예승이, 감기 걸렸어?
1: 이제 다
2: 말랐어, 예승이.
1: 나았어. 아빠도.
2: 아빠 괜찮아. 아빠, 예승아.
1: 우리 선생님이야.
0: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2: 예.
0: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예승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2: 이뻐요. 예승이도 이쁘고, 선생님도 이쁘고, 이뻐요.
0: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학부모 상담이에요.
2: 똑똑해요, 예승이. 전기세, 은행 가서 내요, 혼자서. 매달 일일. 적금, 월급 64만 8,800원에서 17만 원. 24개월 만기 4.3%. 매달 10일 의료보험료
1: 5,500원 내야 돼.
2: 5,500원. 예, 5,500원 내요. 5,500원.
0: 네,
2: 예.
0: 맞아요. 우리 반에서 예승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쁘고, 그래요.
2: 예승이 제일 이뻐요.
0: 예승이가 노래를 참 잘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합창부 시키려고요.
2: 냉장고 1층.
1: 콩장.
2: 냉장고 2층.
1: 김치 무말랑이 가게 할머니가 준 거.
2: 냉장고 위에.
1: 사발면, 끓는 물엔 산물.
2: 계란도 넣고.
1: 오케이.
2: 오케이.
1: 아빠, 밥좀 많이.
2: 안 들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예승아! 말랐어! 콩!

0: 그런 건데 맨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쩌죠? 얼른 일어나. 운동을 해야지. 이러다가 쓰러져.
1: 과장님, 이용구 씨 딸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요.
2: 뭘 먹질 않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방은 좀 낮거든요. 정부 지원금도 넉넉하고요.
3: 아저씨, 저 멀리 가기 싫어요. 같이 잡아 가시면 안 돼요? 네?
4: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예? 이거 아닙니다.
5: 과장님이 책임지신다잖아요.
4: 뭐지? 우리 이러다가 다 잘렸나? 이 무슨?
6: 나 농사 질 거야.
4: 예?
6: 왜? 얘네도 내려와.
4: 뭐요? 아니 과장님.
5: 어울려.
4: 과장님. 나 농사 안 줘요.
5: 히로뽕
7: 받고 봉부라.
5: 살살 해라. 아유. 라와바리.
8: 라와바리가 뭣이에요?
5: 아이, 무식한 새끼. 두은밥지.
8: 뭐, 학력이 있다 이거요. 예? 이발사 우리.
9: 사시미.
7: 민.
9: 미네랄.
10: 끝말잇기 나도 좀 합시다.
11: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떡을 다 주시고 그러실까?
10: 아, 소장님 연수 가셨다고? 특별히 7박만 주라는데요?
12: 응? 유승이.
5: 예. 떡이라잖아, 떡.
12: 예승이야, 예승.
5: 박스 한번 보면 이거냐, 예승이, 예승이. 먹자, 먹자, 먹자. 아!
12: 예승아!
5: 떡!
4: 뭐야, 이거?
5: 과장님,
12: 바보, 떡 아니잖아, 떡 아니잖아.
5: 이게 떡, 떡이야.
10: 사장님.
5: 아, 이거 또 어디 가셨다, 이거 또. 광고지 가셨나? 어? 요구 씨,
10: 예.
5: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10: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사진 안 내려놔.
0: 과자 맛있어요, 과자.
1: 나와. 당신 좋으라고 예정이 데려온 거 아니야. 나가. 나가.
0: 안녕히 계세요.
1: 5488이. 근데 너왜 죽였냐?
2: 삼촌 읽어주세요. 당장 삼촌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3: 야, 우리 예승이 때문에 형님 책 읽는 걸다 보게 생겼다, 야. 아이고, 참.
4: 그러게, 7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책 읽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2: 빨려.
5: 자, 나비가 나오네, 그죠? 이게 나비가 옛날에 삼촌 터벅겠다 그랬었거든. 다 지웠어. 그 다리미도 지웠고. 나비가 한 마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독고다이란 말이야, 응? 가니까, 오, 쥐를 만나네? 다이다이.
3: 아, 형님, 형님, 형님. 독고다이, 다이다이, 이게 뭡니까? 애한테 정서에 안 좋게. 까막눈도 아니고 왜 그래, 정말?
6: 아이고, 형님. 요새 까막눈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3: 아, 알았어, 장기토.
6: 개 원숭이 돌고래 오랑우탄 침팬지도 3개월만 공부하면 검정고시를 줘요, 형님.
3: 알았어, 누가 뭐래?
6: 글 모르는 놈이 그 사람이에요?
3: 야, 너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6: 이 방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형님. 정확하게 좀 사실을 알고 얘기하세요.
3: 알았어.
6: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미친놈이야.
3: 알았어, 자기 흥분하지, 장기도 임마.
6: 에이씨,
3: 아이씨, 이게 정말.
6: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7: 추운 겨울날 노란 나비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8: 형님, 나도 들여보내줘요.
9: 뭘?
8: 아니, 예순이도 몰래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 새끼도 들여보내줘요.
9: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무슨 타가소야, 새끼야? 애들만 버글버글하게 만드는 것이다.
3: 특사는 깎였지, 애는 나온대지. 너도 참 답답해봤다.
8: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응? 21주, 내일 모레면 나온대지까. 아, 여기 읽어봐봐, 여기.
9: 안 읽어, 이 새끼야.
8: 글도 몰라, 애를 만들지도 몰라, 뭘 알아야 얘가.
9: 근데 이 새끼들 올밤에 그냥.
6: 왜 자꾸 읽어보라 그래요?
3: 또 왜 그걸 보, 아, 이 새끼, 정말.
9: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8: 일로 와.
9: 그럼.
10: 기억나죠? 그날 말도 마세요, 형님. 새벽부터 비상에 걸려가지고는 그냥 경찰 딸도 아니고 청장 딸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내부부 장관 막 난리치면서 일주일 안에 사건을 종결해라 마라 막.
11: 박 반장.
10: 예, 형님.
11: 나 이용구 자료 좀 볼 수 있을 거야?
8: 안 돼요, 형님.
11: 줘봐.
8: 형님, 저 민중의 집행입니다.
11: 이 연구 자필 진술서 맞아?
12: 글쎄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11: 나 이거 복사 좀 하자.
8: 형님, 복사는 안 돼요.
11: 그럼 나 이거 그냥 가져간다.
8: 아, 이 형님 진짜 안 된다니까요. 잘릴 걸 보고 싶어서 그러나.
10: 형님,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세요? 그 새끼들 때문에 진욱이 납치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13: 우와! 우리 집 꽃보다 더 쪼꼬매! 이거 진짜야?
14: 당근 가짜지!
13: 진짜야! 한번 만져봐도 돼?
15: 샌드 주면 안 돼?
13: 샌드가 뭐야?
14: 그렇지, 아, 그렇지. 할 수 있다고.
2: 어? 다음은 사과.
4: 애플. 애플. 응,
14: 애플. 오.
15: 또 영훈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4: 잘하네.
14: 그렇지. 그렇지. 자, 과.
4: 이렇게 내려.
15: 내려요.

0: 맛있는 거 먹는 거.
1: 과, 과.
2: 아.
3: 삼촌, 이건 사자지, 사자.
4: 바보.
3: 사, 과. 과는 기억.
1: 아, 난 놓고 기억 저도 몰라요. 아, 며칠씩 해도 그걸 몰라요. 진짜 답답하네. 진짜.
4: 기억.
1: 기억!
4: 기억 안 나, 기억!
1: 아, 연구도 알아요.
4: 기억 안 나, 기억.
1: 기억 안 나는 거야, 지금. 미치겠어.

0: 그렇지!
1: 정답!
2: 아, 새끼야.
3: 뭐 인제면 고시 공부해도 되겠다, 인제 그냥.
4: 내가 글만 하나 쓰면 내가 금사대지.
2: 아, 야, 설마 그 네 편지만 빼놨겠냐?
3: 그래, 씨. 걔말 여자들 그 몸 풀고 그러면 힘들어. 뭐 편지 쓸 기력이나 있겠냐? 괜찮아, 괜찮아.
1: 삼촌?
5: 이거 뭐야?
6: 야, 너, 야,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1: 영훈이한테 빌렸어.
5: 이거 장난감 아니야, 이거? 이걸 뒤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긴 안 되는데.
6: 빨리 해요. 좀.
5: 해봐.
6: 네. 안테나 뽑아, 안테나 뽑아.
5: 아, 안테나. 야, 안 들리대?
6: 왜?
5: 안돼.
6: 그 선자랑
5: 선이야 봉선 신봉선
7: 틀려먹었어 신봉선이가 뭘
5: 그래서 제가 너를 사랑해
6: 무서워?
5: 다 됐네 고마워
6: 엄마 울지마 야 근데 영훈이가 네 남자친구냐? 걔 네. 멋있어?
1: 그냥 든든해요
8: 나도 네가 든든해
9: 나는 네가 제일 든든하다
8: 일단은 말이야 어? 이 손이 안 보여 손이 어?
6: 영훈씨 공포한 자체 잡혔어요 네? 심리 아니에요 선거 공판이야 이번에 마지막 네? 잘해가 돼요?
9: 네 잘해야 돼요
8: 야 영구 네. 네가 지금 뜰 때 아니야? 엄마 영구 저 새끼 좀 미친놈 저

0: 쓰러졌다고? 뭐야? 그럼 뭐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
1: 네.
2: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하네.
3: 근데 용구, 네. 애가 어떻게 쓰러져 있었다고?
1: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무서웠어.
2: 그 또 다른 놈이 셀러머 가방을 훔치려고 아들 죽여본 게 아닐까요?
3: 쓸데없는 좀 하지 마 좀. 그러니까 뭐야? 가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
1: 네.
3: 아무 이유 없이.
1: 네.
3: 어때? 죽을 만해?
4: 아니, 팔, 팔, 팔. 팔 아파요.
3: 그렇지. 팔. 사람이 말이야. 이 넘어질 땐 보통 팔을 짚게 돼 있거든? 근데 걔는 뒤통수가 깨졌다고. 왜 뒤통수가 깨졌을까?
2: 가방, 가방! 셀러머 가방!
1: 아, 셀러먼 가방.
2: 이렇게 되고, 어?
3: 오, 그래. 가방 맞네.
2: 그날이 언제? 어? 사건 당일 그날이 언제냐고. 2월 27일, 1시 15분, 점심교대 시간. 오케이, 오케이. 네. 2월 27일이라. 아! 그날 저기, 우리 사동, 모형날인데?
3: 우리 안 나오면 돼요?
2: 왜? 야, 붙어! 그 수도파이프 얼어가지고 모이 못했잖아요! 아, 맞다! 영하 18도.
3: 그래! 얼음에 미끄러진 거네!
2: 아, 그러네, 형님. 이 시장 통면은 바닥이 온통 물바다인데.
3: 아, 그치, 그치. 아,
2: 그래서 그러고. 그럼 그 애 이마에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 애 옆에 그 벽돌이 있었다면서?
1: 예, 있었어요, 벽돌.
2: 어.
1: 예.
2: 벽돌? 그래, 그럼, 아니, 그럼.
3: 벽돌.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미치겠네 진짜. 아 그냥 죽여 그냥.
1: 좋다 이거야. 근데 바지는 왜 벗겼어?
2: 첫 번째, 먼저 허리띠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1: 혈액순환?
2: 네.
1: 그럼 목은 왜 졸랐어?
2: 안 졸랐어요, 목. 두 번째, 수직으로 가슴을 누른다. 다음,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고 1분의 12에 숨을 불어넣는다. 파!
3: 잘 잘하고 있어요.
2: 예.
3: 아, 자, 다음이요.
2: 예. 정신 차려. 일어나, 정신 차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 꼬집거나 뺨을 때린다.
3: 선생님, 그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요?
2: 살았어요.
3: 아, 진짜. 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 그러면요, 예,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4: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2: 네, 맞아요.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맞아요.
4: 그렇죠.
2: 맞아.
5: 죽은 애가 경찰청장 딸내미에다가.
4: 아, 대형 맡은 게 사건 키워봤자 재미없고요.
6: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막 위에서 누르지, 밑에서 치 올라오지, 어? 이게 상황 판단 못하는 우리 용무실 작가다 걸려들고. 용무 재판 우리 간다.
7: 이해 있습니다.

0: 지금 증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1: 방금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은 단 한 가지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서영호 씨?
2: 예.
0: 사회에서 뭐 하셨죠? 아.
2: 할렐루야, 목사입니다.
0: 과거예요.
2: 아, 그게 뭐 언제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목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 볼도 차고 만나가지고
0: 조폭이었죠?
1: 재판장님, 검사 측에선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0: 자, 최충우 씨는요?
3: 아,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닷속 깊이 묻혀있는 보물선에 대해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0: 아이고, 그 사기전과 7범이시네요?
1: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의 과거사를 재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4: 기각합니다.
0: 조직폭력과 사기죄로 복역했던 사람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5: 아니, 형제님, 아니, 검사님, 검사님, 저 우리 형법에 에? 그러니까 뭐 사기죄로 복역했던 사람의 진술은 뭐 듣지 마라, 뭐 믿지도 마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0: 없습니다. 하지만
6: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근달들은 뭐 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맨날 뭐 굴 한번 깐다 뭐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0: 저 없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6: 신문이 아니라 질문이죠? 질문이야!
7: 정숙하세요.
2: 죄송합니다.
7: 변호인 또 다른 증인이 있으니까
1: 검사 측의 요구대로 아무런 전과도 가지지 않은 오히려 국가를 위해 이제껏 봉사해온 당시 보안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0: 성남교도소 보안과장 장민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도소에 수감 중인
1: 잘 지내나?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을 거고 때마다 운동도 할 거야. 9시 넘으면 잠도 잘 거고.
0: 청장님, 제가 드릴 말씀 아니지만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다 형기 채우면 나가겠지. 안 그런가?
0: 이 연구 범인 아닙니다.
1: 다시 잃어본 적 있나?
0: 잃었습니다. 아끼는 재수자한테
2: 자, 피고. 경찰청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의 딸 최지영 양을 유괴한 사실이 있죠?
3: 예, 따라갔어요. 셀러문 가방 가게. 예.
4: 아빠, 그냥 삼촌들이 써준 대로 읽어.
5: 그래, 예. 읽어.
3: 지영이가 셀러문 가방 가게를 알려준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입니다.
5: 그래, 우리 집으로 그래.
2: 피해자를 성추행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긴 일이 있죠?
6: 실수 없어!
7: 먼저 허리띠를 풀어.
6: 그렇지.
7: 혈액순환을 돕는다.
6: 어째!
8: 뭐야, 벅성지 거산밥.
9: 본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2: 최지영 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죠?
9: 아니요. 지영이가 넘어지면서
6: 정국! 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한다고?
3: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나요.
6: 그렇지, 그렇게.
3: 어? 기억이 안 나요.
6: 그렇지, 그렇게.
9: 기억.
7: 해피해피.
6: 해피해피.
7: 해피마트. 예.
6: 잘했어, 그렇지.
9: 벽돌이 머리로 떨어졌어요.
6: 그걸 봤어요?
9: 못 봤어요.
6: 아, 왜 그래, 정말.
9: 이씨, 몰라도.
6: 아는 척 해야 된다고요. 그럼.
3: 흉부 압박성지 거상법을
6: 아, 형구야.
3: 예.
6: 아침에.
3: 예.
9: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는 저는 지적 장애입니다. 경찰 아저씨가 때렸어요, 무섭게. 조사도 안 하고.
2: 자,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6: 좋은 내용이야.
2: 자, 여기도 읽어보시고. 명문이야, 명문. 내가 썼어. 어? 자, 펜은 돌렸어. 어? 동물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글씨 떠먹고 봐. 내가 썼어. 자, 펜은.
9: 손도장 찍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예승이한테 셀러먼 가방도 사주고. 그러므로 이 진술서는 모두 조작된 진술서입니다.
6: 완벽해. 재판 끝.
7: 잘했어. 잘했어.
10: 어, 영훈 씨.
11: 네.
10: 영훈 씨.
11: 네.
10: 변호사 접견이야. 변호사 접견. 네. 여가 무슨 거. 교도소야. 다 갔어야.
12: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건 내가 넣어줄 수 있으니까.
3: 자유시간.
12: 초코바요?
3: 네. 맛있어요. 자유시간.
12: 당신 딸이 때문에 이혜승이라고.
3: 네, 이혜승, 이용구 딸, 이혜승, 이뻐요.
12: 당신 내 말 잘 들어.
3: 네.
12: 그 애 아빠가 청장이라고, 경찰청장.
3: 네.
12: 아, 정말. 경찰 알지, 경찰?
3: 네, 경찰. 무서워요, 경찰.
12: 그래, 그 무서운 사람 중에 대장. 그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딸 예승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
3: 네.
12: 아, 정말 답답해.
2: 변호사님,
11: 변호사님.
13: 이거 재소자들 탄원서입니다.
12: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11: 아무리 국선이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12: 성의로 형량이 줍니까?
11: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이윤구. 이거 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놈 아닙니다. 이래도 범인입니까?

0: 예성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1: 네. 집에 가야 돼요, 집에.
0: 그래. 집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알았지?
1: 네. 지영이가 셀러문 가방 파는데 가르쳐준다고 해서
2: 판사 아저씨한테 또박또박 얘기 잘해, 오빠.
1: 또박또박.
3: 피고인 이용구는 살해 전날 자신을 때린 경찰청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딸 최지영 양을 유괴한 사실이 있죠.
4: 그러니까 최지영 양을 납치한 사실이 있죠.
5: 당신이 죽어야 당신 딸 예승이가 산다고. 뭔 말인지 알지? 당신 아빠잖아.
3: 성추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최지영 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벽돌로 내리친 사실이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지영 양을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6: 피고인, 질문에 대답하세요.
7: 죄가 달려받아. 그렇지 않으면 네 딸 내가 똑같이 만들어준다.

0: 직원님 대답하세요.
1: 피고인은 성추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최지영 양을 살해하기 위해서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2: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벽돌로 최지영 양을 내려친 사실이 있죠?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피고인!
3: 예.
2: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3: 예, 있어요. 예.
4: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임마! 자, 반장님, 지금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0: 정신 가세요.
4: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예?
3: 내가 죽였어요, 내가.
4: 이영구 미쳤어! 네가 무슨 사람을 죽여!
3: 나 때문에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4: 미안합니다. 넌 무관을 깊이 해야 돼! 너한테 사과 한마디 한 놈 아무도 없는데!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미안해!
3: 예승이 도와주세요. 우리 예승이. 내가 그랬어요. 예승이 도와주세요.

0: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이용구의 진술서 날인은 경찰과 검찰의 취조 과정에서 계속된 강제와 겁박으로 인한 명백한 허위사백들입니다. 또한 최정양의 이마에 난 상처가 주사인이 아니라 후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사망 원인이라는 국과사의 의견 또한 묵살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제시한 이용구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과는 상반되게 다이카 지문은 피고인과 일치하지만 목에 압력이 가해진 적 없다는 부검 결과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세요.
2: 존경하는 재판장님, 넓으신 재량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1: 검사 측 구형하세요.
3: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바 본 검찰은 피고인 이용구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0: 저기 재판장님, 수사기관은 한 인간을 두고 그에 맞는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겁니다. 피고인이 정신 지체라는 점과 딸을 사랑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악용하여 모든 상황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0: 잘못됐어요. 내가. 예승이 도와주세요. 예승이. 잘못됐어요.
1: 그러므로 본편월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피고인 이용구의 두 명을 벗겨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2: 아줌마가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신대.
3: 피아노.
2: 아저씨 집에 피아노도 있어. 아빠 나중에 내가 피아노 쳐줄게.
3: 피아노 좋아, 피아노.
2: 아빠, 아빠 나쁜 사람 아니지?
4: 무시.
3: 예. 예. 제가.
2: 하나, 둘, 셋.
5: 이거 봐.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좋잖아.
4: 아, 이거 사 먹는 게 맛있지. 이게 뭐야, 성가시게.
5: 우리 예승이 덕에 오늘은 진짜 명절 같네.
6: 자, 우리 예승이가 만든 거 쪄놓으니까 더 이쁘지? 아저씨도.
7: 예승이. 예승이.
8: 아빠. 안녕. 아빠 잘 지내고 있어.
9: 예승이한테 편지 뭐야?
7: 예승이 편지. 예승이.
9: 나도.
7: 100점! 예승이 100점!
9: 예승이 잘했어!
10: 우리 봉선이 크면 연예인이나 모델 시킬까봐.
7: 웃겨요. 애기가 웃기게 생겼어요.
9: 사람이 지나치게 솔직해.
7: 미안해요.

0: 시옷 삼지옷 전
1: 박진삼주 안녕하세요. 박진삼주 한국어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어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해서 도화책 읽어주세요. 나는 박진삼주 읽어주러 도화책 듣고 싶어요. 우리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삼주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몇 시간 지내고 있어요.
0: 빵.
2: 올해도 수용자 저기 장기자랑 한다는데 우리도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걔 불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1등 하면 뭐 내보내준다냐?
4: 내보내준다던데? 그 가지고 가고 1박 외출.
3: 아 진짜요?
5: 아이 대승이
6: 너 뭐하지? 합창을 할까?
7: 노래요. 셀러문.
1: 그래 셀러문 아니야?
7: 나 솔직하게
1: 아 됐어 됐어. 노래는 무슨 유치하게.
8: 소장님 이번 성탄절 특사요. 예년보다 많은데요?
9: 정권 말기라 그런가?
8: 그렇겠죠. 선거도 있고.
9: 보낼 사람도 많어.
8: 예?
9: 날 잡혔어, 5.48이. 12월 23일.
10: 크게. 거미.
11: 더 크게.
10: 거미.
11: 더 크게.
10: 거미.
11: 요 밑에는?
10: 이거.
11: 필리핀, 머리핀.
2: 머리핀이 아니라 머리핀이요, 머리핀.

0: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교장 선생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1: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0: 네?
1: 예순이가 아빠를 볼 수 있는 날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 아, 오빠. 에이, 이래. 아니, 판결난 지 며칠이 됐다고 사형집행이야, 사형집행이.
3: 이건 항의를 해야 된다고요. 어? 이게 아무리 법무부 결정사항이지만 이거 현행법에 지금 완전히 어긋나요, 이게.
2: 아이고, 뭐 이 순서가 뭐 이러냐. 데려가려면 나부터 데려가야지.
4: 이놈의 교도소 탈탈 틀면 쟤보다 먼저 가려면 천진데. 영구 이대로 못 보낸다. 야, 준호.

0: 들어온다. 아, 이게 진짜 빨리 좋다. 빨리 잡아.
1: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다. 어때?
2: 이 나발이 나한테 넘기면.

0: 일하고 있었구나. 이래.
1: 들으셨죠?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제도자분들!
2: 일을 잘해. 사람 한 명 살리는 일이야. 알았지?
3: 예, 형님.
2: 근데 왜 애들이 안 들어와? 아이, 큰놈 바람 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1: 확실히! 아버님이 아니시죠?
2: 준비 확실히 된 거지?
4: 아이, 형님, 걱정하지 마요. 예승이 선생님 도리.

가, 가, 가, 가. 빨리, 빨리.

0: 막 하면 안 되는데.
1: 사장님, 저
2: 우리가 새처럼 나가.
3: 달라.
0: 잡아.
3: 맞아.

0: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저씨, 안녕하세요.
2: 예.
0: 안녕.
2: 놀이 봐요, 놀이.
0: 예, 예뻐요.
2: 안녕.
1: 안녕. 아빠, 저기 봐, 저기.
2: 우와, 저기 이뻐.
1: 아빠.

저...

0: 예승아.
1: 네, 아빠.
0: 잊지 마.
1: 어떤 걸요?
0: 오늘을. 그리고 아빠를.

0: 아저씨 많이 먹어. 맛있어?
1: 응, 맛있어.
0: 맛있어. 예탱이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2: 우시가 준비하자.
3: 자, 촛불까야지. 자, 하나, 둘, 셋. 다 꺼졌다. 생일 축하해.
4: 선물.
1: 아이고, 이뻐.
3: 자, 예쁜 그림 많이 그려.
1: 고맙습니다.
5: 글자 안 틀리구나.
6: 여기 할아버지.
1: 고맙습니다.
2: 용구도 뭐 줘야지.
3: 어.
5: 커.
2: 어우, 크다. 크다. 자,

0: 우와.
1: 아, 됐다.
2: 아빠.
3: 아.
2: 아빠,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뭐해? 뭐 아빠도 뭐 한마디 해야지.
3: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0: 그게 다 모르는 거야, 이거. 에이씨.
1: 삼촌 울어요?
2: 네. 삼촌 안 울어. 자, 가만히 있어 봐라. 어, 그래, 예순아. 삼촌이. 이상도 한 번. 봐라.
0: 뭐 하세요?
2: 뭐야? 삼촌 좀 있어.
3: 아, 간지나.
4: 이게 이게 아유 아유 잘 좀 찍어봐요.
0: 그림을 그림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0: 아빠가 같이 못 가도 예승이 혼자서 잘갈수 있지?
1: 아빠도 혼자 잘갈수 있지? 나백점 많이 받아서 아빠 꼭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아빠도 좋은 데 가서 걱정하지 마.
0: 응?
1: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예승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예승이 안녕. 잘 가, 예승이. 응. 예승이 안녕. 안녕.

둘, 셋, 하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전 오늘 피고인 이용구.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우리 아빠, 천사 같은 우리 아빠를 위해 본 변호인 마지막 변론을 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용구가 행위 불능자임이 인정되기에 당시 경찰의 교묘한 겁박과 가혹행위를 통해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 정황상 드러난 증언과 진술로 피고인이 최재형양을 유괴, 성추행 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본 법정은 피고인 이용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피고인 이용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0: 아빠?
1: 안녕! 예슬아!
0: 안녕, 아빠?
2: 안녕!
1: 우리 예슬이, 안녕! 예슬이 사랑해!
0: 안녕!

0: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나는 주식 브로커다.
1: 부장자 동명증권 영업이 조윤현입니다.
2: 운전자 2만 주 시장가로 매세 지금 당장.
0: 첫 거래 골린.
2: 야 이 새끼야,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내가 못 살았 거냐고.
3: 이런 거 못하고 잘리고 싶은 거냐.
4: 왜 긁어버렸냐?
5: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1000배 정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난 뭐든지 해줄겠냐?
6: 조유련 씨.
5: 누구시죠?
6: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5: 번호표라고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
7: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5: 유련 씨는 50억 정도 더 하겠네.

0: 어디서 이렇게 던져대는 거야.
1: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2: 난 계획한 일에 변수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3: 정신 차려,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4: 나 진짜
2: 이런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
5: 세상 분들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보이나 봐요.
6: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7: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이게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를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대략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3: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 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꼬리를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0: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3: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2: 기상청 날씨놀이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또 한 주의 시작 되겠습니다.
1: Alright, 출발해야죠.
0: 가정 영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theme을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라인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이제 막 방송 활동 시작하고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소속사 대표님께서 19살인데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쓰이신데요?
1: 아, 맞아요. 그 따뜻한 네, 그 대표 언니였는데 그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뭔가 스윗하고 다정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뭐 그러게요.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영어 많이 가져가시게 되겠고요. 일단 네. 미션 우리말로 들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굵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 숨기셨나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어린이날 선물은 숨기는 게 아니지 않아요?
0: 아, 그건
1: 산타클로스 선물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0: 갑자기 이날만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는 느낌이고요. 자,
1: 그러니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1: 그거요.
0: 해요.
1: 청소년이
0: 네.
1: 아니고 성인도 아니면 어린이다.
0: 어린이다, 나는. 네, 오케이. 자,
1: 똑똑하네요.
0: 머리가 좋습니다.
1: 예.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빠에게 자신의 어린이날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Speak English to your daddy.
1: You're my daddy?
2: I'm your dad. What? Of course.
1: Are you my daddy?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나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2: Huh?
1: No. Okay.
2: Yeah.
1: Daddy?
2: Yes.
1: Where is my present?
2: Your present?
1: Yes, because Children's Day.

0: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1: Not
0: a child
1: 어머.
0: if you're over 14.
1: 14살 넘었다고 어린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참. 아니, 성인도 아닌데.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이지.
0: What?
1: I'm not adult.
0: Okay.
1: Yeah, so I am 그 child yet.
0: Not really a child.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Book?
0: Yeah, I'll buy you a book. That's a good.
2: Thank you.
3: 네,
1: 아이고.
3: 제 생각인데
1: 네.
3: 혹시 일부러 아빠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지금 드네요.
3: 약간 의심스럽죠.
1: 아,
3: 오케이.
1: 정말 아빠도 네. 고단수시네요.
3: 아, 고단수입니다.
1: 예.
3: 자, 오늘도 오늘은 이제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나이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나오기 때문에 뭐 몇 살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1: 네.
3: 자, 생활 영어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5: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4: Well, I'm not an adult either.
5: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귀여워. Dad, 일단 불러보죠.
3: Uh-huh.
1: Where did you, my children's day gift? 네,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에 숨겼냐? 이거네요.
3: 어디에 당신은 뭐 했냐?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은 숨겼냐가 나와야 되네요.
3: Okay.
1: 숨기다. 그러면은 where did you hide? Hide 할게요.
3: H-I-D-E.
1: Yes.
3: Hide, 숨기다. 우리는 많이 해본 동사죠.
1: 네.
3: So where did you hide? 뭐를요? My children's day gifts.
1: Mm-hmm.
3: Right? 맞습니다. 자, hide는 숨다. 내가 숨다도 되지만 hide something 하면 뭔가를 숨기다도 될 수가 있어요.
1: Mm-hmm.
3: Okay, 그래서 숨겼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h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거형하고 PP 형태를 실제로 써본 적은 많이 없었던
1: 맞아요.
3: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3: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3: okay.
1: 그다음에 얘는 딱 봐도 길잖아요.
3: 아하.
1: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hidden이에요.
3: 오케이. 아, 길기 때문에.
1: Yes.
3: 자, hide, hide, hidden. 와우. 아쉽습니다.
1: 아,
3: H-I-D.
1: 아, 알았는데.
3: 이거는요, 알아도 또 잊어버려요.
1: 아, 왜 그러는
3: 이런 경우
1: 걸까요?
3: 은근히 많습니다. 네. So hide, 그 다음에 과거형은 hide가 아니고 hid, 그 다음에 hidden, PP 형태 되겠고요.
1: 기억하겠습니다.
3: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의문사 한번 가지고 이병정 해보겠습니다.
1: 네.
3: Manyak 이걸 빼면,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제 거 뭐 선물 숨겼나요?
1: 네.
3: 에서 끝나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죠?
1: 어디에 숨겼냐?
3: 그렇죠. So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 한국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3: So where 그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for example. 너 어제 어디 갔니? 어제 너 어디 갔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3: 그렇죠. Where? 그 다음에 did you go? Right. 질문 어순이 됐죠.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So how about this?
1: 네.
3: 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3: 와. 와, 진짜 많이 내셨네요.
1: 오케이. 그래서
3: 의문사 where 하고 할 수 있나요를 넣었어요.
1: 네.
3: Okay, very nice. Where can I find it?
1: 우와.
3: 저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갔을 때, right? 근데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 얘기를 하다가
1: 네.
3: Where can I find it? 아, 그러면 뭐 aisle 몇 번에 있다 말해 줄 수 있겠죠. Very
1: yes.
3: very nice. Can I 이것도 질문 어순입니다. 읽어 볼게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3: Where can I find it?
1: Where can I find it?
3: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명사는 어디 있나요? 라는 위치. 그렇죠. 명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ere is 명사? 이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1: Where is my gift?
3: Gift. Right? 이거는 뭐 뒤에 질문 어순 이런 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명사 어디 있나요? 할 때는
1: 네. Where is
3: my gift?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

0: 주시고요. 그리고 제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1: 네.
0: Where, 그죠? Where did you hide my gift?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어린이날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린이날을 따로 기념하거나 이런 거는
1: 아,
0: 또
1: 그래요?
0: 없어요. 예,
1: 오.
0: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비슷하게 기념하는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very,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오케이. 자, 이랬더니 갑자기 14살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지.
1: 근데 그건 진짜 맞긴
0: 아,
1: 맞죠.
0: 그런가요?
1: 예.
0: 네.
1: You're not a child. 더 이상? 너는 차일드가 아니야.
0: If you are
1: If you are 14. 너무면이니까, you are more 할게요. 예,
0: okay.
1: more.
0: 그냥 you are 14 그러면 너가 네가
1: 14살이면?
0: 14살이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1: 넘으면?
0: 넘어가면이니까 more를 썼네요.
1: 네.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not a child if you are 14. 정답은
1: 아,
0: over.
1: over.
0: over가 넘기는 거죠. or
1: 네.
0: more than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나이가 몇살 넘어간다, 아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위로 넘어가는 거 over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over.
0: over 14. 자, 참고로 뭐 어떤 나이가 채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다.
1: 못 미치는 거니까 미스 아닐까요? Yes, 미스.
0: 상상도 못 해본 단어를 쓰셨어요. 네. If you are Miss 14,
1: 예.
0: sounds weird. 오케이.
1: 예.
0: 자, 바로
1: 아, 온.
0: under. Come on, right? 이번 거는 좀 영작을 어쩐지 잘한다 오늘 그랬는데 아 이런 날도 있죠.
1: 너무,
0: It's
1: 예, 이렇게
0: okay.
1: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지 마세요.
0: Alright,
1: 예.
0: so over 몇 살, under 몇 살, 얘는
1: 네.
0: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가가지고도 그런 놀이동산 가면
1: 네.
0: 그 매표소에서
1: 아,
0: 나이
1: 맞아요.
0: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거써
1: 에,
0: 있잖아요, 그렇죠?
1: 있어요. 예.
0: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 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child가 아니야.
1: 네.
0: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죠.
1: 그쵸.
0: 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썼죠?
1: If.
0: If.
1: 음흠.
0: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1: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1: 오호.
0: 당신이 over 14이라면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서 if 뒤에는 여러분들이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거 입에 굳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 Yes.
0: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이 21살이 넘어 있다면 이런 느낌인
1: Yes.
0: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성인이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You are an adult.
0: 그렇죠. You are an adult, right?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21살 넘어 있다.
1: If you are
0: are
1: over 21.
0: 21, right? If you are over 21.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1: Yes.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배고프면 이거 먹어. 자, 근데 이걸 먹었는데 배고프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Right?
1: Yes.
0: 이걸 먹어라. Eat this.
1: Eat
0: Eat
1: this.
0: this. 네가 배고프면.
1: If you are hungry.
0: 그죠? If you're hungry, there you go. 그쵸?
1: Yes.
0: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
1: 오호.
0: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을 조건을 붙여준 거예요. 그쵸?
1: 두배 이상이.
0: 엄청 길어졌습니다. Very
1: 네.
0: nice. 자, 그리고 adult는요, 보통 여기 강세를 줘요. 그리고 adult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1: 네.
0: 드문 편입니다.
1: 아.
0: Alright? 자, 요거 adult까지 주의해서 한번
1: Adult.
0: 읽어볼게요. You are an adult if you are over 21.
1: You are an adult if you
0: Adult.
1: adult if you
0: Are.
1: are over 21.
0: That's right. Eat this if you are hungry.
1: Eat this if you are hungr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0: Okay, 자,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행히도 다음 문장은 방금 입영작 해본 거에 힌트가 좀 있어요.
1: 그러네요.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오, adult겠네요.
0: 이제 강세도.
1: Yes.
0: I like that.
1: Adult. Yes.
0: Okay.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자, 성인이라고 할 때 adul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ult. adult라고도 하지만 좀 드문 편이다. 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에 강세 주고 adult. adult.
1: adult. adul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1: 오.
0: 자, 자라난 사람,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1: Grow up.
0: Something like that.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돼요.
1: 그러면 grow up은 아닌가 보네요. Grow
0: up 쓰세요.
1: Grow up.
0: 오케이. 자, grow up은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Grow 네. up은 자라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N을 넣고
1: 하이픈.
0: 자라난에다가 하이픈 그어줘서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큰 혹은 다 큰 사람이라는
1: 우와.
0: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어덜트랑 명사로.
1: 같은 의미로.
0: That's right. 근데 네. 이제 보통 grown ups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adult라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Mm-hmm.
0: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문장이?
1: Either.
0: Either, right?
1: Yes.
0: 자, eithe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1: 들어봤어요.
0: I'm not an adult either.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도라는 뜻이긴 한데 뭐뭐도, 뭐뭐 또한 할 때 우리 이거 이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1: to를 왜 안 썼어요,
0: 그쵸?
1: 근데?
0: 자, to하고 either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to하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도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1: 네.
0: 얘는 긍정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0: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갈 때 써주고요.
1: 예.
0: either는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도가 아니라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yes.
0: 나는 adult도 아니다. 물론 I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닌. 자, 요거는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난 마시는 차 있잖아요.
1: 예.
0: 나는 차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like a tea.
0: 그냥 tea.
1: I don't like tea either.
0: Either, right?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don't like tea either. tea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Yes.
1: Yes.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Canadian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Alright.
1: Yes.
0: 자, 이거 발음할 때 Canadian.
1: Canadian.
0: Yes. 이거 Canadian. 발음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1: yeah.
0: I don't like tea either.
1: I don't like tea either.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All right, there you go. So, either는 사실은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either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Either가
1: 네.
0: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요.
1: 네.
0: either를 써야 될 것 같은 구간에 원어민들이 to를 쓸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슬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에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to,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 쓰시면 안전해요.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자, 이랬을 때 자, 알겠어. 그럼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주는데 그럼 책을 사주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1: 너무 저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예, 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책 사줄게.
0: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고 있네요.
1: 그렇죠. 예,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0: 그렇죠?
1: 부모 입장으로서. Okay then, I'll buy you.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뭐를? 책을. 그래도 책을 딱 한 권만 사주시나 봐요. A book. 여러 권 사주셔야 될 텐데.
0: 왜냐면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 약간, 네네.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a book. Perfect. Very
1: 네.
0: nice. 자, 발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book 아닙니다. 무슨 치는 북 이런 거 아니고 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북 하지 마시고 우에서 힘을 살짝만 싹 빼면서 book,
1: book
0: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갈 거예요. 두 번씩 해볼까요? Book, book,
1: book, book.
0: 네, 입 모양을 너무 모으지만 않으면 네. 됩니다. Alright. 자,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죠.
1: 네.
0: Get을 쓰기도 하고 buy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오늘은 buy를 써서 사주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해볼게요. So, 네. buy someone something. 누구에게 사주는지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있어요?
1: 없어요.
0: 없습니다. 너무 편해져요. Okay, buy me something, buy him something, you know, buy them something, right? So, 누구에게 사주는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예.
0: 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상대방이, 근데 이게 다 약간 터진 거예요.
1: 아우.
0: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줄게.
1: 예.
0: 슬리퍼들을. 자, will 해볼게요.
1: I'll buy you a slipper.
0: 아, 한쪽만 사주는 거.
1: I'll buy you slippers.
0: Slippers, 그렇죠. 아, 한쪽만은 좀. Right. So I'll buy you slippers. New slippers or something.
1: Yes.
0: 자, 이번에는 buy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1: Bought.
0: Bought. 그럼 그녀가 나에게 카메라를 yes. 사줬어. 그녀는 나에게 사줬다, 카메라를.
1: She bought me a camera.
0: 아, 카메라 아니라?
1: Camera.
0: Camera.
1: Camera.
0: Camera 강세 많이 들으실 수 아세요?
1: 네.
0: 예요. 여기에만 강세 주면 돼요.
1: 카메라.
0: 카메라. 근데 진짜 무슨 이름절인 것처럼 라, 라 이렇게 돼야 돼요. 카메라. 나눠지는 순간 발음이 엄청 어색해집니다.
1: 네.
0: 한번 트라이 보실래요?
1: 예.
0: 자, 여러분들은 캐, 카메라, 카메라.
1: 카메라. 카메라.
0: 예.
1: 오, 어렵네요.
0: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so, 이가 없다고 상상하셔도 좀 나쁘진 않아요. 뭐 카메라. camera 이런 식으로 right?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1: M만 살려주고
0: camera
1: 아~
0: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발음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1: 네.
0: camera를 하는데 camera. 아마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형식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런 상태의 형식이죠. 그렇죠? So I'll buy you a book. 전치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너한테 북 사줄게.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를 사주는지 먼저 쓸 수 있죠? I'll buy a book.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For.
0: For. For you. 누구를 위해 사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1: Yes.
0: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귀찮은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매번 말하지만 뭐 3형식이다, 뭐 몇 형식이다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저한테 예를 들어 듣게 되면 그걸로 예문을 바로 만들어버리세요. 아시겠죠?
1: 예.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then. I'll buy you a book.
1: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오케이,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첫 번째는요.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오, 강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2: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Okay.

0: 자, 첫 번째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 활용해서 질문 던지는 거였죠.
1: 오케이.
0: 질문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갑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자, 일단은 아빠.
1: Dad.
0: Alright. 당신은 어디에 숨겼나요?
1: Where did you hide?
0: 저의 어린이날 선물을.
1: For?
0: 아, 그냥?
1: No, 그냥
0: my
1: children's day gift.
0: 그렇죠. My children's day gift. by랑 좀 헷갈린 것 같아요.
1: Nah.
0: Just like that.
1: Yes.
0: 자, 다음은요. 너 어제 어디 갔어? 어디에 넌 갔니 어제?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There you go.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Mm-hmm.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0: You got it. Where can I find it?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can I find it?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에 가깝지만
1: 네.
0: 문장 뒤에 붙여서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그쵸?
1: Mm-hmm.
0: So either 하면 뭐뭐도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그쵸? 가봅니다.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Well, 이러면서 저는 성인도 아니에요.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그쵸,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Mm-hmm.
0: 자, 다음 가볼게요. 난 차도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안 마시는 거 좋아.
1: I don't like tea either.
0: 그죠? I don't like tea either.
1: Yes.
0: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Mm-hmm. 자, 걔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그녀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1: She is not Canadian.
0: Canadian
1: either.
0: Either. There you go. Mm-hmm. 자, 이거 발음 은근히 헷갈리죠, 그렇죠?
1: 아직도 머릿속에 네. 안 남네요.
0: 왜냐하면 캐나다는 Canada 이렇게 가는데
1: 네.
0: 이게 캐나다 사람 이러면은 Canadian 강세가 뒤로 하나 밀려요.
1: 아.
0: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Yes.
0: 그래서 Canadian, Canadian. 이것도 연습 발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I don't like tea either. She's not Canadian either. 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아까 필기한 것 중에 hide 부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형, PP형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경험을 표현하는 have PP를 한다든가
1: 예.
0: 뭐 시제 중에 have been 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 쓸 수가 없겠네요.
0: 네, 꼭 알아두세요.
1: 네.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5: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4: Well, I'm not an adult either.
5: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4: Book?
5: Yeah. Let's choose a book.
4: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손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0: 그렇죠. ATM은 기기 하나를 얘기하니까 an ATM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re 의문사로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1: 네.
0: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작을 해보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 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1: 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션 문장이 또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완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올릴 때 먼저 로켓과 발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산업의 진짜 변화는 더 멀리 쏘아올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재난, 산업과 경제, 안보와 일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먼저 스페이스X 이후 열리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영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 위에 눈으로 지구를 다시 읽는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던 날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성으로 바뀌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는 날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개 관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발사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켜보겠다고 전국에서 몇 시간씩을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통계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수행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우주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관광을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이언스픽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관측 인공위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구관측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를 관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봄철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작년 2025년에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70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 위성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위성 지역의 산불은 이렇게 또렷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타 죽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도 문제입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강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파키스탄과 같이 국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홍수였는데요. 파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하고 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생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더스강 하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될 정도의 대홍수가 온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빈곤율도 4%까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가리지 않고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첫 번째로 구속력 있는 합의였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 의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대기와 해양, 생태계와 도시, 산업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카메라, 같은 센서로 반복해서 관측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상공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때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위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성이 지구상에 계속 같은 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상이나 해양, 대기 환경처럼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을 주기로 관측해야 하는 분야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궤도 또는 태양 동규궤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도는 궤도입니다. 정지궤도가 지구의 한쪽 면만을 계속 보는 데 비해서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현

3G에 같은 시각이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은 촬영을 할 때 빛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오전 10시에 찍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찍으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변화인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 궤도는 위성이 그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에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이런 태양 동기 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서 가깝게는 한 300km 정도부터 멀게는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지구에 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한 지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같은 지역을 다시 지나가기까지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정지궤도 위성은 넓게 자주 보고 저궤도 위성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셈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하늘에 고정된 CCTV 같다면 태양 동기궤도 위성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동네를 순찰하는 드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개발은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을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첫 발사체인 나로호는 세 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사용이라는 건 당시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컨 9을 통해서 1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게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가 가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는 물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국 곳곳 찾아가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지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기상예보도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공위성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대략 1만 6천 기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발사 추이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2025년 한 해에 발사된 신규 위성만도 한 4,500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2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새로 발사한 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재활용 발사체 때문입니다. 자, 로켓 한 개의 제작에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만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팰콘 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위성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는 부품이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을 이제는 반도체 칩 하나가 처리합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위성 제작이 필요한 부품이 작아지니까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위성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대의 위성으로 군집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5년 세계 위성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한 12,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이상 비율이 90%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비율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형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통신 위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2026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사된 위성이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국의 원웹이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발사된 위성이 한 6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보일 수 있는 레이더, 숲과 작물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초분광, 지표 온도를 보는 열적외선,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적하는 온실가스 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위성 수가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센서로 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수요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나 메탄 감시, ESG 공시, 이런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연구자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그한 장의 값어치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어떤 정보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성 영상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위성은 넓은 지역을 반복해서 촬영하고요. 그러면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농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만은 얼마나 혼잡한지, 재난이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대기에 이상 징후가 있지는 않은지를 읽어냅니다. 지구 관측 활용 서비스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인데요. 위성 영상 데이터 시장을 조사했더니 190억 불, 한화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공하고 분석한 서비스 시장은 310억 불, 약 한화로 46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5배, 1.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금융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다른 분야 대비 그 성장세가 훨씬 높은데요. 금융 정보를 위성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이스X로 시작된 발사체 혁신이 어떻게 우주산업 전체를 바꿨는지, 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이 어떻게 공간정보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3: 가기 힘들 것 같아.
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7: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8: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9: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시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5: This one.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연분홍 꽃잎이 봄바람에 몸을 맡기는 계절. 꽃길 따라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1: 하동을 와보신 적 있으세요?
2: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1: 어떻게 네. 하동까지 오셨어요?
2: 뭐 하동에 또 꽃 필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와봤고, 제가 또 먹는 거를 좋아해서 꽃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0: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자 크로스핏 강사인 소중한 씨. 힘과 체력만큼은 남부럽지 않다는 그가 섬진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 무슨 되는 거예요?
3: 뛰어, 뛰어, 뛰어.
4: 와.

0: 누워.
1: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섬진강의 봄맛 찾아 떠납니다. 하동의 젖줄이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섬진강.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소리 따라 잠들었던 봄이 완연히 깨어났습니다. 이 찬란한 계절을 놓칠세라 떠나온 길.
0: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2: 와. 반갑습니다.
0: 와. 아버지, 이거는 뭐 자동차예요, 오토바이예요?
2: 넘버리 볼 때는 뭐 차 종류인데 오픈카 하는데 오픈카가 이거 오토바이. 오늘 같은 날 꽃이 좋으니까 이거 타고 한번 나와본 게지. 강에 가면 보물도 많고 하니까 보물도 보고 따고 그걸 해보려고.
1: 하동 멋쟁이 조상재 씨와 함께 섬진강의 보물 찾아 떠나는 길.

0: 양손 무겁게 짊어지고 찾아온 선착장. 오늘은 성진강에 보물 찾기를 하는 날. 긴 겨울 버텨낸 봄 제첩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1: 금년에는 처음이거든. 아. 첫날에 오늘 저게 좀 제 피팅이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2: 저는 제첩이 뭔지도 잘 몰라서 일단 네, 이런 거 잡는 거 자체를 처음 봐가지고 네.
0: 제첩도 처음, 뱃일도 처음. 운동밖에 모르던 중한 씨에게는 오늘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새롭고 낯선 경험입니다.
3: 잘못 간 거 안 들어가네.
2: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긴 거?

0: 제초타는 그레이, 제초타는 그레이. 그레이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고 이제 잡아 끊는 게다.
1: 아이고, 조개가 자글자글자글 하네.
0: 이제 그 정도 채책이 많다는 게 눈 안 느껴. 아따, 조개 많다. 이렇게 다라기. 다라기 갖고 와, 다라기.
2: 제첩 구경하랴 떠내려가는 대야 잡으랴 정신없는 초보 일꾼입니다.
3: 아, 이거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2: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올해 첫 제첩.
0: 이거는 이 노란 거. 네. 이제 황금색이다 해갖고 황금조개라 하고. 네. 뭐 제첩이 하고. 이제 이 지금 보면 이 지역이 모래 반, 뻘 반이다.
2: 껍데기 색으로 자란 장소를 알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3: 아니 이게 먹는 거예요?
0: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꼬막무밭이 꼬마. 아. 반지락국.
3: 저는 작은 조개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 이걸 먹는 건가, 네, 뭐 요리가 되는 건가 해가지고, 네.
4: 아버지, 잘못 데리고 온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와, 오늘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았어.
2: 이제 본격적으로 제첩잡이를 배워볼 시간.
0: 하는 게 보면은 보통 힘 갖고 못 끄지. 한 끄봐, 이따 한 끄봐, 이따. 지금 이제 민식이 한 끄봐. 보통 힘 갖고 못 끄지.
2: 물 속에서 펄과 모래의 저항을 뚫고 제첩을 긁어 모아야 하는 고된 작업.
4: 어때요, 종환 씨?
5: 예, 이게 쉬워 보였는데. 힘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이거 조금만은 아니 최대한 와 그런 힘을 내지 않고 되겠어요. 참이야 파파
5: 네.
3: 와 씨 이거 이거 아까 어떻게 올리셨어요? 안 올라갔는데 와.
0: 이제 언제 끊겨다 이래. 전문대 이다가 거의 딱 해갖고 한 달이 야 뒤도 약간
2: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가볍게 털어내는 것이 핵심.
0: 안 돼 이런 게 약간 뒤로
2: 그런데 어째 좀 엉성하죠?
0: 자꾸 이제 뒤로 가는 게 그 자리에서 갖고 해야지.
5: 아니 근데 이거 뚫린 것 같은데.
3: 아 이거 뚫려가지고 물이 다 튀는 것 같은데. 나와. 아 갑자기 물이 다 들어.
0: 그 나가.
3: 아야 물이 지금 다 들어가. 또 여기 뚫려.
2: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결국 구멍 엔딩.
3: 아 물이 지금 다 젖었어요.
4: 그때 못하고 엄마 보셨어요.
0: 장원 비상긴다.
3: 아니 이거. 수트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로는 안 되는. 추워서 뭐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4: 올라가세요.
3: 물이 너무 많이 들어.
2: 운동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도 섬진강 물속에서는 속수무책. 심기 일전하고 다시 일손을 보태는 중한 씨.
3: 아, 방금은.
0: 그래, 원래 봐. 그래, 힘이 없는 거. 오!
3: 많이 잡았다.
0: 대박, 대박. 아이고, 많이 잡았다.
2: 와. 봄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황금빛 제첩들. 이제 섬진강이 내어준 귀한 선물 맛보러 갑니다. 깨끗이 씻어 해감을

0: 지친 재첩은 뜨거운 물에 단숨을 삶아내는데요.
1: 이 끓을 때 확 해줘야 센 불에다 해야 입이 벗어지는 게 싹 벗어지지.
0: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조상재 씨 부부. 남편이 재첩을 잡고 삶으면 아내는 요리를 합니다. 재첩을 가득 넣어 전부터 노릇노릇 부쳐냅니다.
2: 꽃이 비싸니까 재첩도 맛있겠지. 맛지요?
0: 여기에 뽀얀 육수 가득 담아낸 봄의 보약 재첩국도 빠질 수 없죠.
3: 우리 재첩 잡아먹으면 뭐 해드셨어요?
4: 재첩 해무침, 재첩 수제비도 해먹고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으니까.
3: 요즘철이 재첩이 맛있어요?
4: 예, 봄 재첩이 제일 맛있어요. 겨울에 내 땅속에 있다가 봄에 처음 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5: 아우, 음식 옵니다.
3: 좋겠다. 많이 사봤어요. 네. 많이 드세요.
5: 네. 이게 제가 담는 건가요?
0: 이게 바로 하동이 자랑하는 봄 재첩 정식. 입맛 돋워주는 새콤달콤 재첩 무침 먼저 맛을 보는데요. 김 위에 재첩 무침을 듬뿍 올려 싸먹는 게 하동 사람들이 말하는 재첩 무침의 정석.
5: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고 시원하고 국물도 신선하고. 근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도 맛있나요?
6: 이게 매모다. 물수도 맛있고 시원하고 지리시다. 매일 삶고 해도.
0: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봄의 맛입니다.
5: 확실히.
6: 힘이 더 나.
5: 확실히 힘 더 날 것 같습니다.
0: 재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두 번째 보물을 만날 차례.
1: 왔다! 꽃이 많네.
7: 예? 이게 벌써 얼마나. 지금 바닥속에 한번 인식으로. 진짜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벚꽃 필 때 이 꽃이 핀다 해갖고.
5: 신기한데?
3: 진짜 꽃 핀 것 같아요?
5: 네, 진짜 약간 꽃 모양 같지 않아요?
0: 벚꽃 필 때 가장 맛있다는 거대한 강굴 벚꿀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섬진강 하구, 오직 이곳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별미인데요. 한 달에 보름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몸, 일반 굴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1: 쪽감 있으면 물 따시고 독성이 있어갖고 못 먹는 게다. 지금 이 시기다, 딱 물 시기다. 최고 맛있을 때고 하늘갖고.
8: 아니 그럼 맛도 좀 다르겠네요.
1: 맛도 이보면 물이 보면 겁내 짜던데 이 무면은 안 짜봐.
8: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아니 못 먹는 게 나가 이렇게 해줄까?
0: 우윳빛 속살로 꽉 찬 벚꿀.
8: 아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1: 아 막 걱정하지 마고.
8: 와,
1: 다 기계 같긴데.
8: 아, 진짜 맛있.

0: 근데요? 아, 진짜로 맛있는데? 싱싱하고 좀 비린내가 안 나는 맛? 그런 비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1: 씹을수록 퍼지는 진한 풍미와 입에 꽉 차는 식감까지 먹어본 사람만 아는 봄의 호사랍니다.
2: 다 기이한 게 연마수 사능이다.
1: 한창 벚굴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배와 씨름 중인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인가요?
3: 아니 지금 배가 왜 이러는 거예요?
4: 물이 썩비갖고 물이 빠져있다. 자, 한다.
1: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힘. 운동으로 다져진 중한시의 팔 근육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합니다.
5: 힘은 좋죠?
6: 아유, 힘 좋네.
5: 구름 못 따도 힘은 좋죠?
1: 고생 끝에 맛보는 벚꿀 구이. 고소한 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동네 친구까지 합세해 벚꿀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0: 와, 여기서 먹은 것 중에 1등. 진짜 제일 맛있어. 여기서 먹은 것 중에 1등.
1: 좀 바동도 좀 먹어. 놀러 오고. 거꾸도. 좀 맛도 먹어. 무 먹어. 어딨어? 저만 찾으면 됩니다. 네.
2: 벚굴!
0: 벚굴 위하여!
3: 놓치기 아까운 계절의 맛, 제철의 맛을 찾아 하동으로 떠나보실래요?
4: 치어! 아, 그러면 제철이지.
5: 배도라치! 치어 새끼예요.
4: 제 아들 그, 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지 뭐 맛없는 거 먹겠어요?
5: 오빠! 심친아!
6: 몸에는 꼭 드셔야 돼요.
5: 3-4월에 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고 젊은 층들이고 누구나 이걸 먹으려고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7: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8: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9: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2: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3: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4: 소방관, 발명가, 의사.
0: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3: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0: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4: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5: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6: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4: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0: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0: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0: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대작 구름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0: 생으로 그냥 먹는 풍습이 있대요. 와. 베트남을 처음 왔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그 행복한 감정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베트남 북부 여행자들이 꿈꾸는 길. 하장루프를 아시나요?
2: 자연과 문명의 조화 균형이 진짜 할 말을 더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 아찔함을 즐기고 모험을 좋아한다면 웅장한 협곡으로 초대합니다.
3: 우와. 오, 이거 누가 제 다리만한 물을 하나 뽑았네.
1: 오지 마을에서 전해지는 샤먼 의식.
4: 분위기를 보아하니 약간 그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3: 하이버 종종봉팅.
5: 종봉우래?
3: 종봉우래? 예, 저희가 이렇게 술 먹는 그 와중에 저 뒷방에서는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신세계를 향해 시동을 겁니다. 휴양보다 트레킹을 원하는 여행자라면 한 번쯤 떠올리는 베트남의 오지. 하노이에서 차로 8시간, 하장루프가 시작되는 뚜엔꽝성으로 향합니다. 뚜엔꽝성에 속한 하장은 웅장한 석회암 고원지대입니다. 중국 국경과 접한 베트남 최북단의 자리에 있는데요. 악마의 고갯길이라 불리는 산악도로가 연결된 후 전 세계 라이더들이 모여드는 오토바이 라이딩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0: 아, 전 지금 하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스트 산악지대거든요. 또 하장은 또 세계 3대 오토바이 라이딩 명소로 꼽힌 만큼 그 장엄한 자연 한강과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 하장 루프의 총 길이는 약 350km.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대자연을 달리는 스릴 넘치는 여행길입니다. 그야말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꿈의 여행길입니다. 오토바이 라이딩의 시작점은 동반 마을입니다. 하장 루프의 최고 명소 마피랭 고개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여행객들이 보이시나요? 소셜미디어에 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든든한 한 끼가 간절했는데요. 메뉴는 이미 정했습니다.
6: 지어이, 아, 분리유냐, 분리유. 야, 분리유 못 가야 돼. 야, 못 봐, 분리유 볼게, 이게 잘 아냐.
1: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부도 오토바이로 여행 중이랍니다. 주문한 음식이 벌써 나왔네요. 토마토 육수로 맛을 낸 게살 쌀국수인데요. 얼큰하고 새콤한 국물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5: 브라소.
7: 국물이 약간 토마스 국물 베이, 토마토 국물 베이스거든요. 튀김 같은 것까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여행이 또 이렇게 오늘 일정이 많은데 아주 든든하게 한 끼 먹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화장 루프 여행을 위해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 동반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진짜요? 와, 여기 이제 오토바이 한 대 빌리는데. 아, 야, 오케이. 여기 오토바이 한 대 빌리는데 하루에 30만 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어 밟아야 되는 건 20만 동, 기어 없이 자동으로 된 거는 30만 동이라고 합니다. 야.
1: 저도 베트남에 살면서 오토바이를 종종 탔는데요. 오늘은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0: 와, 이제 오토바이 시동 켜니까 진짜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1: 낯선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기분. 조금은 떨리지만 시원했습니다.
0: 야.
1: 도심을 벗어나 본격적인 라이딩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동반에서 출발해 메오바까지 이어지는 마피랭 패스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마피랭 패스는

0: 베트남에서 가장 험하고 아름다운 고개입니다. 워낙 가파르고 구불구불해 죽음의 도로, 악마의 고갯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봉번 마을에서 여기로 지금 맞기랭 패스로 이어지는 길인데 봉번 마을에 어떻게 거기까지 사람이 살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 고개와 산이라 이런 걸 다 넘어서 어떻게 거기에 정착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또 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도.
0: 베트남 사람들에게 마피랭 패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동상은 산악도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탑입니다.
1: 와, 지금 제 뒤에 있는 탑이 행복의 길 개통 기념탑이거든요. 이게 1950년대 후반에 이 마을에 있는 소수민족 청년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 높은 곳에 망치와 그 산만으로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캐가면서 이제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 마을들이 개방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하장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이 흘렀지만 행복의 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0: 소수민족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도로. 그 길이 열리면서 소수민족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됐던 오지 마을이 바깥으로 나오는 길이 된 것이죠. 지금은 그 길을 통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 와,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와, 여기가 지금 그 마필랭 시작점이거든요. 와. 관광객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와.
0: 소셜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몇 년 사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데요.
2: 아, 네,
1: 쏘리.
2: It's a big
1: tour, right? Yes. Yes. It's the loop.
2: Three days.
0: 저도 하장의 깊은 곳 마피랭 패스를 타고 탐험해 봅니다. 해발 1,500m. 산 중턱을 따라 도로가 이어집니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달리면 비로소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1: 와. 아니, 제가 지금 마피랭 패스를 달리고 있는데, 제 눈앞으로 진짜 한 봉우리가, 막 수십 개의 봉우리가 막 솟아있어요.
0: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석회암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겹겹이 이어진 산과 그 사이로 난 좁은 길. 그 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비밀스런 장소로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니 저도 오토바이도 점점 지쳐갔는데요. 바람을 벗삼아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1: 와, 해발 1250m에 카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완전 아찔한데요.
0: 카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0: 오토바이만 타고 오면은 도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는 더 걸어 올라가야지 그 이제 카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마피랭 고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카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카페에 도착했는데 지금 완전 360도로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있거든요. 왼쪽에는 그 요크의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그 마필랭 그 패스가 또 길이 딱 이렇게 나 있어요. 와.
1: MI, 엠은 레이션께 이야 뭐냐 카페 쓰다 쓰다 아니야. 야야. 엠에 한강 딜라 안 맞아요?
2: đúng rồi anh ạ.
1: 아, nhưng mà chắc là chắc vất vả.
2: Sáng của em lên, tối của em về.
1: À, yeah. Mấy giờ? Từ mấy giờ đến mấy giờ?
2: 6 giờ sáng lên, 6 giờ tối về.
1: Yeah, nhưng mà ở đây thì cao lắm, cho nên là em phải đi bộ đúng không?
2: Đúng rồi anh ạ.
1: Chắc là vất vả. Anh rất là ghen tị mà em có thể ngắm được cái phong cảnh này hàng ngày.
2: Vâng. Yeah. Nếu mà trời nắng thì nó sẽ đẹp.
1: À, dạ.
0: Ok, cảm ơn em. Cảm ơn nhiều nha. Cảm ơn nhiều nha. Wow. 야. 화장 루프의 산맥 사이를 흐르는 욕괴강이 제 발 아래 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전망이네요. 그 베트남 말 중에 옌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조용하고 평화롭다 이런 뜻인데 확실히 커피의 맛도 배가 되는 것 같고 진짜 이런 게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힘들었던 순간들이 싹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1번 풍경으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 오지 중 오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3: 와, 거기에 지금 뭔가 농작물 같은 걸 지금 수확하고 계시거든요.
0: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이라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 반가워 달려갔습니다.
1: 엠 랜드 한국어. 야, 진짜. 야, 하이튼. 땅 거리마. 안 땅 람지야?
4: 엠 땅 요구 가냐.
0: 아, 요구. 오. 오. 아, 무가 많네요. 오. 무들이 땅 위로 높게 솟아 있어 쉽게 뽑힙니다.
3: 우와. 오, 이거 무가. 오, 제 다리만 한 무를 야, 뽑아.
5: 오.
3: 떠. 야, 떠.
5: 떠.
3: 노이.
4: 꽃나이 là ai 야?
6: 아, là vợ em.
4: Vợ hả?
6: Vâng.
3: 오, 이 hai người được kết hôn là lâu chưa?
6: Em mới kết hôn năm ngoái.
3: À, năm ngoái à? Ồ, mới kết hôn nè.
4: Hai vợ chồng thì lần đầu tiên là gặp như thế nào ạ?
6: Gặp nhau thì quen qua Facebook.
3: Facebook 하?
6: 나.
3: 어, 예. 페이스북으로 서로 알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4: 이게 안 돼. 이게 이유 나오고 뭐.
6: 아, 예. 그야 제트음.
4: 제트음. 심.
6: 심.
4: 꽁꽁 버티자.
7: 하이허가 좀.
3: 하이허가? 하이허가?
4: 어. 이모, 아우, 이모, 이거 좀 얼마 냅차이 마.
7: Thì theo anh diện hướng của em thì nó cũng đẹp.
4: Hả?
0: Bột su su 심을 때가 돼서 물을 모두 뽑는 중이라고 합니다.
3: Như vậy, có được không ạ? Ok không? Ok à?
4: Ok.
0: 흐몽족 할머니 가족들이 총출동. 다 같이 힘을 모아 일하는 공동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 많은 무는 어디에 쓰려나 했는데 돼지 밥으로 줄 거라고 합니다. 제가 힘 좀 썼습니다.
1: 야, 야, 네, 네.
0: 다리가 좀 후들거리긴 했어요.
2: 미냐.
0: 기특했는지 특별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3: 오케이.
0: 지금 이제 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집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3: 아니야, 쩍 너야. 옛날 형네냐 엠 꿍이야. 곧곧대대 꿍은 내는 꿍이. 그럼 이쯤 아니면 안 가요. 안 끔.
0: 아 예. 그 집에 가면은 그 오늘 제사 같은 게 있대요. 한번 베트남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내년에 70이시래요.
4: 네이. 내공 내공 레오.
0: 야야.
5: 어 역시 이게 맞지.
0: 내공 내공. 야. 야. 잠깐만. 천천히. 제가 유령이 부족했나 봅니다. 야.
4: 넵.
0: 할머니 가족이 사는 곳은 랑다추아 마을입니다. 전형적인 흐몽족 거주지입니다.
6: 와, 이런데 집이. 오.
0: 드디어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요.
6: 와.
0: 무밭과는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짐을 옮겨드리길 잘했습니다.
6: 야, 끝났다. 와, 손수라이, 손수라이.
0: 다들 제사 준비로 바쁜 모양입니다.
7: 진짜요, 진짜 안. 오늘 꼭 빈지 홈.
8: 아, 난당 준비 남세요.
9: 준비.
8: 야,
9: 이건 잘마.
7: 야, 악령을 쫓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알고 보니 이분이 마을의 무속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선 터익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문 밖에 나무를 세우고 종이 인형을 매다는데요. 종이 인형이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내는 액마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식일지 궁금했지만
7: 이분이 그 와이프
0: 행여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7: 네, 자기만.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옛날 풍습 중에도 막 명주 꼬고 막 부엄하고 막 그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문화나 풍습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6: 네, 그래.
0: 이분은 밭에서 만난 젊은 부부의 장인인데요. 제사를 위해 매듭을 직접 만들어 가져갑니다. 신혼부부가 주인공이었군요. 문 밖에 세워둔 나무와 부부를 실로 연결하는데요. 부부에게 아이를 점지해달라는 흐몽족의 기원의식입니다.
7: 분위기를 보아하니 약간 그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0: 제사에 쓰이는 물건 하나하나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빠지지 않는 게 닭피입니다. 닭을 희생시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가져가라는 의미. 일종의 영적 신분증이랍니다.

0: 신세대의 젊은 신혼부부에게 이런 의식이 불편할 법도 한데 착실히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담은 도구들은 태우거나 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1: 그 부정한 기운을 나무랑 닭이랑 가져가서 멀리 가져가가지고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런 의식 같습니다.
0: 샤먼의 기도가 이어지고 젊은 부부는 진지합니다. 이제 베트남 전통주인 옥수수술과 함께 가족들이 나섭니다. 한 잔은 가문의 기운이고 또 한 잔은 조상의 바람이라 해서 각각 두 잔의 술을 받아 마시는데요. 한 번에 다 마셔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장인 차례. 30도가 넘는 독주를 연거푸 마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축복을 담은 술이라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2: 야, 술을 연거푸 8잔씩 먹었는데 와, 이게 예식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3: 내가 판고 엠네라 엠씬 팻 아케트.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야.
2: 식사 식사 먼저 마시십시오.
0: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흐몽족은 술 기운으로 인간의 잡념이 사라지면 그 틈으로 아이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믿는답니다. 이제 가족들이 부부를 침실로 안내합니다.
1: 예, 이제 이 예식의 마지막인가 봐요. 이제 신랑 신부 방에 들어왔거든요.
5: 그렇구나.
0: 천장에는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나무를 걸어둡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잔. 신성한 축복 속에 부부만 남겨두고 방문이 닫힙니다. 신혼부부는 잊어버리고 이제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시간.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의식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2: 지금 여기가 엄청 시끄럽고 약간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렇게 술 먹는 그런 와중에 저 뒷방에서는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산골 작은 마을에서 결혼과 출산은 생존과도 연결된 일. 할머니에겐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온 가족이 도와주니 좋은 소식이 있겠죠? 제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4: 야, 엠짱. 야,
5: 엠짱.
4: 야, 야. 야, 축축해. 야, 축축해.
5: 정말 나머.
4: 야, 축. 야, 축축해. 야, 야. 바이바이.
3: 바이바이.
5: 바이바이.
4: 바이바이. 바이바이.
0: 언젠가 다시 한번 찾고 싶은 흐몽족 마을. 그때는 가족이 더 들어있길 기원합니다.

0: 길은 험해도 볼 게 참 많은 마피랭 고개. 오토바이를 타고 유랑하듯 천천히 달리는 중인데요. 하장이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이란 말이 점점 실감납니다. 척박한 돌산을 개척해 농사를 짓는 강인한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1: 진짜요.
2: 아,
1: 진짜. 아, 잠깐만, 야, 안당 남들이야.
2: 남녀.
1: 남녀가? 네, 좀 깨이야.
2: 정모.
1: 정모와.
0: 이 큰 밭을 곡괭이로 일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1: 진짜, 맨날 남종이야. 예. 이 남백도 뭐야?
3: 就炸白色的，是不是？白色。哇，你在抹呢？是吗？红光，红光，光光蓝白红。红光。哎呀。红光，红光，你呀。哦，오늘。
1: 8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짝바바니.
0: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일하는 공동체 마을이랍니다. 마을 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이를 좀 거들었습니다.
3: 첫 번째, 첫 번째로 나?
1: 철철빵.
3: 철철빵. 철철빵 좀만 더 가나.
4: 철철빵 더 가.
0: 그래. 손발이 척척. 각자 역할이 나뉘어 있어 일하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런데 직접 일해보니 땅이 돌반 흙반. 자갈밭에 흙을 채워러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석회암 산지에서 이렇게 넓은 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1: 손로이. 밭이 여기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그래도 또 금방 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마을 사람들의 힘과 또 이게 또 저 그 시골의 정 아니겠습니까?
0: 이분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1: 여이, 네, 아, 고에 램에 램 보이죠? 야, 야, 야.
0: 할머니를 따라 마을로 향했는데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몽족 집성촌이었습니다.
5: 농아.
1: 저희들 그 옥수수 씨뿌리기 끝나고 동식으로 다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집에 마을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0: 이날 식사 준비는 남자들이 합니다. 양도 엄청난데요. 요리하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농사일로 고생한 여자들은 쉬게 하고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남자들. 푸짐한 밥상이 완성되면

0: 여자들이 식탁에 모여듭니다. 저도 고생했다고 끼워주셨습니다.
1: 식사가 준비가 됐는데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먹으니까 약간 마을 잔치 같고 되게 완전 좀 따뜻하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다 같이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함께하는 문화에서 소수민족의 단단한 결속력이 느껴졌습니다. 길이 나기 전까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하장의 소수민족들. 이 길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장 루프를 따라 또 어떤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 하이!
0: 뇨꼬의 강에 가고 있는 중 길이거든요. 이 뇨꼬의 강이 이제 맛빌랭 패스에서 완전 협곡 아래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경계로 해서 베트남과 중국의 그 경계가 나뉜다고 합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발원해 베트남 하장을 거쳐가는 뇨꼬의 강. 옥빛 물줄기가 국경 역할을 합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마주보고 있는 거죠. 강으로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오토바이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복장이
3: Hi, nice to meet you. Yeah, I'm Glenn.
4: Nice to meet you. I'm yeah. Lawrence.
3: Lawrence,
4: yes. Yeah.
3: So why did you look so handsome?
4: That's a great question. Yeah. Actually, my cousin is getting married.
3: Oh, okay.
4: Yeah, in a few months, and it is like, not honeymoon, bachelor's party.
3: Ah.
0: Hi. 이분이 예비 신랑이랍니다.
4: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4: Yeah. What's happening?
3: Great. So when is your marrying?
4: In this summer, in yeah. August, in Austria, yeah. And this is the last big adventure.
3: Yeah, all right. You know, Australia is a really good place to travel, but why did you choose Vietnam, Hazan, especially?
4: Yeah, because we were really interested in the nature and in the culture. We had a lot of fun and not that much of sleep and many beers, yeah.
5: 야, 역시 남자들끼리는 또 약간 맥주와 춤이랑 또 이런 게 또 있어야지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4: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eah.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for your time.
3: Yeah. Thank you.
4: Bye. Bye.
0: 하장 루프의 백미 뇨꼬의 강입니다. 저는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과거엔 가파른 협곡 사이 강에 접근하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댐 건설로 수위가 조절돼 보트 투어가 가능해졌습니다.
5: 와, 바람. 야.
0: 회색빛 바위산과 옥색 물빛이 대비를 이루고 깎아지른 절벽과 좁은 물결이 조화를 이루는 투산 협곡.
5: 이 협곡의 최대 깊이가 1500m까지 달한다고 하고 또 이 강이 1.7km 정도 길게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협곡이 동남아 최대의 규모로 동남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밑에서 배를 타고 보는 느낌이 완전 약간 압도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0: 깊고 거대한 협곡,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순간

0: để xem kênh Hàn Quốc. Chắc Việt Nam có. Trời rồi.
1: Ồ, đẹp à. Dạ, chúc đẹp rồi. Đẹp.
2: Mẹ khen đẹp lắm.
3: 고마움을 담아 저도 촬영 기사로 변신했습니다.
1: 어, 마야, 내가 이러면
3: 배는 고장 나서 멈췄는데 표정들이 정말 좋습니다. 멈춘 배 덕분에 근사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어이 저이 꼼꼼 살려주세요. 꼼꼼.
1: 아, 집에 어떻게 가나 이제? 큰일 났네요.
3: 잠시 후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손님 없는 보트가 데리러 온 거죠.
4: 구조선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건 줄 알았는데 우와 그냥 다른 배가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3: 자꾸 계획을 벗어나지만 이런 게 여행의 묘미겠죠? 제가 먼저 이곳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를 마중 나온 친구들이 많네요.
5: 진짜요.
3: 이 녀석들 무임승차하다 딱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협곡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텐트에서 야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멋있겠죠.
5: 자와이 진짜 야 hôm nay em muốn ngủ trong lều à
6: dạ mình sẽ dẫn bạn lên trên này dựng lều bạn chọn vị trí
5: ok ủa nhưng mà mình lắp lều ở đâu à
6: lắp lều ở
5: dưới à ô wow
3: 여기가 가장 풍경 좋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와 여기에 텐트 치고 자면은 진짜 와 밤새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풍경에서 캠핑을 한다니 꿈만 같습니다. 자리도 최고 명당. 텐트를 치는 내내 웃음이 나더라고요.
1: 오케이.
3: 텐트 치는 일이 이렇게 신날 줄이야.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숙소.
5: 와
3: 특급 호텔이 부럽지 않습니다.
5: 와
3: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이 절벽과 강과 그리고 하늘에 또 있다는 별이 또 쏟아지겠죠. 고요한 협곡 명상에 빠져들어 봅니다. 잊고 있던 사람들과 문제들이 슬며시 나왔다 사라집니다.

0: 와, 지금 이제 7시거든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인데, 과연 이 캠핑장에서는 어떤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야, 산산큐.
2: 예이. 아,
1: 예이.
3: 대박.
1: 대박.
4: 와우. 캠핑 온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 숯불에 고기까지 근사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5: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여행 중 만났대요. 베트남 청춘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요?

0: 육괴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잔잔한 강바람을 느끼며 꿀잠을 잔 것 같아요. 선물 같은 하루가 시작된 기분.
1: 와, 아주 아침에 이 새소리와 이 평온한 느낌에 푹 자고 잘 깼습니다.
2: 잘 잤어?
3: 네.
0: 가장 험준한 길을 달리며 만난 모든 순간들이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1: 손을 올리면 안개가 다 잡히는 것 같아요.
4: 오, 오, 오. 와, 진짜 점프하는 생선이 있네요. 와, 구름 넘어오는 거 보이세요? 와.
5: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가!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0: 입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정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컷!
2: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뭐가?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포비가 어디 갔지?
0: 베리, 일어났구나.
1: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어?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어,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기,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뭐하고 놀까? 저거 타자.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2: 크랑, 크랑, 크랑. 맞아. 누가 돌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호비 느려졌잖아.
2: 크랑크랑
1: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2: 크랑.
1: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4: 정말?
2: 보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4: 그런가 봐.
3: 보비!
1: 여기 있었구나.
4: 보비, 화 많이 났어? 보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2: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4: 그래.
0: 난 괜찮아.
2: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크랑크랑.
4: 그래, 빨리 가자.
2: 포비, 준비됐지?
0: 응.
2: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2: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0: 우리가 또 화났나 봐.
1: 어떡해.
2: 따라가 보자.
3: 응. 보기!
4: 아, 안 돼.
5: 얘들아.
4: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5: 또 넘어졌네.
2: 통통이네.
0: 이게 무슨 냄새야.
5: 얘들아, 안녕.
2: 통통아, 너 방 끼낀 거야?
0: 지독해.
5: 뭐? 방귀?
4: 저기...
5: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2: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줘.
0: 맞아.
5: 알았어.
0: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2: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3: 좋아.
2: 포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4: 그래.
2: 빨리 가자.
0: 그래, 가자.
4: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2: 맛있게 드세요.
3: 우와, 맛있다.
5: 역시 루피오리야.
4: 그럼 나도.
2: 포비, 왜 그래?
4: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0: 그럼 왜 그래?
1: 햄이 없잖아.
0: 어떻게 된 거야?
2: 호비 것만 깜빡했나 봐.
0: 집이 흔들렸어.
1: 아침에도 이랬는데.
0: 지진인가?
1: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2: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0: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1: 좋아, 그러자.
6: 난 케이크를 만들게.
7: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8: 나도 도울게.
9: 다음 날이 됐어요.
0: 포비, 뭐해?
4: 책 읽고 있어.
0: 낚시하러 갈까?
4: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0: 그래. 아, 차차!
4: 왜 그래?
0: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4: 응? 무슨 일?
0: 그런 게 있어.
4: 그럼 나도 도울게.
0: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4: 그럼 알았어.
0: 잘 다녀와.
4: 해리가 좀 이상하네.
0: 그럼 시작해 볼까?
9: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해리, 나왔어. 응?
3: 짠!
4: 우와, 이게 다 뭐야?
2: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7: 근사하지?
4: 날 위해서?
0: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0: 화 많이 났었지.
4: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0: 뭐? 방귀?
4: 맛있다. 저기.
0: 뭐야? 또 방귀야?
4: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0: 뭐라고?
4: 다들 도망! 멈춰!
5: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끼워도 돼.
4: 알겠어.
7: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1: 신기하다.
7: 너무 커지는 것 같아.
9: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Disney.
1: Kiki. 하는 아이도. Kiki.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배에 달려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5: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7: 마스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자!
3: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그럼 이야! 벗어 나오세요.

0: 고마워요.
1: 자, 다음 간다.
2: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1: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2: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1: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짜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2: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1: 훌륭하게 버텨줬어.
2: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1: 자, 그럼 이제 내려가.
4: 어?
3: 아이스걸?
4: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1: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4: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또 보자고.
1: 어쩌지? 그만둘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아,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6: 아빠! 다행이다.
3: 아빠!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9: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9: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9: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5: 유리를? 왜?
3: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9: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9: 그야, 파이어로브의.
3: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T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야몽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2: 오, 안 돼!
1: 야,
0: 위험해!
1: 꽤 빠른데?
0: 이쪽으로!
1: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3: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3: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4: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0: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잡았다. 어?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1: 야,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0: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1: 떴어.
0: 어?
1: 안에 누구 없어?
5: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1: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0: 안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6: 알았어.
0: 구조용 루프 액션.
7: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4: 반대쪽으로 가자.
5: 완전히 갇혔어.
3: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꽁지?
3: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5: 잠깐!
0: 꽁지야!
5: 우리 꺼내줘, 당장!
3: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0: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1: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3: 맞아! 나 슈퍼 꽁지가 해냈어!
0: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4: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0: 어떡하면 좋지?
8: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0: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1: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양파기 액션! 이야! 구조용 러프 액션! 이야!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2: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어.
3: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3: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1: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4: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5: 멋지다.
1: 좋았어.
4: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3: 각오해, 골든보이.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4: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3: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4: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5: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4: 알았어.
6: 월드로봇 변신!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꽁지야! 잡았다!
2: 꽁지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3: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1: 꽁지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2: 그래, 맞아, 꽁지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1: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1: 어? 으아! 이거 놔!
3: 어?
1: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3: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3: 슈퍼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어?
3: 슈퍼꽁지 스핀!
0: 뭐가 이렇게 빨라?
3: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4: 알았어!
3: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보이!
0: 응?
3: 힛! 월드 로봇! 던지기!
5: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0: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어? 어? 꽁지가 어디 있지? 어?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1: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2: 엄마 폰 말고 내 폰.
0: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더 커져 하면
4: 플러스.
5: 물론 그래.
4: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팅이 없으시죠?
9: 예? 아유, 미안해.
10: 저기, 슈퍼맨!
8: 동동아, 오랜만이다.
10: 그러게. 일 끝나면 같이 놀자.
8: 그래, 이따 보자. 이따 봐. 이따 보자.
10: 어! 수고!

0: 동동아!
1: 어? 슈퍼맨!
2: 오, 어서 와!
3: 잘 지냈어?
0: 잘 지냈지?
1: 어,
0: 잘
1: 지냈어? 여전한데?
4: 요정들, 안녕!
2: 오, 지아야 왔어!
0: 꼬마 친구, 안녕?
4: 아, 안녕.
1: 지아, 슈퍼맨 처음 보지?
2: 우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슈퍼맨!
1: 우리 친구 슈퍼맨이야.
3: 아이,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나야 뭐 정의 지키느라 바빴지. 나는 매일 하늘을 날며 내가 도울 일 없나 살펴보곤 해. 저기 주인 잃은 강아지다. 기다려라 뽀삐.

0: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 기다려라 도둑아! 도둑!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1: 와, 소사! 하필 슈퍼맨한테 걸리다니!
0: 좋아.
2: 우와,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는구나! 맞죠?
0: 고마워, 친구.
3: 근데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데 슈퍼맨 넌 누가 지켜줘?
4: 그러게.
0: 너무 걱정하지 마. 날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4: 누구?
0: 바로 우리 아버지.
5: 아들, 일어나. 오늘도 지구 평화 지켜야지.
6: 네, 아버지.
5: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소한 전복죽 끓여왔다. 내가 직접 제주 앞바다에서 딴 전복으로 만들었어요.
6: 아버지가 바다에?
5: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 아버진 바다에라도 들어가야지. 어서 먹어봐라.
6: 감사합니다.
0: 아버진, 내가 힘내서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늘 나를 챙겨주시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5: 그래요. 악당 조심하고. 아들아!
0: 아버지?
5: 망토 입어야지, 망토!
6: 아, 맞다. 갈게요!
0: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날 챙겨주고 지켜주시지.
7: 우와, 슈퍼맨 아버지 최고시다!
8: 그러게!

0: 나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느냐 정의의 슈퍼맨. 우!
1: 근데 정의가 뭐야? 정의의 슈퍼맨?
2: 아, 정의는 바로 이런 거야.
3: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아. 이야, 바나나 맛있겠다. 어? 내놔.
3: 어, 이거 제 건데.
4: 내놓으라니까.
2: 잠깐! 그 바나나는 동동이 거야. 당신이 뺏는 건 옳지 않아.
4: 죄송합니다. 미안.
3: 고마워.
2: 천만야.
3: 대신 이거 나눠 먹자.
2: 약한 친구를 돕는 게 정의로운 거야.
3: 맛있지.
5: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누가 더 부를까. 산하고.
3: 어? 지갑 풀렸다. 어? 아, 저기요. 아, 지갑 풀리셨어요.
6: 어? 어, 감사합니다.
3: 아니에요.
2: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정의로운 거야.
3: 네네, 제가 딱 봐가지고요.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7: 팝콘 먹으러 가자. 아, 참. 팝콘 줄이 기네. 오, 잘생겼네. 그럼 내가 슬쩍 갈까? 갈까? 아,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맨 뒤에.
2: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 지아야, 어때? 정의로운 게 뭔지 알겠어?
1: 응, 알겠어.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0: 이 슈퍼맨처럼?
1: 맞아, 슈퍼맨처럼.
2: 우와!
3: 좋아! 그럼 오늘은 슈퍼맨이 왔으니까
7: 댕댕이!
3: 동동이와 함께하는
7: 슈퍼맨을 찾아라!
3: 멋쟁이 슈퍼맨!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봐! 시작!

0: 알겠어요. 횡단보도 다닐 땐 차 조심할게요. 네.
1: 우와, 정말! 슈퍼맨을 지켜주는 건 슈퍼맨 아버지 맞네!
2: 아하! 슈퍼맨의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
0: 맞아.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슈퍼맨이지.
1: 오! 그럼 난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이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날 걱정해주시거든.
3: 내 슈퍼맨은 우리 엄마. 내가 속상하거나 아플 때도 항상 날 지켜주시거든.
2: 내 슈퍼맨은 딩딩이랑 동동이.
1: 우리?
2: 맨날 덜렁대는 댕댕이를 늘 옆에서 챙겨주잖아. 너인 나의 슈퍼맨이야.
3: 오. 딩딩의 슈퍼맨 누구야?
4: 내 슈퍼맨은 바로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퀴즈도 연구하니까.
1: 맞네.
0: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슈퍼맨이군. 멋져요.

0: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슈퍼맨이랑 놀고 싶지만, 나 이제 갈게.
2: 매일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는 지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맨이군. 멋져요.
3: 멋져!
1: 그럼 나 간다. 안녕.
4: 안녕. 예! 나의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3: 놀이터 하러 와!
2: 신난기야!
3: 내일 또 놀자!
2: 똘똘이 유치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2: 개벽의 피리 소리?
3: 어서 출동하자.

0: 틀이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1: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0: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1: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모마 나왔어.
4: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5: 야! 목소리가 바뀌었어!
0: 얘들아, 괜찮니?
4: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0: 뭐?
4: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0: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0: 소리?
4: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0: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6: 소리가 왜 이러지?
7: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0: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8: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5: 우리 목소리 어떡해?
0: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4: 네! 다음! 뭘?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2: 어?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용난치 지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0: 아니 내 지디 아 귀가 너무 아파요.
1: 참과 몸 대단하군.
2: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3: 정말 잘했어.
4: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2: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5: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4: 이건 환기 소리?
5: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4: 아하! 피아노 소리야!
5: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2: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5: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나와.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돌아와.
1: 오늘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쭉!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돌아온 건가? 어?
6: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7: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6: 할아버지!
8: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0: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7: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8: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6: 네? 아깐 짝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0: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아이아의 생일 선물.
5: 와, 첫눈온 날이 눈사람의 생일이 되었구나. 좋겠다. 내 생일은 10월인데.
6: 내 생일은 4월.
7: 할아버지 생일은 5월이지.
5: 어? 근데 아이아는 생일이 언제지?
7: 아이아 생일은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한글 용사 아이아는 한글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일이 따로 없대요.
5: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6: 아, 우리가 아이아 생일잔치 해줄까? 생일잔치? 응, 지난번에 내 생일잔치하고 남은 장식 많거든. 그거 가져와서 하자. 그럼 우리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살까? 좋아!
5: 우와, 이거 야용사가 좋아하겠다.
6: 우리 축하카드도 쓰자. 우와. 집에서 장식도 가져오고 선물이랑 케이크도 샀으니까 아이아의 깜짝 생일잔치 준비 끝!
7: 아이아의 생일잔치라고? 오.
8: 처음이 뭐니?
5: 아이아!
4: 개벽일 따라왔는데 혹시 못 봤니?
5: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4: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9: 우와, 네? 누가 생일이야?
5: 네? 아니에요!
10: 감히 나도 한 번 못해본 생일잔치를 하다니.
7: 그러니까요!
10: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1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0: 시옷, 우, 미음, 숨, 기억,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1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자마, 모마.
2: 아야,
3: 아야.
4: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 하는 거 맞네.
5: 오, 누구 생일인데?
2: 그게 친구야.
6: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2: 아, 아니에요.
6: 왜 그래, 자음아?
5: 오, 케이크도
2: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4: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3: 시옷과 미음?
2: 아, 세모.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7: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2: 으악! 선물이 없어! 아이!
5: 왜 그래, 자음아?
6: 아이, 뭐?
7: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2: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4: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5: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다.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4: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그게 안 되는가.
2: 자미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0: 모음아! 개벽, 모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5: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태극공 회오리! 전지!
1: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5: 어?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1: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5: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1: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아요?
5: 아, 알지?
1: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5: 나를 초대한다고?
1: 네. 아, 마법팀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치읓!

0: 초 지금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요.
1: 나까지 초대해 주다니 감동이야.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0: 우와, 감사합니다.
1: 대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2: 새벽인 너 정말.
3: 어? 선물을 찾았구나.
0: 네.
4: 어서 글자를 찾자.
5: 헛.
4: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한 번 더. 뿅망치로. 우.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어와 리을 만나 손, 리을이 우와 리을을 만나 물. 선물.

0: 우리 생일 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 생일!
2: 얘들아,
3: 정말 감동이야.
1: 아사, 소원 들고 촛불 끄세요.
3: 그럴까?
1: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3: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4: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5: 생일 축하해요.
3: 자마, 모마,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2: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3: 고마워.
1: 그런데 개벽님 왜 안 오시지?
6: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7: 어?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6: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7: 개벽아, 그렇게 좋아?

0: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리린 누아.
4: 있어, 부에게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게임은 정말.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구조는 사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공부 속은 아트수의 습격!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스테고트론 합체!

0: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1: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2: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2: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3: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2: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4: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4: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4: 백세 아모다이노 말하는 거지?
0: 걱정 마, 제이미.

0: 라이너가 나오면 이 루시 언니 해결할 테니까.
1: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2: 아, 저게 뭐야?
3: 그냥 보통 바위잖아.
2: 그럼 저건?
3: 저것도 바위야.
2: 야, 저건 엄청 거대.
3: 저건 큰 바위고.
0: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4: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드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2: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뭐지? 어?
1: 설마? 어? 오,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어, 어. 다이노스터, 당장. 어?
2: 박사님!
0: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왜 사라지신 거야?
0: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1: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4: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1: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응?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응?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알려줘.
0: 알았어. 자,
4: 흩어지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리자!
1: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너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이게 뭐야?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안킬로 변신! 얘들아! 내 말 들려! 긴급 상황이야! 본부에 뭔가가 침입했어! 도와줘!
0: 알아! 아머 콤프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어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3: 이쪽이야! 어서 로디! 경납구로 가야 해! 랩터카인 전력이 있을 거야! 으아, 또 나타났잖아! 정리해보시지! 랩터 변신!